0: 친구도 예전에 제가 3-4살 때 엄마가 준 뭐 목걸이를 소파 밑으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1: 그랬구나. 엄마가 준 목걸이 리아에게 소중한 물건이었네요. 네. 그럼 그 물건을 다시 찾았어요?
0: 아니요, 못
1: 소파 밑으로 들어봤는데 왜 못 찾았을까요?
0: 왜냐면 이사를 해서.
1: 그랬구나. 학교에서 혹시 여러분의 학용품을 잃어버렸던 경험 있나요?
0: 연필 뚜껑.
1: 준석.
2: 저 연필 한 자루를.
1: 연필.
2: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요, 아직.
1: 못 찾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못 찾는다면?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0: 속상했어요.
1: 속상했구나. 앞으로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해요.
3: 네.
1: 그럼 잃어버리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0: 잃어버리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는 무슨 뜻일까요?
1: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리다. 이런 뜻에 쓰여요.
2: 생각이 안 나요.
0: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 생각을 지금 잊어버린 거죠?
1: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0: 네, 준성이.
1: 학원을 가야 하는데 시간을 잊어버리다.
0: 그럴 때 쓸 수 있군요. 잊어버리다는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란 뜻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동생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또 어떤 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1: 학교에서 뭘 들고 와야 했었는데 잊어버리다.
0: 맞아요. 리아.
3: 연필을 깎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 잊어버렸다.
0: 맞아요. 숙제나 과제물 같은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쓰는 잊어버리다와 물건이 없어졌을 때 쓰는 잃어버리다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늘 함께 배워본 거예요. 그러면 두 단어를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4: 네.
0: 문장을 듣고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를 맞게 썼으면 O, 틀리게 썼으면 X를 들면 돼요.
4: 네.
0: 리아는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정답은 딩동댕동. 둘 다 잘했어요. 이번에는 준성이는 숙제를 한 공책을 잊어버렸다. 하나, 둘, 셋.
3: X야.
0: X입니다. 마지막. 선생님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잊어버리다는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쓰는 말, 잃어버리다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 쓰는 말 잊지 마세요.
4: 네.
0: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4: 네.
0: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0: 펼쳐서
4: 펼쳐서
0: 글짓기를 해볼까요?
4: 네.

0: 잃어버리다. 가졌던 물건을 흘리거나 놓쳐 더 이상 갖지 않게 되다. 잊어버리다. 한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함께 볼까요? 리아부터 소개해 주세요.
2: 좋아하는 목걸이를 잃어버리다. 중요한 정답이 잊어버리다.
1: 우리 리아가 방금 읽을 때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잠깐 멈췄는데요. 여기 있는 지읒이 뒤로 가서 잊어버리다. 이렇게
2: 잊어버리다.
1: 다시 한번 우리 리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중요한 정답을 잊어버리다.
1: 잘했어요. 준성이 글 소개해 줄래요?
3: 내가 친구와 놀이동산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내 숙제를 잊어버렸다.
1: 내가 친구와 놀이동산을 갔는데 가시 시옷 하나만 쓰면 안 되고요.
2: 쌍시옷?
1: 그렇지. 그래서 쌍시옷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잘했어요. 시옷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겠어요.
2: 아싸.
1: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를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겠죠?
4: 네.
1: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4: 안녕.
5: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5: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남매!
1: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0: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만나러 가볼까요?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4: 와!
3: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다?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더라.
1: 마법의 펜 라라 집이면 필통 아니야?
0: 근데 필통에 라라가 진짜 살까?
1: 왜? 마법의 펜 라라잖아.
0: 아, 하긴 펜은 필통에 있잖아.
1: 그치.
3: 오늘의 관용어는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뜻을 먼저 알려줄게.
0: 오!
3: 오늘의 뜻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어 시끄러울 때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지.
0: 왁자지껄 떠들어서 시끄러운가? 나도 엄마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라라야, 힌트 하나만 더 줘.
1: 응, 제발 하나만.
3: 알겠어. 힌트 하나를 더 줄게.
0: 아싸!
3: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어디에 불이 나면 엄청 시끌벅적해질까?
1: 나 느낌이 왔어.
0: 혹시 시장?
1: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0: 시장이 불이 나면 사람들이 아주 왁자지껄 떠들어가지고 다 도망을 가잖아.
1: 그럼 난 빌딩이라고 생각해.
0: 난 모든 집. 모든 집에
1: 근데 불이 난 것 같잖아. 그때 모든 집은 세 글자잖아.
3: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다.
1: 아, 라라 집에 불. 아, 그럼
0: 모든 집.
1: 아.
0: 나는 자, 모든 그럼 집을
1: 그려볼까?
0: 그래. 나는 모든 집을 다 그려야지. 그때 모든 집을 다 그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
1: 괜찮아. 좋았어.
0: 요 관용어랑 비슷한 낱말이 있잖아. 속담 중에. 불난 집에 붙

0: 체질을 한다.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좀 뜻은 다른데 낱말들은 되게 비슷하잖아.
1: 그렇네. 오, 내 동생 딱 컸는데.
0: 고마워 누나.
2: 근데 너는 여기에서 불이 왜 났다고 생각해?
0: 그러게,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 번진 거 아닐까?
2: 아니면 어떤 나쁜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지른 거 아닐까?
0: 나쁜 사람!
2: 응,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
0: 맞아, 맞아.
2: 넌 만약에 너만의 빌딩을 갖는다면 몇 층으로 하고 싶어?
0: 나는 너무 높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딱 20층까지.
2: 어? 20층.
0: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
2: 그렇구나.
0: 옆에는 빵집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2: 아, 빵 얘기하니까 빵 먹고 싶다.
0: 나도.
2: 그러면 시험을 빵점 맞으면 빵 먹으러 가는 건가?
0: 재밌다. 난 소세지 빵 좋아하는데.
2: 불이 진할 때 색깔이 뭐라고 생각해?
0: 불이 진할 때 색깔은 빨간색일 것 같은데?
1: 땡땡땡!
2: 설마? 정답은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오, 핑크색으로도 보일 수 있대!
0: 우와, 신기하다!
3: 예진이는 정말 아는 게 많구나.
1: 당연하지,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0: 우리 누나 멋지다.
3: 맞아, 멋있어. 자, 노아도 빨리 마무리해볼까?
0: 알았어, 거의 다 그렸어.
1: 조스피드 가자!
0: 이야!
3: 자, 그럼 그림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관용어는 뭘까요? 한번 설명해볼까?
2: 나는 빌딩에 불이 나면 엄청
1: 왕작질걸.
2: 엄청 시끄럽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빌딩을 그렸어.
0: 아하, 잘 그렸다.
2: 그럼 내 동생 노아는 무엇을 그렸어?
0: 나는 빌딩만이 아니라 모든 집들의 불이 나면 시끄럽다고 생각했어.
2: 맞네.
0: 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엄청 시끄럽잖아.
2: 엄청 시끄럽지.
0: 그래서 모든 집에 불 나면 시끄럽지. 그래가지고 나라 할 때 나라가 모든인 것 같아.
2: 오.
0: 모든 집에 불 난 것 같다.
1: 내 동생 머리 좀 썼는데.
0: 고마워.
3: 두 사람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0: 응.
3: 그럼 과연 오늘의 관용어는 무엇일까?
2: 무엇일까?
0: 뭐야?
3: 나라가 알려줄게.
0: 응, 빨리 알려줘. 궁금해.
1: 빵집 만난 말이야.
3: 오늘의 관용어는 호떡집에 불 난 것 같다. 안에 설탕을 넣어 밀가루나 찹쌀로 반죽을 하고 기름에 튀긴 호떡. 알지? 호떡은 약 140년 전인 조선 말기에 중국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어.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호떡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어.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차린 호떡집은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지. 중국어는 소리의 높낮이가 다양해. 그래서 당시 조선인에게는 중국인이 모여 말하는 소리가 불난 집처럼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들렸어.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지. 만약 백화점에서 평상시에 반에 반에 반값으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모여들어 몹시 어수선해지겠지?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와,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아, 여기 꼭 호떡집에 불난 것 같네. 라고 말이야.
1: 오늘의 관용어는
4: 호떡집에 불 난 것 같다.
0: 왁자지껄 떠들어 시끄럽다는 뜻.
2: 아, 호떡 먹고 싶어.
0: 나도.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0: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2: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0: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당신이 나보다 방귀를 잘 뀐다고 했소? 뭐 그랬죠. 내 방귀 한 번이면 태풍이 몰아쳐요. 방귀의 시합. 자, 자, 다들 들어는 봤나? 뿌이뿌이 뿡뿡! 방귀로 시합을 한다는 이야기. 방귀 좀 낄 줄 아는 친구 있는가?
1: 네, 있어요. 있다.
0: 오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 이야기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방귀가 뿡 나와도 다들 서로서로 이해해주자고.
2: 알겠소다.
0: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뿌이뿌이 뿡뿡.
3: 뿌이뿌이 뿡뿡.
0: 총각의 방귀는 얼마나 센지 한번 끼었다 하면. 무화이 불썩일 정도였죠. 총각이 끼는 방귀는 배도 한 방에 휙, 나무도 한 방에 비리리. 정말 대단했죠.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하는 기가 막히게 낀다니까요.
4: 맞아. 아, 근데 방귀쟁이 총각이랑 강 건너 방귀쟁이 아주머니 중 누구 방귀가 더 셀까?
0: 당연히 방귀쟁이 총각이지. 어? 난 방귀쟁이 아주머니일 것 같은데. 방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 그래? 뭐? 방귀쟁이 아주머니의 방귀가 그렇게 세?
0: 총각은 강 건너 방귀쟁이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4: 얘야, 엄마 계시니?
5: 지금 안 계신데요. 왜 그러세요?
4: 응, 너희 엄마가 그렇게 방귀를 잘 뀐다면서. 나보다 잘 뀌나 궁금해서 찾아왔지?
5: 당연하죠. 우리 엄마 방귀는 세계 최고라고요.
4: 과연 그럴까?
0: 총각이 방귀를 끼자 아이는 구름 위까지 슝 올라갔어요. 그리곤 다시 슝 내려왔죠.
5: 엄마야!
4: 이래도 내 방귀보다 엄마 방귀가 세단 말이야?
5: 엄마!
0: 방귀쟁이 아주머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방귀쟁이 총각을 찾아왔어요.
6: 당신이 나보다 방귀를 잘 낀다고 했소?
4: 뭐 그랬죠. 내 방귀 한 번.

0: 아니면 태풍이 몰아쳐요.
1: 난 방귀로 그 태풍을 막을 수 있다고요.
0: 오호호, 그럼 난 방귀로 땅을 흔들 수 있어요.
1: 난 방귀로 바닷물도 가를 수 있죠.
0: 에이, 제 말도 안 돼. 그럼 어디 시합해 보겠소?
1: 좋아요.
0: 자, 그럼 준비.
1: 아우, 아이고, 어허, 제법 끼는데. 좋아, 그렇다면 이번엔 내 방귀 받으시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호라, 그럼 나도.
1: 버림없지.
2: 방귀쟁이 총각과 방귀쟁이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방귀 시합을 했어요. 그러다 저녁이 되었죠.
0: 하루 종일 방귀를 끼었더니 힘드네.
1: 그게 한 방을 끼어서 시합을 끝내야겠어.
0: 하나, 둘, 셋! 예!
2: 방귀가 얼마나 셌던지 빨래 방망이가 멀리 날아가 바다에 퐁 빠졌어요. 바닷속을 헤엄치던 새우가 꼭 한 대 맞고 가자미도 꼭 한 대 맞았어요. 그 바람에 새우는 등이 휘고 가자미는 한쪽으로 눈이 쏠리게 되었답니다.
3: 정말 대단하다. 방귀로 저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다니.
4: 그러니까 나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생각이 났어요. 약간 도토리 키재기랑 비슷비슷한 거에 키를 댄단 거잖아. 방귀의 힘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니까 그렇게 밤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5: 나는 방귀로 이렇게 뭐 싸움까지 할 일이 있나 싶기도 했고, 그걸 또 방귀로 인해서 등이 휘고 눈이 한쪽으로 쏠린 가자미랑 새우가 좀 불쌍하게
2: 너무 불쌍
5: 생각했어.
3: 내 방귀의 파워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
6: 나?
3: 응?
6: 난
3: 우리 민찬이의 방귀 파워는?
5: 개미도 못 물리칠 만한 그런 파워? 너무 쑥스러워.
3: 우리 니키타는?
7: 그 신이, 그 방귀의 신이, 그 뭐지, 만약에 천 정도야면 나는 3? 1? 1 정도 될 것 같아.
6: 그 정도야.
3: 그래? 내가 만약 방귀쟁이들처럼 엄청나게 센 방귀를 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쓰고 싶어?
6: 딱히 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4: 나는 방귀를 엄청 세게 끼워서 막 황사도 막고 또 태풍에다 방귀를 끼워서 태풍도 없애고.
8: 오, 능력 좋은데?
4: 방귀로 날아다니면서 세계일주도 하고 바닥에서만 날 수 있지 않을까?
8: 그러네.
3: 우와, 정말 재미있는 상상이다. 근데 두 사람은 왜 힘겨루기를 멈추지 않았을까?
5: 이제 자기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방귀를 잘 끼는 사람이다, 제일 센 사람이다, 이런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4: 사람들은 승부욕이 엄청 활활 불처럼 타올랐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꼭 1등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2등은 뭔가 약간 초라해 보이는 느낌도 있잖아. 시험 봤을 때 100점을 맞아야지 90점 맞는 것보단 100점이 좋잖아?
9: 1등만 기억하는 세상.
3: 만약 두 사람이 방귀 시합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4: 방귀를 양쪽에서 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면서 빙빙 돌아서 그 태풍이 생겨서 세계 최초 독가스 태풍이 되는 거야.
8: 좋아. 끔찍한데?
4: 냄새를 맡아도 끔찍하고요. 이제 그게 가까이만 와도.
3: 두 사람이 실컷 방귀를 뛰어서인지 왠지 모르게 내 속이 좀 시원해지는 방귀 시합 이야기 정말 재미있었어.
6: 응, 맞아.
3: 친구들이 방귀 시합에 나간다면 어떨 것 같은지 상상해봐. 상상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을 거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제가입니다.
1: 친구야?
0: 아니,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같은 반.
2: 수아야, 이리 와. 숨바꼭질 하자.
3: 그래!

너 왜 자꾸 나 따라다녀?

0: 너 따라한 거 아닌데?
1: 거짓말! 너 맨날 거짓말만 하냐?
0: 내가 언제? 그리고 놀이터가 네 거냐? 내가 어디든 내 마음이거든?
2: 그래, 싸우지 마.
0: 우리 그냥 핫초코나 마시러 가자. 오늘 너무 춥다.
2: 가자. 그래. 다영아, 너도 같이 갈래?
3: 오, 어서 와라 어린이들.
4: 핫초코 4장 부탁해 찰스야.
3: 오케이, 잠시만. 어? 어? 처음 보는 친구군.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잖아. 자, 뜨거우니 조심들 하고. 자, 맛있게 마시도록.
2: 감사합니다, 철수님.
3: 그래, 자. 어린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따뜻하게 입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0: 하나도 안 추운데?
3: 어?
0: 그거 내 거지?
3: 손이 이렇게 찬데 안 춥다고?

0: 진짜 빨리 마신다.
1: 그니까 너 배고팠어?
2: 자, 추운데 이거라도.
0: 이광이 내 바지에 핫초코 쏟았어.
1: 어떡해. 뜨거워? 아니, 뜨겁진 않은데.
0: 내가 물시공 가져올게.
1: 미안.
2: 내가 미안하군. 담요를 덮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놀랄 줄이야.
1: 우리 이제 가자.
3: 그래, 가영아, 우리도 이제 가자.
1: 난 좀 있다. 핫초코가 좀 남아서.
3: 그래, 그럼 내일 봐. 안녕. 안녕.
2: 조수, 거기 곰시멜로 병 좀 선반에 올려두도록. 귀한 거니 잘 보관해야 해.
0: 네, 이거 먼저 버리고요. 으아.

내 곰시멜로! 이봐! 어린이!

딴 건 몰라도 천연 유기농 벌꿀로 만든 내 곰시멜로는 양보 못해! 저기 있다! 어린이! 거기서!

0: 어디 갔지? 이봐 친구, 그 곰시멜로가 있어야 내 핫초코가 완성된다고. 그러니 돌려줘.
1: 무슨 일이시죠?
0: 누굴 좀 찾고 있습니다만.
1: 아, 누구요? 혹시 우리 가영이? 우리 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0: 그 뒤에 숨긴 거 뭐야?
1: 잘못했어.
2: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나? 내가 선물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다못 먹었어? 소비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먹도록. 아버님도 같이 드시죠? 그럼 전 이만.

0: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1: 철수.
0: 응, 바비. 가영이 말이야. 어떤 친구인지 좀 말해주겠나?
1: 이가영? 걔 완전 이상하지. 툭하면 친구들 간식 뺏어먹고 자기가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고 걔가 학교를 좀 자주 빠지거든? 근데 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2: 아빠랑 여행 갔었어.

0: 근데 그때 걔네 집 근처에서 가영이를 본 애가 있어. 그러니까 여행 가느라 학교 빠졌던 거 거짓말이지.
1: 혹시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나? 가영이가 학교에선 얌전한데 집에서는 장난꾸러기인가 봐.
2: 가영이 몸에 상처가 좀 많거든?
1: 이거 왜 다쳤어?
3: 동생이랑 싸우다.
1: 또?
4: 몸에 상처라. 알았다, 수아.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몸에 살짝만 뭐가 닿아도 깜짝 놀라던 모습. 하마터면 그 시그널들을 놓칠 뻔했다.

0: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무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1: 잘못했어요.
0: 너 저녁 굶어, 어? 밥 없어!
1: 싫어, 배고파요.
0: 조용히 안 해!
2: 1, 2, 2. 네,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3: 조용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4: 그렇구나.
3: 그것도 모르고.
2: 다행히 가영이는 응? 부모님과 분리조치돼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3: 다행이다. 이게 다 우리 경찰서 덕분이야.
5: 맞아. 철수님 정말 최고예요.
2: 아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친구를 도울 수 있지.
3: 우리도야?
2: 응? 만약 친구의 몸에 상처가 자주 보이거나
3: 동생이랑 싸우다
2: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거나 배고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해야 해.
3: 아,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네?
2: 바로 그거지.
6: 안녕하세요. DJ 동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곰철수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전해주셨네요. 읽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작고 힘이 없고 때론 실수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의 엄마, 몸과 마음을 엄마. 아프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죠. 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합니다.
7: 얘들아! 가영아! 가영아!
6: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참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 예.
8: 잠깐, 우리 좀 쉬자.

나는야 콤보인. 오늘은 별을 베고 놀아야지. 별을 베자, 별을 베자.

0: 장난감은 어디든 갈 수 있지.
1: 공공공공. 길을 비켜라, 내가 간다. 날카로운 이빨로 별을 다 먹어주겠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발로 어디든지 가겠다.

냉동보다 훨씬 크네. 엄청 크다. 와, 대단해. 와, 바퀴는 탱크에서 봤던 무한궤도와 똑 닮았잖아. 와, 무한궤도 맞는 것 같아. 이 바퀴면 어디든지 달릴 수가 있지. 어, 그리고 앞에는 뾰족뾰족 날카로운 게 있네. 꼭 이빨같이 생겼는데? 이 날카로운 이빨로 덜을 막 먹고 있네. 우와, 신기하다. 덜을 먹자마자 뒤로는 변집을 막 뱉어. 우와. 우와.

길쭉하게 생긴 건 뭐지? 탱크에서 봤던 포랑 비슷하게 생겼어. 띠용! 포탄이 아니라 겨 나달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렇다면

0: 저도 콤바인 태워주세요. 콤바인 태워주세요. 나도 콤바인 할래. 와! 저도 콤바인 태워주세요. 저도 콤바인 탈래요.
1: 오케이.
0: 와!
1: 근데 운전은 할 수 있어요?
0: 그럼요. 이래봬도 단다맨이라고요.
1: 그럼 오케이.
0: 와! 콤바인! 콤바인! 감사합니다.

별을 베고 있어. 우와. 콤바인을 움직이고 있어.

0: 내가 벼를 수확하는 모습. 어? 그런데 어떻게 벼에서 나달만 골라낼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벼를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는 농기계 콤바인. 곡식을 수확하는 속도 초속 1.7m, 1시간에 약 7200제곱미터까지 수확할 수 있는 속도야. 무게는 5072kg, 일반 자동차 4대의 무게야. 콤바인이 없던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벼를 베고 훑고 새로 걸러내고 새로 다시 걸러내서 벼를 수확했지만 이제는 콤바인 한 대만으로 벼를 베고 훑고 새로 걸러내고 새로 다시 걸러내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콤바인이 벼에서 나달을 분리할 수 있는 것도 키와 체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가 콤바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야. 먼저 콤바인의 탈곡통이 돌아가면서 벼이삭의 나달을 떨어내면 무거운 나달은 체에 걸러지고 비교적 가벼운 쭉정이와 지푸라기들은 바람에 의해 콤바인 밖으로 배출되는 거야.
0: 아, 크기와 무게로 골라내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키와 체로 확인. 자, 여기 벽시와 지푸라기들이 잔뜩 있는데 구멍이 뚫린 채로 벼 나달만 골라볼게. 체의 구멍보다 작은 크기의 것들은 아래로 통과하고 큰 것들은 체 그대로 남아있어. 자, 이렇게 체를 통해 걸러낸 나달과 지푸라기들을 이번엔 키를 통해 분리해볼게. 자, 이렇게 살살살 살살살 키를 쳐주면 보여 보여 보여? 지푸라기들이 날아가는 건 보여? 자,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분리하면 무거운 나달들만 남아있는 거야. 콤바인의 원리도 바로 이런 거지.
1: 맞아, 바로 그거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나달만 분리가 됐지? 콤바인은 이렇게 크기와 무게 차이를 이용하는 특별한 장치로 나달을 골라내는 거야.
0: 콤바인이 나달을 골라내는 비밀을 찾았어. 그건 바로 크기와 무게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후! 후! 후! 똑똑한 선별의 힘으로 나달을 분리해라! 준비 완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와 섬 친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아이고, 하나도 안 잡히네. 곧 잡히겠지. 어? 크다.
3: 축하해, 제이.
2: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4: 끼르. 어? 끼르. 끼르.
5: 갈매기잖아.
2: 안녕? 배고파?

0: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1: 길을 잃었나? 아, 저쪽으로 가보자.
0: 왜?
1: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다. 여기도 안 잡히는데. 잡았다!
0: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2: 그러게,
1: 갈매기 덕분이야.
2: 정말?
0: 신기하다.
1: 이제 우리 집 갈래?
3: 좋아.
1: 자. 섬 구경시켜줄까?
2: 응.
0: 그래.
1: 숲속에 멋진 폭포가 있거든.
0: 가보자. 응. 와, 코코넛이네.
2: 와, 정말
1: 맛있겠다. 내가 따볼게.
0: 응. 자.
1: 아휴, 어쩔 수 없지.
0: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1: 우와, 잘 올라가는데? 힘내.
0: 안 되겠어.
1: 그럼 내가 해볼게.
0: 그걸로 따려고?

0: 안녕? 뭐지?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다녀와.
1: 고마워.
0: 잘 가.
2: 와. 예, 제이, 원숭이도 친구야?
0: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2: 그랬구나.
3: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2: 이 길 맞아?
0: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2: 왜? 눕히잖아.
0: 호피, 가만히 있어.
2: 가만히? 왜?
0: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2: 그렇구나.
3: 그럼 이제 어떡해? 방법이 있어?
0: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2: 뭐?
3: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뱀이다!
0: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늪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2: 고마워.
0: 잘 가.
2: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0: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3: 와, 멋지다. 제이, 벌들도 친구야?

0: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1: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대답이 없네.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0: 빨리 먹고 싶다.
2: 나도.
0: 얘들아.
1: 도망쳐. 빨리.
0: 주위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벌도 친구라면.
3: 괜찮아.
1: 아, 저게 내가 말했던 폭포야.
2: 멋지다.
0: 힘들게 온 보람 있네.
1: 그치?
2: 시원해.
0: 정말.
4: 제이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0: 와, 맛있겠다.
1: 이제 먹을까?
0: 응. 아까 그 갈매기잖아.
1: 너희도 왔구나. 다 같이 먹자.
2: 좋아. 맛있어. 잘 먹었다.
0: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1: 집으로 들어가자.
2: 응.
1: 안녕.
2: 비가 많이 오네.
1: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2: 정말?

0: 우와, 정말 비가 그쳤어.
1: 이제 돌아갈까?
0: 그래,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1: 아쉽다.
0: 또 놀러 올게. 배가 없어.
1: 정말.
0: 바람에 휩쓸려 갔나 봐.
1: 어떡하지? 다른 걸 타고 가면 되지.
0: 다른 거?
1: 잠깐만. 뭘 타라는 거지?
0: 그러게.
1: 자, 여기 있어. 그걸 타고 언제 가?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2: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0: 자.
1: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죽은! 우리 배가! 고래가 찾아줬나 봐.
0: 정말?
1: 고래도 친구거든.
3: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1: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0: 배가...
1: 고래가 미안한가 봐.
0: 괜찮아.
1: 어쩔 수 없지. 아,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0: 우와. 고마워.
2: 호비와 해니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있지. 크롱 안 자고 밖에서 뭐 해?
1: 빠야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롱! 크롱!
0: 아닌 것 같은데.
1: 크롱!
0: 크롱!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냐?
1: 크롱! 크롱!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아하, 오줌은 없네.
1: 크랑, 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0: 앞이 안 보여.
2: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1: 크랑크랑.
0: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1: 크랑크랑.
0: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1: 크랑크랑. 어?
0: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뭐해?
1: 크랑크랑.
0: 어. 와, 예쁜 실이네. 아,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1: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0: 어? 저건... 크랑.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1: 크랑.
0: 어? 저건 또 뭐지?
1: 크랑. 크랑.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0: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0: 괜찮아.
3: 어?
0: 크랑.
3: 우와, 내 실.

0: 고마워. 그런데 너희는 누구야?
1: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크랑. 아, 저기 어?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크랑크랑.
0: 당연하지.
1: 정말 고마워.
0: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2: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0: 자, 다 됐다.
1: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잘 됐다.
0: 다행이야.
1: 크랑크랑.
0: 고맙긴.
1: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크랑.
0: 어, 벌써 가려고?
1: 크랑.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크랑. 어.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0: 우와, 정말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니불을 만들었어요.
0: 고마워.
1: 짠! 다 됐어!
0: 우와, 정말 멋지다.
1: 다행이다. 크랑크랑. 그래, 이제 집에 가자. 크랑크랑.
0: 잘 가. 또 놀러 와.
1: 안녕.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요술 이불아, 고마워. 크랑크랑. 크롱. 이제 자자, 크롱.

0: 크라운. 우리 왔어.
1: 들어와.
2: 안녕.
3: 아직 자고 있었구나.
1: 어서 일어나.
4: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2: 맞아.
1: 아 참, 그랬었지. 크라운? 연돌들꽃 크랑크랑.
2: 우와,
1: 다시 깨끗해졌네. 역시 요술이불이야.
2: 무슨 말이야?
1: 어? 크롱 이불은 요술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크랑.
4: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1: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4: 에이, 요술이불은 무슨...
1: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2: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1: 이불아, 자고 있니?
5: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1: 이불아, 일어나봐, 제발.

0: 오해 너머로 닿은 진심.
1: 위대하신 카르노님, 말씀하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방진 미니 특공대 잔당들은 항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2: 그럴 줄 알았지. 너희에게 내 힘을 나눠주겠다. 내 힘을 이용해 지구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구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3: 알겠습니다, 위대하신 카르노님.
4: 수지야, 밥 줘. 배고프단 말이야. 도대체 며칠째 밥도 제때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5: 아, 너무 배고파.
2: 수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4: 아이,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6: 나 지금 바빠. 여기 당의 금지 표시 안 보여? 밥은 이따가 줄 테니까 좀 참아.
0: 아니, 이건 빵꾸 쓰러기?
4: 엄청 맛있어.
5: 방금 수지 입가에 크림이 묻어 있었던 거 다들 봤지?
4: 설마 우리한테 밥도 안 주고 수지 혼자 방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7: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군. 우리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어.
5: 그래, 맞아. 우리도 저걸 달라고 하자.
4: 수지가 그냥 줄 리가 없지.
2: 뭐라고? 그럼 어떡하지?
4: 다들 모여봐. 나한테 작전이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5: 택배요, 택배 왔어요.
6: 아우, 거의 다 만들었는데 웬 택배지?
4: 수지가 방에서 나왔다. 지금 돌입하겠다.

0: 게 어디 있는 거지?
1: 아, 저기! 어? 못 보던 상자다.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해.
0: 세미, 기라!
2: 어? 뭐야? 아무도 없잖아.
0: 얘들아! 조금 더 오른쪽! 아니야! 조금 왼쪽!
2: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지?
0: 킹

0: 거의 다 됐었는데. 제발 다시 나가라 수지야.
1: 와, 드디어 다 했다. 이런, 수지가 상자를 들고 나가버렸어.
2: 그렇게까지 혼자 먹고 싶었던 건가?
3: 작전 실패군.
4: 이걸 봐도 내 좋아하겠지.
1: 지구는 이제부터 우리 가르노군단이 접수한다.

0: 괜찮아요?
1: 네, 네.
0: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0: 저건 또 뭐야?
1: 어, 다이노 엠페러라. 재미있군. 하지만 내 힘을 받은 부하들을 쓰러뜨릴 수는 없을 거다. 자, 끝장을 내버려라. 내가 직접 없애주지. 카르노님께서 주신 힘을 느껴봐라.

0: 치료는 다 됐어요.
1: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0: 고마워요, 미니 특공대. 아, 참! 다행이다. 멀쩡해.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1: 이건 머핀? 키링?
0: 여기. 자. 여기. 제가 늘 미니특공대에게 받기만 해서 제 목숨을 구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말이에요. 미니특공대가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특공대.
1: 오해해서 미안해.
0: 네?
1: 고맙다고요. 더 힘낼게요. 오늘처럼 또 악당들이 쳐들어와도, 그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저희가 미니특공대가 꼭 모두를 지킬게요.
0: 네, 믿어요. 미니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빨리 집에 가봐야겠어요. 친구들을 며칠째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만.
2: 이제야 수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돼.
3: 수지는 하루라도 빨리 미니특공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4: 수지에게 미니특공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지는군.
1: 얘들아, 우리 꼭 카르노를 무찌르자. 반드시 카르노를 무찔러서 미니특공대를 향한 수지의 마음에 보답하는 거야.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목소리.

0: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우주에서 온 악당이 블루시티 인근 사막에 나타났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미니 특공대.
2: 카르노, 본인의 왕좌를 만들다니. 저건 자신이 행성을 지배했다는 뜻이.

0: 에이, 저 녀석! 자기 맘대로 지구의 왕이 된 것처럼 굴다니! 오만하게 짝이 없군.
1: 잠깐! 어? 다들 진정해! 카르노의 행동에 굳이 흥분할 필요 없어. 어? 어차피 우리가 곧 카르노를 끝장낼 테니까!
2: 이제 최후의 결전만을 남겨두고 있고, 대원들 전력을 다해 싸워라! 그리고 반드시 카르노의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라!
3: 네! 사령관님!
4: 왔군. 미니 특공대, 이 카르노님께 경배를 올리러 왔다.
5: 카르노, 우리 널 처단하러 왔다. 네가 지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4: 어리석게,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5: 아니, 틀렸어.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약한 자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바로 정의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반드시 막겠어!

이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힘인가 보지.

0: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했나 본데. 너희는 이미 졌다.
1: 다이노 엠페로가 이렇게까지 밀리다니.
2: 다들 포기해선 안 돼.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카르노를 쓰러뜨리는 거야.
3: 응. 아!

0: 이럴 수가.
1: 말도 안 돼.
2: 그럼 이제 내 차례. 마음껏 좌절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나의 힘의 차이다. 우주의 제왕 카르노님을 경배하라.

0: 안 돼. 얘들아. 야. 고작 여기까지라니.
1: 이런 설수가 없어.
0: 불안하다.

0: 미니 특공대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미니 특공대.
1: 다 같이 힘을 합쳐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자.
2: 해낼 줄 알았네. 자네들이 자랑스럽군.
3: 너희가 지구의 전사군.
4: 잘 부탁.

0: 고맙습니다, 미니특공대.
1: 고맙다, 지구의 전사를.
2: 미니특공대, 믿겠다.
3: 미니특공대,
2: 고맙다. 미니특공대.
0: 미니특공대.
3: 미니특공대.
2: 미니특공대.
4: 미니특공대.
5: 미니특공대.
6: 미니특공대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7: 우린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우리 믿어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6: 지키기 위해서
7: 끝까지 싸워.

0: 모두의 힘을 너희에게 주겠어.
1: 이럴 수가. 미니트 공대의 의지와 다이너 엠페러 코인의 힘이 합쳐져 슈퍼 그레이트 코인으로 재탄생했다.

0: 고맙다, 미니 특공대.
1: 너희 의지가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제부터 우리도
2: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3: 그래봤자 헛수고다.

감히 이 가르는 입을. 이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넌 모두를 지키라는 우리의 의지를 절대

0: 잘했다, 대원들!
1: 해냈군.
2: 고마워요, 미니특공대.
3: 고맙다, 미니특공대. 너희 덕분에 우주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우린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모든 걸 재건하려 한다.
4: 키라, 지구에서 널 항상 응원할게.

0: 많이 그리울 거야.
1: 언제든 지구로 놀러 오라고 티라.
2: 정말 보고 싶을 거다. 모두들 수재에게도 꼭 안부 전해다오.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1: 물론이지.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6: 영어.
5: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6: 17점, 수학.
5: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6: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5: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6: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5: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6: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5: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6: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5: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6: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0: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마그마 X의 부활! 어? 저건 뭐지? 이만 헤어치자, 꾸려! 둘 다 사라졌잖아!
1: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2: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1: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3: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4: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0: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1: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2: 그만! 그만! 그만!
3: 슝! 슝!
4: 제이야, 무슨 생각해?
1: 아니, 그냥 놀라서.
5: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안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6: 고온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7: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5: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류까지 고...

0: 기운을 낮춰야 해. 워터캐논.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2: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차에 애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큘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올로봇,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6: 이카루스, 액션!
0: 오맹아, 가자!
7: 어?
0: 정말 싫어!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5: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셋 액션. 레스큐 마그넷.
2: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0: 네가 안천야를 잡아야 해. 하하. 어때요? 재밌죠? 자, 잡았어. 너무 무거워.
1: 일렉트로
0: 가만 안 두겠어. 마찬가지야.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재밌어.
1: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고맹아, 어?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2: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3: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1: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레스큐 부메랑.
0: 뭐,
4: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3: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5: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에너지를 얻는 거지?
6: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5: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다는 얘긴가?
6: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5: 왜 그러나?
6: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7: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8: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9: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10: 오!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6: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1: 안전!

0: 알을 지키는 초보 아빠 물자라.
1: 어? 반짝이는 게 있어.
2: 혹시 보석 아니야? 보석은 반짝, 내 눈은 반짝.
3: 저리가, 저리가. 안돼.
4: 너희들 나쁜 애들이 아니었구나. 미안해, 내 알을 훔치려는 줄 알고.
0: 괜찮아, 우리는 곤충들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야.
4: 그렇구나, 반가워. 나는
0: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고고스캔. 물자라였구나. 엄마가 알을 낳아서 아빠의 등에 붙이고 떠나면 아빠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업고 다니면서 돌봐준대. 그럼 아빠 물자라네, 맞지?
5: 우와, 아빠가 알을 돌봐준다니 정말 신기하다.
1: 그렇게 알을 업고 다니면 힘들지 않아?
4: 에이, 소중한 아가들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봐봐, 첫째는 귀엽고, 둘째는 멋지고, 셋째는 키가 엄청 크다니까. 아차, 오래 얘기했네. 아가들 숨 쉬러 가야 해. 그럼 안녕. 급하다, 급해.
5: 숨 쉬러 간다고? 무슨 말이지?
0: 아, 물자라의 알은 산소가 필요하대. 그래서 아빠가 물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 알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2: 그런데 헤엄치는 게 좀 불안해 보이는데.
4: 아가들아, 괜찮니? 아, 큰일이네. 알이 무거워서 빨리 헤엄칠 수가 없어. 우리 아가들 숨 막히면 안 되는데.
0: 알 때문에 힘든가

0: 줄게.
1: 우와!
2: 늦지 않아 다행이야. 우리 아가들 신선한 공기 많이 마시렴.
0: 많이 먹고 쑥쑥 자라서 얼른 깨어나렴.
3: 아빠가 무겁지 않게 말이야.
2: 아, 이제 돌아가야겠다. 햇빛이 뜨거워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알들이 마르거든. 고마웠어. 그럼 안녕.
4: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 안녕.

0: 아, 왜 이렇게 깜깜하지? 따라오지 마!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고군다이노, 도와줘!
1: 물자락은 위험해. 얘들아, 얼른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2: 알았어!

0: 레스큐 킹!
1: 아가들은 안 돼! 저리 가!
0: 윈드 캐논!
1: 고고다이노 와줬구나!
2: 꽉 잡아! 슈퍼 부스터!
1: 부딪혔다! 우리 아가들을 괴롭히더니 꼴 좋다!
2: 이제 괜찮아.
1: 아가들아,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3: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나?
4: 그럼?
5: 진정 하라니까. 저건 렉스와 물자라잖아.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2: 수임아,
5: 바로 그거야. 그거 메가 부스터. 성공이야.
1: 고마워 고고다이노, 덕분에 알들을 지켰어.
2: 전만에 다친 데는 없어?
1: 몸이 쑤시기는 한데 괜찮아. 난 아빠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가들이 잘 시간이거든. 그럼 안녕 고고다이노.
6: 안녕, 잘 가.
5: 아빠란 정말 위대한 존재야.
2: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힘을 내지?
6: 그거야, 아빠니까.

0: 괜찮아.
1: 고마워.
0: 침대에서 다 함께 자자.
2: 좋아.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을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암흑보석을 찾아 지구에 온 악당들. 그에 맞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암흑보석을 뺏기고 말았어.
1: 말도 안 돼.
0: 이젠 남은 건 나 번개맨과 슈퍼 크다마옹의 대결이다.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12화 번개보석검 대 암흑보석검.
2: 나는야 조금만 아니하니 슈퍼 크다마왕.
3: 슈퍼 크다
4: 슈퍼 크다마왕
0: 친구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 이 가소로운 번개맨 응원단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 주지.
5: 어, 안 돼. 쏴.
0: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 힘을 겨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지.
2: 암흑 보석검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번개맨 강하구나.
5: 이 녀석 만만치 않아. 강력한 암흑 에너지가 느껴져.
2: 뭐야?
0: 번개
2: 암흑

0: 어디 갔지? 이봐, 조그마왕.
1: 나 이제 자꾸심 없는 조그마왕 아니야! 슈퍼 크레마왕이야!
0: 그래, 슈퍼 조그마왕. 아농파트에 숨어 살면서 많이 힘들었니?
1: 그래, 왜?
0: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1: 잘난 척하지 마, 반기맨! 암흑 포털에서 괴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우리 생쥐 종족의 마음, 네가 알아! 늘 사랑만 받던 번개맨이!
0: 아니, 난 내가 원했던 사랑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1: 뭐? 네 아버지?
0: 그래, 내 아버지. 번개 박사.
1: 어쩐지 그 뾰족 머리가 비슷하다 했지. 박사가 번개맨 아빠라니 대박.
0: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지?
1: 뭐야, 아직 못 찾았어? 아빠 보여줄까? 이야!
0: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 어서!
1: 네 아빠 그림 속에

0: 갇혀 있어 내 초상화 속에.
1: 이럴 수가. 그걸 왜, 왜 못 봤지?
2: 쟤네야. 아빠를 잘지 못한다니.
1: 아, 아버지.
2: 7만
0: 울지마 모르겠네. 전투맨 끝내야지.

0: 드디어 나 슈퍼크다 마왕이 우주의 주인이 되겠군. 잘 가라 번개맨.
1: 내 아들 건드리지 마.

0: 아버지!
1: 카메라! 카메라 이거!
0: 아버지!

0: 반쪽 머리가 써! 아!
1: 오늘 많이 피곤하다. 이제 그만 끝내자.
2: 예?

0: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0: 아버지.
2: 예스, 이제 그만 가자. 아무것도 지나 못 보라. 헤헤.

0: 아팠을래나? 많이 아팠을걸? 언니 태권도 연습하다 그 발차기도 부신 게 몇 개야?
1: 나도 번개맨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2: 너 사랑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걸 갖고 다녀. 너 때문에 언니 태권도 대회도 못 나가고.
0: 난 괜찮은데. 태권도 대회보다 악당 물리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2: 아이고, 희망이 너까지.
0: 아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0: 사랑아. 나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사랑이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아빠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1: 아빠,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2: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이도 분명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0: 앞으로는 아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 알았지?
3: 네.
0: 이거 무슨 소리니? 야! 저거 쥐 아니야?
1: 그냥 쥐 아니고 특별한 쥐예요. 암호포털에서 온 생쥐. 좀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 주려고요.
0: 어쨌든 그 암흑 거기에서 오내면 얘도 악당 아니야? 또 나쁜 일 저지르면 어떡하려 그래.
1: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착한 쥐가 될지도 몰라요.
0: 아휴, 아빠는 모르겠다.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야,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더니만 이제 쥐를 키우네. 그 다음은 뭘 키울까?
4: 여기서 나갈 거야. 어두컴컴 쥐어본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치만

0: 근데 언니, 조그마왕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1: 우리랑 같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2: 이상하지? 조그마왕님 왠지 편안해 보이지?
3: 어? 그럴 리가. 어, 꼬맹이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떡해. 정말이네? 조그마왕님, 저 집 식구처럼 행복해 보여.
2: 조그마왕님이 저 집에 살면 지하본부는 우리께 되는 거지.
4: 알지?
5: 모르지? 신나지?
6: 도둑 두 명 드디어 잡았습니다.
3: 나 안 훔쳤지.
2: 신발도 안 훔쳤지.
7: 아니야, 신발도 어딨어?
3: 나 자전거 때문에 그러지.
2: 보석이지. 보석은 알지 거지.
8: 아, 이야,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어?
9: 아, 그거 이거. 아.
10: 근데 박사님, 암흑보석 박사님이 지구로 보내신 거 맞죠?
8: 정확히 말하면 개맨이한테 보낸 거지. 암흑보석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이 그 꼬마가 갖게 될 줄은 몰랐지.
9: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암흑보석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가 암흑보석으로 모두를 잘 지켜낸 걸 보면요. 이 소리 그리웠다.
11: 우리 같이 놀러가도 돼?
9: 난 항상 궁금했다.
11: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9: 지구 사람들은 특별한 힘도 초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11: 나도 좋아해.
12: 우와, 등 좀 크다. 고마워, 사랑아.
9: 이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평범한 지구 사람들의 특별한 초능력.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

0: 나 이거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1: 이번엔 어린이가 양보할게요.

0: 반영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응?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0: 버버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1: 버버,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 우와, 루루가 이겼다!
1: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1: 아니, 왜 이러지? 가서 확인해보자.
4: 학부가 떠오르고 있어.
5: 뭐야, 커버.
1: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가 들다 변신.
5: 허키봇 변신 완료.
6: 마이티봇 변신 완료.
7: 레이봇 변신 완료.
8: 스케이봇 변신 완료.
9: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1: 얘들아, 저기 봐.
4: 우와, 학교가 하늘에 떠 있어.
10: 우와, 대단해.
1: 멋지다.
0: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9: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1: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11: 출동 준비 완료.

0: 포부의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포부,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부.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0: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0: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야? 야! 내 발명품을...
0: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거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정민아! 당겨!
1: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2: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2: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2: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 빌더, 도울 준비 됐어?
3: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뭐?

0: 아들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나비나님.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2: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2: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2: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3: 야, 패스해, 패스!
4: 어, 가고 있어!
3: 패스!
5: 타이거!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6: 저 알로는 메탈 카드봇이네.
7: 와일드 카드봇.
8: 그게 그거 아니야.
9: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10: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6: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7: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9: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11: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9: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11: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7: 아니거든.
11: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2: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5: 조심해!
2: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로.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7: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7: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7: 야!
6: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4: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12: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6: 그냥 내버려 두라고.
7: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7: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7: 그럼 이건?
6: 샘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3: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9: 이건 어떨까? 단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11: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 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0: 다리 붙잡으려고?
1: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0: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1: 뭐?
0: 넌 항상 그런 식이야?
1: 너 자꾸 그렇게
2: 그만 그만.
3: 뭐야? 싸우면 싸워.
4: 타이건 멈춰.
3: 이 지뢰장의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5: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안다고. 제가
3: 뭐라고? 널 나와.
5: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1: 해보자는 거야?
0: 그래야 한다면 펜터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레임,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5: 돈 노냐?
6: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5: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2: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3: 타이건, 돌아와.
5: 솔레이, 내가
3: 블레이온 세다.
4: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2: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한가 본데.
4: 이제 처리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놀 거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3: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7: 왜?
3: 보고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7: 내가 알아서 할게. 레오, 레온 러시아.
3: 블레이온!
5: 이걸 놓지 못해!
4: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3: 온다! 이은아, 블레이온!
5: 알고 있어!
4: 스크림 오브 탈러!
3: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5: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솔레이오, 여길 벗어나야 해!
4: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죠!
0: 어서! 이런! 먼저 피해!
3: 괜찮아? 솔레이오가!
0: 리비스파이어! 괜찮니?
7: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8: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7: 이해가 안 돼.
8: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0: 뭐? 리비스파이어, 너!
4: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 너무 흥분했나?
0: 몸이 타버릴 것처럼 뜨거워.
3: 피니스파이어!
4: 뭐야, 이 엄한 곳에 꽂히셨군.
3: 블루캅 대놈!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솔레이오,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7: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5: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부식했다가 솔레이오가 위험해.
4: 병아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2: 루카도 날 건물 위로 올려줘.
0: 와일드 가디, 맹활 블럭.

0: 자, 준, 나에게 힘을.
1: 어, 알았어.
0: 뭐야? 얌전히 있어.
1: 와일드 가니, 대단.
0: 와일드 칼리버.
2: 내가 인물로 서둘러.
0: 조금만 참아. 넌 강하잖아.
3: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4: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몬.
3: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5: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0: 고생했어.
6: 늦지 않았나 봐.
7: 다행이야.
8: 피닉스 파이어!
2: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8: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2: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6: 어?
8: 맞아, 크레스트.
2: 어머니.
8: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6: 오랜만이야, 오빠.
2: 그래, 오랜만이야.
8: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6: 네, 어머니.
9: 잘 가.
6: 블레이온, 가자.
8: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0: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2: 잘 부탁할게.
9: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2: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8: 완성된 거야?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2: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9: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2: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9: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6: 그래? 준의 메탈 카드 보시 그런 얘기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8: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6: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8: 그랬지.
6: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카드 보스는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8: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6: 네?
8: 아무것도 아니야.
6: 전 진지하다고요.
8: 준이 메탈카드 보스를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6: 네.
8: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6: 절 메탈카드봇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8: 괜찮아, 솔레이유?
6: 죄송해요.
10: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8: 우린 걱정 마, 게리슨.
10: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8: 괜찮아. 고마워.
6: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10: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8: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11: 어? 이제
12: 진짜 깜짝 놀랐어.
6: 좋은 아침.
8: 좋은 아침.
13: 좋은 아침.
6: 좋은.
9: 좋은 아침.
6: 어젠 고마웠어.
9: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10: 손을 세워야지.
6: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9: 물론이지.
11: 박수?
8: 특종이다.
6: 이제 나죠.
9: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6: 미안해.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It's me, Sunday! Oh, what a nice bed!

0: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 뺨 속을 드립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4: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7: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곳. 무대를 살펴보니 어른들 사이에서 드럼치는 꼬마가 눈에 띕니다. 익숙하게 밴드부와 호흡을 맞추는 아이의 정체는? 만 4살의 연주를 시작.

0: 삼신동이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
1: 네, 저는 그 이제 드럼을 친지 8년 된 꿈아 뮤지션 김신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11살 꼬마 드러머 김신혁군입니다. 집안을 시원하게 울리는 드럼 소리. 학교를 마친 신혁군은 해가 지기 전까지 집에서 전자 드럼을 연주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해가 지면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동안 연주에 열중인 가운데 친구들이 온 줄도 모르고 드럼에 초집중. 친구들은 신혁이 방으로 우르르 몰려드는데요.
2: 누구세요?
3: 안녕 신혁아.
4: 나 엄마 몰래 놀러 왔어. 야!
0: 꼬마 뮤지션 신혁군.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자연스럽게 전자드럼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5: 나도 할래.
6: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0: 친구들의 마구잡이 연주를 본 신혁군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려나 본데요. 멋진 폭발. 현란한 연주에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신혁군이 인기 만점인 이유 바로 여기 있었네요.
7: 뭐 이 정도?
8: 미래 드럼실.
0: 그런데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 친구. 드럼 연주를 하는 신혁이는 11살 또래 친구들에게 조금 특별한 존재로 통합니다.
9: 한 5번, 6번을 여기
0: 와봤거든요. 드럼에 대한 호기심도 금세 사라지고 각자의 관심사를 찾아 놀기 바쁩니다.
10: 애들이 너 드럼 치는 거에 관심이 없어.
1: 네, 원래 운동에 좀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되게 아쉽더라고요.
0: 교회에서 반주를 맡았던 부모님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했던 신혁군. 특히 드럼 연주의 소질을 보였는데요. 걸음마를 익히기 시작할 때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럼 스틱을 쥐었고 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드럼에 두각을 보였죠.

0: 또래 친구들과는 풀지 못한 음악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부모님 덕분이었는데요. 교회 밴드부에서 각각 보컬과 베이스를 담당하는 엄마 아빠는 신혁이에게 음악적 스승이자 소울메이트였죠.
1: 그럼 드럼 치는 게 재밌어?
2: 네, 되게 재밌어요. 곡을 커버해서 연주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아빠랑 같이 세워놓는 것도 재밌고 뭐 밴드부끼리 같이 연주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0: 예배가 끝난 오후 텅 빈 강당에서 신혁군이 아빠와 연습 중입니다.
3: 손 좀 풀고 할래? 바로 할래?
2: 바로.
3: 바로 할까요?
2: 그리고.
0: 자, 그럼 멋진 드럼 연주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최근 연습 중인 퓨전 재즈 밴드 T-스퀘어의 연주곡. 빠른 엇박의 재즈곡으로 제법 연주 좀 한다는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곡이죠. 그런데 점점 굳어지는 아빠의 표정.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3: 그 비트가 좀 빠.

0: 막 후루룩 지나갈 때 이거를 하나만큼을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좀 이게 약간 좀
1: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0: 사실 이게 좀 너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곡이긴 한데 그래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어. 오늘 한번 더 해봐.
2: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오늘 확, 막,
0: 맞아, 이게
2: 확.
0: 쉬운 곡은 아니야. 어려워.
2: 진짜
0: 그래서
2: 어려웠어.
0: 아빠가 아까 물어본 게좀 손을 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아빠 생각은 조금 네가 좀 손을 푼 다음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곡이니까 자유연주를 일단 네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자유연주를 하고 하면서 손을 좀 풀어.
3: 신혁이의 눈높이에 맞는 뽀로로 주제곡이 등장.

두 번째 연주곡은 꼬마 버스 타요의 주제곡. 신나게 연주를 즐깁니다.

0: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몸풀기 완료.
1: 너무
2: 방금 친구가 똑같이 다시 쳐봐 이러면 못 치지.
1: 네?
2: 방금 친구가 똑같이 한번 다시 해줘봐 하면 못하지.
1: 똑같이는 못해요.
3: 이 DNA가 여기에 반영하는 거야 지금. 야, 네 DNA가 여기에 반영하는 거야 지금.
2: 되게 잘했다 이거.
3: 그러게. 내가 그랬을 때 할 때는 탑이 그냥 훑고 지나가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치고 있잖아. 아,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
0: 아빠의 칭찬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 월요일이 되면은 아, 어제가 일요일이었지 막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드럼을 마음껏 칠 수 있으니까 아 진짜 뭐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되더라고요. 방음벽 설치하고 리얼 드럼 해달라 했는데 그럴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미안하다시냐가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못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자.
4: 저도 이게 악기가 없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경을 누구나 잘 알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좀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면 학원 이제 데려가서 좀 연습시키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네.
0: 신혁군의 바람을 뒤로 하고 아빠와 즉흥 연주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영상 촬영을 맡았는데요. 신혁이의 SNS에 올릴 예정이죠. 신나게 합주를 하는 부자를 보니 엄마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호흡 척척! 오늘따라 부자의 손발이 잘 맞는데요.
2: 아빠랑 잼 할 때 어때? 잘 호흡이 잘 맞아?
1: 잘 맞고 싶은데 어느 때는 싸울 때도 없지 않더라고요. 서로 격하게 부딪히다가 뭐 항상 뭐 제가 양보했죠.
4: 아 이거 시행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2: 네. 아버지 입장에서.
4: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혁이가 생각하는 음악과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 이제 아직은 신혁이가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이제 본능적인 건 있어도 그 본능을 뒷받쳐주는 지식이 아직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씩 근데 좀 나아지고 있어요. 예, 네, 나아지고는 있어요.
0: 그날 밤
5: 오늘 아까 너 혼자 찍은 거랑 아니 혼자 친 거랑 아빠랑 친구 두 개 엄마가 찍었거든?
1: 그게 라디오 던진 거 어쨌어? 이거
5: 아빠랑 찍은 거? 이거 올릴
1: 어,
5: 거야?
1: 어
5: 그러면 계속 엄마가 올렸잖아. 너가 한번 올려 볼래? 엄마가 알려줄 테니까.

0: 카메라 눌러봐.
1: 카메라.
2: 그동안은 엄마의 도움을 받았지만
1: 잠깐 호흡이 안 맞는데
2: 이번엔 신혁이가 직접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1: 오랜만에 해준 것도 같습니다.
0: 오, 올라간다.
1: 오기.
2: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드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된 신혁군. 그러다 엄마를 졸라 SNS에 자신의 연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엄마는 이렇게라도 신혁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0: 저게 재능이다 이런 거보다는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네 이런 생각은 안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계속 하게 될 줄도 몰랐죠. 그냥 한때 좋아하다가 말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정식으로 레슨을 받아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배우거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죠.
2: 신혁이가 뭔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푹 빠져있는 드럼 연주 영상인데요.
3: 이렇게 앉아도 될까? 야, 이거 진짜.
2: 아빠까지 빠져들게 하는 마성의 연주.
0: 뭐 보는 거야?
4: 안녕하세요, 푸기 드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문을 받는다는 영상을 올렸었죠.
1: 진짜 만나고 싶어.
0: 엄마, 만나게 해줘?
1: 응.
0: 엄마, 어떻게 만나게 해줘?
1: 만나게 해줘, 만나게 해줘.
0: 잠깐, 보자. 만나면 뭐 하고 싶은데? 뭐 배우고 싶은데?
1: 파라지를 배우고 싶고.
0: 파라지를!
1: 락도 되게 배우고 싶고. 싶어. 사투도 해보고 싶고. 레슨도 받아보고 싶고.
0: 너 레슨 별로 생각 없다며. 레슨 받아보고 싶어?
1: 어, 한번.
0: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
2: 바라는 자에게 길이 있나니 신혁군 언젠가 우상을 만날 날이 오겠죠? 며칠 후 서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5: 서울까지 어쩐 일이세요?
6: 아, 그러게요. 신혁이랑 오늘 서울 나들이 겸 뭐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저기 리듬 스토어 좀 방문하려고요.
5: 아, 뭐 드럼 네. 악기 매장 가세요?
6: 네네.
2: 엄마 손을 꼭 잡은 신혁군이 무척이나 설레 보이는데요. 부푼 가슴을 안고 도착한 드럼 매장.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뭘 보고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신혁이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인기 드러머 박영진 씨입니다. SNS에서 보기 드럼으로 활동하는 드러머 박영진 씨는 깜찍발랄한 국민동요부터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까지 드럼을 부술 듯한 폭발적인 연주로 SNS를 뒤흔들고 있는 인물인데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국내 최정상 드럼 아티스트죠. 제작진의 도움으로 성사된 두 사람의 깜짝 만남.
7: 반갑다. 네가 신영이구나. 야, 누군지 아니?
1: 네, 부기드럼.
7: 내 이름은 아니? 네,
1: 박영진.
7: 와. 우와.
2: 신혁이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만남에 흔쾌히 응해줬죠.
0: 신혁, 너 왜 이렇게 부러워해?
1: 안녕하세요.
0: 하나, 둘, 셋. 아, 신혁이 엄청 보고 싶어 했는데.
1: 진짜 만나고 싶어. 진짜 만나고 싶어.
2: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하더니 너무 부끄러워한다.
1: 갑자기 만나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더블 베이스 치는 거 한번 실질 한번 봐도 될까요?
8: 아니 안 돼. 상처 받지 말고 장난이야.
9: 그거 되게 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8: 내일 작업실 와가지고 네. 큰 사이즈 드럼도 보고 더블 베이스도 해보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1: 네. 감사합니다.
2: 신혁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업실 초대권을 얻는데 성공. 내일의 만남을 기약하고 본격적인 드럼 스틱 쇼핑에 나섰습니다.
1: 고무도 괜찮아.
0: 이게 지금 얇은 건가? 얇은 거야 그게? 이 정도 말하는 거야 너가 말. 아니면 완전 빨간색?
1: 아니야 이게 제일 좋아.
0: 아 검은색이 좋아?
1: 어.
2: 그런데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하는 시선.
0: 아, 우리 스틱 네가 골라야지.
2: 어쿠스틱 드럼을 마음껏 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 이때다 싶어 드럼 연주 3뇌경에 빠졌는데요. 신혁군 정말 못 말려.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매장의 모든 종류의 드럼을 쳐봅니다.
1: 다 좋아 지금.
10: 신혁이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게?
0: 어떤 소리가 제일 좋았어?
1: 라이드로 기준했을 때는 얘가 제일 좋고 뭐 크래쉬 2도 얘가 제일 좋고요.
10: 크래쉬
1: 네, 크래쉬 1은 얘가 제일 좋아요.
10: 아, 1은 얘가 좋고.
1: 네. 뭐 탐은 이게
10: 탐은 얘가 좋고.
1: 네. 하이에 또 저희 가운데 게
10: 혹시 비싼 걸 알아봅니까? 저 나이 저렇게 사실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나이는 좀 약간 숫자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신혁이를 통해서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너무 잘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2: 신혁아 이제 가야 할 시간인데.
0: 가자 가자. 시간 오래됐어.
1: 가봐. 좀 더 있고
0: 싶어. 한참 됐어 신혁아.
1: 어?
0: 한참 쳤다고. 근데 여기 이렇게 오래
2: 이럴 때 보면 영락 없는 11살 꼬마. 엄마에게 소심한 반항을 해보지만 드럼 매장을 올 때마다 늘상 겪어온 엄마에겐 안 통하죠.
0: 아우 아들 그만해 가자 이제.
1: 역시 좀 웃고 싶어.
0: 감사합니다.
2: 더 많은 드럼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아 무거워. 아 좀 더 입고 싶었는데.
0: 입고 싶었죠?
2: 다음 날 약속한 대로 드러머 박영진 씨의 연습실을 찾은 신혁군.
1: 지하 3층이다. 여기예요? 여긴가 보다. 얼른.
2: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실에 입성하는데요.
1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0: 오셨군요.
0: 네.
2: 공손히 인사를 하자마자 드럼으로 직행.
1: 못 찍겠네. 이거 너무 커가지고.
10: 그래 신영아 한번 쳐봐. 오실 거야 한번 쳐봐. 난 네가 그거 치고 고뇌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그럼
0: 아,
10: 내가
0: 진짜?
10: 네가 조금 쉬면 내가 오늘 얘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 내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 앉아서 한번 쳐볼까?
2: 꿈에 그리던 롤모델 앞에서 드럼을 연주하게 됐는데요. 아 정말 떨리겠다. 긴장도 잠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연주하는 곡은 박영진 씨가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 신하이의 곡. 과연 그가 들은 신혁군의 연주는 어땠을까요?
10: 일단 이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4: 내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네. 나랑 똑같이 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치는 걸 한번 보고 어떻게 치는지 유심히 봐. 네. 리듬을 어떻게 치는지 중간에 피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거를 토대로 네가 다시 한번 쳐볼 거야. 일단 네. 일단 내가 어떻게 치는지 자세히 잘 봐. 네.
2: 차원이 다른 타격감과 완벽한 박자. 같은 곡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드럼 연주를 선보이는데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손 돌림이 되게 빨랐고 힘도 되게 네, 실어서 네. 그러니까 드럼 칠 때 기본 자세가 손목으로만 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같이 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손목으로만 쳤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네, 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 드러머 박영진 씨의 현란한 연주 실력. 우상의 연주를 눈앞에서 듣다니 신혁군 오늘 많이 배워가겠는데요.
4: 곡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지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방금 잘 보라고 한 거고 순간순간 인상적인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을 거야.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지금 네가 다시 한번 해보자.
2: 다시 연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연 연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확실히 전보다 안정적이게 곡을 풀어나가는 모양새. 영진 씨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0: 보시고 어떠세요? 아까랑 지금이랑 신영이 지금이 좀 달라진 것 같죠?
1: 네.
2: 내가 이제 진심으로 지기 시작하네.
3: 신혁이가 처음에는 흘러가도록 그냥 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가 한번 보여주고 난 뒤에는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쳐야 될지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4: 저 혹시 그 합주 같이 한번 해봐도 될까요?
0: 응, 그래, 하자.
3: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곡을 짜야 되잖아.
4: 네.
3: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곡을 좀 같이 한번 들어볼까?
4: 네.
5: 함께 합주를 하게 된 신혁군. 정말 좋겠다. 축하해요.
2: 뭘 해볼까?
3: 이 곡은 가사를 잘 들어봐.
5: 잔잔한 멜로디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사가 매력적인 첫 번째 후보곡. 리드미컬한 기타와 베이스가 어우러지는 두 번째 후보곡. 세 번째 곡은 단순한 코드가 반복되지만 들썩이게 하는 비트가 특징입니다.
3: 어때?
4: 이것도 되게 신나요.
3: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4: 저는 지금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 네가 따라하고 싶은 곡은 없고?
4: 네.
3: 그래?
5: 합주곡 결정!
2: 셔플 리듬이 3연음을 쪼개서 나온 게 셔플 리듬이잖아.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이거잖아.
3: 이거는 6연음을 쪼개서 나온 셔플 리듬이야.
4: 네.
3: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티스타 티스타 티스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곡은 셔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연습을 해야 돼.
4: 네.
3: 그럼 너는 이거를 연습해와서 나랑 같이 이 곡을 합주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4: 네.
3: 괜찮지?
4: 네. 저희 화이팅 한번 합시다.
3: 그래.
4: 네.
3: 자,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1: 화이팅! 신혁아 화이팅! 일주일 후 다시 만나기로 한 두 사람.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합주날이 밝았는데요. 오늘 합주 영상은 신혁군 SNS에 올릴 예정이죠.
2: 신혁아 준비해왔니?
4: 네,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 드러머 박영진 씨를 만나 꿈에 그리던 시간을 보내는 신혁군. 영진 씨도 신혁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0: 두 사람의 환상적인 드럼 컬래버레이션. 11살 꼬마 뮤지션에게 과연 드럼이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드럼이요? 가족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미래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0: 신혁군의 소중한 꿈 응원할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어, 그러네. 우와, 하나 둘씩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1: 야 잠깐만 여기 가서 가고 있어.
2: 배고파. 아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생기시니까 네. 그냥 라면 하나씩. 네. 그냥 라면 하나씩.
1: 와! 오, 나이스.
2: 감사합니다.
1: 와! 오, 나이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와, 정말 감사합니다.
2: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0: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되겠다.
1: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0: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면.
0: 오, 와우.
2: 백트.
1: 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우리 물이 없어.
0: 아까 그거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3: 아까 조개 만드는데 썼어요.
1: 그러면 잠시만.
0: 이거 어떻게 부셔 먹어야지? 아,
1: 그냥 이렇게 부셔서?
4: 무슨 생각 같은데?
3: 라면 땅이야, 라면.
5: 물이 없으니까 준비를 좀 해야지. 증류를 한번 먹으러 식수를 좀 구해야 되거든요.
1: 네.
0: 증류야. 이번에는 물이야.

0: 증류.
1: 근데 라면서 반로도 짜겠다.
2: 근데 증류가 빨리 안 되잖아.
0: 빨리 안 되기도 하고 엄청 조금 모여요. 그걸로 라면 못 끓일 텐데. 어떡하지?
3: 그래도 하긴
1: 시도라도
3: 해야 돼.
1: 해봐야겠다.
3: 해봅시다.
4: 모래만 안 들어도 돼?
1: 됐다잉. 자. 됐다.
0: 일단 끓여야 돼요. 끓이고 일단은 얘를 가운데 담그고
3: 올려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0: 네.
4: 아, 이거 안 타야 되는데.
0: 그니까, 야. 수증기가 맺히나?
5: 오, 맺혀.
0: 네. 이거 좀 더 무거운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4: 저 조개 하나만 꺼내가지고.
0: 아, 자, 할까요?

0: 맞나?
1: 아, 이거 영 아닌데.
0: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방법 없어? 이거 말고 뭐 없나?
1: 그러면은 뚜껑 어? 잠시만. 뚜껑 이거 분해시켜 볼게요. 잠시만.
0: 분해 같아?
1: 네. 그러면은 얘로 저거 빼고 네. 얘로 막아버리면은 수증기가 여기로만 나오잖아요. 페트병에다가 구멍 뚫어서
2: 오.
1: 오. 뚫렸다, 뚫렸다. 오, 오 뚫렸다, 뚫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걸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2: 어, 수증기 올라온다.
1: 그지? 이러면은 안에 보이잖아요.
0: 아, 얘가 이쪽 이 구멍에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쪽 구멍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1: 그걸로, 그렇게 해서 뚜껑 쪽을 딱 잡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2: 어, 몇 방울 생겼다.
1: 그지? 지금 조금씩 맺히고 있어요. 물론 속도가 느리지만.
0: 오! 그러네?
1: 얘네가 충분히 많아져야 이제 흘러서 아래로 내려갈 텐데.
0: 근데 확실히 딱 맺힌 게 보인다.
2: 라면 빨리 먹고 싶다.
0: 아이고 진짜. 거의 울라 그래. 거의 반 울상에 눈물이 고인 걸 내가 지금 봐. 괜찮았구나.
2: 라면 하나는 다 같이 부셔먹고 두 개만 끓일까요?
1: 그러면은
0: 어? 언니 지금 오늘 본 것 중에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인데.
1: 그러게 오늘 중에 가장

0: 밝은 표정
1: 가장 나왔다. 가장 행복해 보이고 가장 설레고 기대되고
2: 이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근데 물이
3: 지금
2: 보이기는 좋아요.
1: 아니 15분째인가? 15분째인데.
0: 그래도 이 정도 와.
3: 물이 모였네.
0: 오.
1: 근데 모이긴 모이는데 이게 이걸 다 채우려면 한 10시간 걸린단 말이지.
0: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
0: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

0: 내일 아침에.
1: 제가
2: 오늘 지금 자요.
1: 자료 조사를 그 막 좀 했었다 했잖아요. 증류 말고도 물 깨끗하게 얻는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구라고.
0: 사구?
1: 사구라고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거든요. 여기 모래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생겨가지고 그 바닷물이 고이면은 그 모래 때문에 약간 막 걸러지면서 좀 덜 짠 물이 되는데요.

0: 아 진짜?
1: 네. 아까 그 뭐야 우리 그 조개 캐고 할 때도 약간 사고 같은 거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거 빨리 모여? 이거보단 빨리 모여?
1: 이거보단 훨씬 빨리 모여.
0: 아 그러면 당장 가자. 이거 뭔가 그거 같은데? 공포체험.
1: 그러니까
0: 진짜.
2: 근데 여기 되게 뭐가 폭발했다.
1: 여기 웅덩이 어때요? 여기 움푹 파인 게
0: 어디? 이게 웅덩이야?
1: 네. 지금 다른 데는 다 높은데 저기만 그 움푹 들어갔잖아요.
0: 아, 그러네.
1: 이렇게 모래 언덕에 가려져 있으면서 해수면보다 높이가 낮거나 이제 같은 그런 데에는 깨끗한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0: 자, 여기 있네. 여기

0: 와, 진짜. 진짜 다양한 경험 한다. 이쯤에 한번 봐봐.
1: 여기?
0: 네.
2: 여기 있어?
0: 그죠.
3: 물 보였다.
0: 와, 신기하다.
2: 지금 이게 물이 있으니까 모래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0: 오, 진짜 많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은데?
2: 응. 우와!
0: 그럼 지금.
2: 우와! 자.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네.
0: 기다려.
2: 이제 좀 기다렸다가 물 고이면 저거 다 채울 것 같은데? 오, 되게 많다.
0: 네. 진짜 많다.
3: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 그래. 어차피 이거를 끓이면 되는 거잖아.
0: 네. 맞아요.
2: 제발 이번에는 진짜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0: 제발. 제발.
2: 우리 빨리 이거 빨리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아.
0: 이거 일단 걸러야 되죠? 걸러야 되니까 걸음 정리로 한 두 번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아요.
4: 이렇게 했네요.
0: 과연?
2: 좀 걸리는구나.
0: 계속 차게 부어놔도 될 것 같은데?
2: 그래. 이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무인도에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아. 형이 한번 찍어 먹어볼게. 어때요? 바닷맛이에요?
4: 앉아?
2: 앉아.
0: 나도.
2: 앉아. 이렇게.
0: 오, 진짜다.
2: 그치? 아예 앉아지.
0: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사구에 있는 물은 앉잖아요.
2: 응. 짠,
3: 아예 안 나요.
2: 오, 신기하다.
0: 와, 대박이다.
2: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 상태에서 아예 끓이면은 완전
3: 맹물.
0: 실제로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 정도 걸러서 끓여서 바로 먹으신대요.
2: 아, 이제 진짜 먹을 수 있겠다.
0: 아, 드디어.
2: 와, 진짜. 우리 이거 여기 온 지 몇 시간 만에.
4: 두 끼.
0: 딱 12시간 만에. 라면 스프인 줄 알지?
3: 네.
0: 나머지는 좀 더 끓이면.
2: 하! 진짜 뭔가 됐지 않았을까?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3: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익었다.
0: 오, 면 잘 익었다.
2: 잘 먹겠습니다.
3: 행복했습니다.
4: 행복하다.
2: 김치 딱 있으면.
0: 와, 와, 면 진짜 쫄깃하다.
2: 뭔가 꽃게 그 맛이지.

0: 맛있어요?
1: 어,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딱 꽃게 맛이다. 꽃게 맛. 그치?
2: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웬만한 뷔페보다 맛있었어요, 저 진짜로.
3: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 무인도에 와서 두 번째
4: 식사까지.
3: 네. 와, 성공했습니다. 짠! 굉장히 클리어.
4: 라면.
3: 너무 맛있었어요.
2: 네, 맛있었어요.
4: 네, 진짜.
3: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 이제 네. 새끼째 아, 거를 이제 성공만 하면 되는데 네. 오늘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읍시다, 우리.
2: 네,
4: 그럼
2: 이제 자요.
3: 잡실까?
2: 네, 잡실까?
3: 잡실까?
2: 자요. 네, 이제 자요.
4: 안녕히 계세요.
2: 안녕.

0: 근데 여기 주위 식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쪽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칡넝쿨이네요. 따가지고 그 채소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주위에 뭐 막 산 올라가서 열매 같은 것도 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은 그렇게 먹어도 되겠는데?
1: 아, 우와, 많이 펐네.
2: 왔어요, 왔어요.
1: 우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2: 너무 무겁다.
1: 어떻게 많이 고여 있었어?
2: 네, 많이 고여 있었어요.
1: 진짜.
3: 근데 물이 어제보다 많다.
4: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마지막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3: 마지막 음식이에요?
1: 재료를 구하러 가야 돼요.
0: 그 오다가 칡 봤거든요, 칡.
1: 칡?
0: 칡넝쿨. 그거 따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 쪽에 뭐 열매 먹을 거 있나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1: 그래, 가자.
0: 네.
1: 칡 많아?
0: 네, 진짜 많아요.
1: 아, 진짜?
3: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1: 산, 뭐 딸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어? 저 꽃인가? 저 빨간 거?
0: 순아, 빨 산딸기 아니야? 저거 혹시?
1: 맞아!
3: 아, 저기 있다.
0: 오, 우와, 맞아, 대박. 맞아.
3: 하나 있는 거예요?
1: 따줘.
0: 한번 따볼까?
1: 우와.
0: 오, 하나가 아니었어. 두 개나
3: 우와.
0: 있네.
3: 두 개다.
0: 왠지.
1: 우디 막 이런 것도 있나?
0: 아니,
1: 우디?
0: 산딸기일 뿐인데. 오!
3: 산딸기 맞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이쁘다.
3: 맛있겠다. 아, 근데 되게, 헐, 진짜 되게 맛있겠다.
1: 되게 달 것 같아.
0: 되게 커요.
1: 가자. 딴 데 가보자. 뭐야, 이것도 딸기인가?
0: 딸기인가? 보자.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어?
3: 토마토, 방울토마토.
0: 아, 이거 그거다. 저 이거 도감에서 봤는데, 해당화 열매, 해당화 열매.
1: 해당화?
0: 네.
1: 가시가 있어.
3: 나뭇가지. 되게 많다.
1: 그나 들어갔다. 우리 어제 물 프로 가면서 봤던 그게 칡?
0: 네, 이게 다 칡이래요.
1: 아, 이게?
0: 오. 여기 지금 이게, 이 보라색 꽃이 칡꽃이네.
1: 그러네? 오, 이쁘다.
3: 냄새 좋은 냄새 나요.
0: 근데 약간 좀.
1: 아. 딱 씹자마자 그 짤짝 단
0: 그죠 단 맛이 딱 차... 나오죠. 이걸로 차를 끓여 먹는 것 같아요.
1: 어, 괜찮은 것 같아. 오시.
3: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 딱 저희 먹을 것 되지 않을까요?
1: 꽃향은
0: 괜찮은 것 같다.
1: 좋아.
0: 이제 또 뭐가 있으려나.
1: 둥글레. 둥글레를 캐야 되니까 둥글레가 있는데 찾아보자.
3: 그냥 숲이다 진짜.
1: 근데 원래 둥글레가 이런 쪽에 있어. 여기가 좀 올라가기 좀 편한 것 같아.
0: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1: 자! 하! 그거!
0: 여기 있다.
3: 아, 이거예요?
1: 파자, 파자. 우와, 여기 안에 꽉 찬 것 같아.
3: 엄청 크다, 이게.
1: 아,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오! 나왔어. 와, 잠깐만.
3: 됐다.
1: 잠깐만, 됐어.
0: 오.
1: 됐어. 우와.
0: 와,
1: 우와, 대박. 이렇게 커, 원래 둥글레가?
3: 와, 진짜 크다.
1: 우와. 가자. 이거랑. 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이제 좀 끓여 먹어봅시다.
3: 네.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1: 오.
0: 잘 되잖아요, 그죠?
1: 아, 그리고 아까 우리 둥글레 이렇게 캤잖아. 이 둥글레를 칼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자. 이거 먹으면 그냥 먹을 수 있어, 이거.

0: 아삭아삭한 맛만 있는 느낌?
1: 무 같아요, 무.
0: 맞아, 맞아. 아까 두부는 넣고 해당화 열매를 안 드셔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줄게요. 네, 해당화 일단 위아래를 다 뽑아주시고.
2: 네. 여기 끝에?
0: 네. 네. 냄새 진짜 좋아요. 방향제 같아요. 오. 그 다음에 이 씨를 다 손으로 파낸 다음에 이제 빨간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2: 어? 사두 같다.
0: 그쵸, 그쵸, 그쵸. 그,
2: 복숭아, 천도 복숭아 같은 맛이야.
0: 아,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이유로 약간 새콤한, 맛있다. 새콤한 맛이.
2: 맛있어.
1: 맛있다, 맛있다.
2: 색깔이 예술이야.
0: 녹차 같다, 진짜. 그럼 이거는 둥글레 칡찬가? 둥글레 칡찬? 오, 그 약간 뭔가 허브티처럼

0: 오늘 영종이는 우리 여기 무인도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1: 실제로 이렇게 뭐 따먹거나 낚시하거나 이런 게 경험이 거의 전무후무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직접 해본 게 너무 좋았어요.
0: 흔치 않은 뭔가 이게 경험들이니까. 네,
1: 저는 좀 낚시 같은 것도 되게 배워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접 해봐가지고 괜찮았습니다.
0: 언니는 어땠어요?
2: 사실은 제가 가방에 뭘 숨겨왔거든요. 먹을 거를. 근데 진짜 먹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0: 오, 진짜?
2: 네.
0: 아, 진짜?
2: 그래서 여기서 막 해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히 풍족하게 먹어서.
0: 됐어? 네. 풍족했는데 자꾸 눈물, 자꾸 왜 눈물이 고이는 거야, 얘기를 하면.
2: 연기 때문에.
0: 형은 뭔가 막 연습도 하고,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한적한데 이렇게 오니까 아, 이렇게 뭔가 그 묵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뭔가.
1: 1박 2일 여행은
0: 진짜 여행이었으니까 되게 뭔가 소중한 추억이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3: 끝났다.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SNS 영상을 또 이제 찍고 마무리합시다. 네, 저희 삼돌이가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와서 곽 새끼를 성공했습니다. 예.
1: 와우.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은 아래에 있는 저희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4: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그러면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0: 자, 사연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뭔가 별똥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딱 소원이네. 형이 그러면은 자장가 불러줄게. 자.
1: 저 진짜 잘 거예요, 그럼.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0: 한여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학생 때는 로봇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되나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진 숲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비범한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비롭고 유구한 이 숲의 나무들은 묵직한 상징과 전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몸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텅 비고 비틀려 있습니다. 아담한 키에 뒤틀린 몸통을 가진 어떤 나무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동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왔죠.

속세를 초월한 듯한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작은 숲을 이룬 나무들은 독특한 생태계의 기반이자 인간의 영역 한가운데 위치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입니다.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대형을 이룬 숲, 그리고 거대한 군대처럼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수호하며 풍성한 생태계를 키워가는 올리브나무 숲입니다.

유럽의 올리브나무 숲은 주로 지중해 유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로 확장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더 정확히는 안달루시아일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원산림들이 인간 앞에 잇따라 무너지고 있지만 올리브나무의 입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초 올리브나무 경작지는 이미 11만 제곱킬로미터를 넘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로 보자면 올리브나무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조림지입니다. 쿠바나 포르투갈의 국토 면적보다 훨씬 넓으니까요. 올리브나무 조림지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단연코 지중해 주변입니다. 전통적인 올리브나무들이 서두르지 않고 이곳의 환경에 적응해 느긋하게 자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안달루시아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 특별한 산림지에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몽구스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 자생종인 이 이집트 몽구스도 그 중 하나죠. 활동적이고 유능한 이 육식동물은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안달루시아의 올리브나무 숲에서 생명의 리듬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진정한 숲으로서의 자격은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건 올리브나무 숲이 차지하는 광대한 영역과 나무들의 오랜 수령, 그리고 이 숲이 지탱하는 풍성한 생태계가 생명력 넘치는 산림지를 구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올리브나무 숲을 단순한 작물 경작지로 보지 않습니다. 숲을 둘러싼 생태계가 지중해 숲과 특징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달루시아의 올리브나무 숲을 원시림과 매우 유사한 이차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갖춘 생태계이자 수많은 지중해 고유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니까요. 이 올리브나무 숲을 고대 올리브의 개간된 숲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죠. 고대의 야생 올리브는 현대의 올레아 유로파야의 직접적인 조상인 실베스트리스 품종입니다. 차이점은 가지를 보호하는 가시가 있고 잎이 더 둥글며 열매가 더 작다는 정도죠. 올리브의 기온이 어떻든 올리브 나무 숲의 활기차고 강인한 생명체들은 1년 내내 부산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나무 주변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소우주는 해마다 봄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다시 태어나는 듯하죠.

봄이 되면 올리브 나뭇잎과 꽃 주변은 싸움터로 변합니다. 나무의 가장 민감한 부분과 그 주변부가 나방과 쥐며느리, 진딧물대에 포위당하고 말죠. 작고 탐욕스러운 해충들이 충격적인 속도로 번식합니다. 그렇다고 이 침략자들이 마냥 태평한 건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에게는 꽤 강단이 있는 동맹들이 있거든요. 부모와 생김새가 전혀 다른 무당벌레 유충은 크기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성체가 그렇듯 무당벌레 유충은 올리브 나무 숲의 해충 억제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대자연의 진정한 친환경 살충제나 다름없죠.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풀잠자리의 유충도 같은 방식으로 올리브 나무를 돕습니다. 진딧물이 달콤한 과일이라도 되는 양 열심히 쥐어짜며 맛있게 먹어 치우죠.

올리브나무 가지에서의 생존은 날마다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무 밑동도 상황은 비슷하죠. 또 다른 포식자가 사냥에 나섭니다. 이 녀석은 특별한 무기까지 갖췄군요. 이 무기를 이용해 치명적인 독을 주입해서 사냥감을 꼼짝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전갈은 거미강이 속하는 절지동물로 올리브나무 숲 안에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녀석들입니다. 오늘 사냥감은 신기하게 생긴 이 귀뚜라미인가 보군요. 이베리아 반도와 모로코의 고유종인 이 곤충은 올리브나무 숲이 생물학적으로 무척 풍요롭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귀뚜라미치고는 생김새가 꽤 특이한데 머리에 차양처럼 돌출된 부위의 쓰임새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목적은 방어와 공격일 겁니다. 영역과 하렘을 두고 싸우는 사슴의 뿔처럼 말이죠.

작은 곤충들과 올리브 나무는 길어지는 가뭄도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게다가 올리브 나무는 이 반사막지대의 사막화를 늦추는데도 큰 몫을 하죠.

이곳에서 지내려면 고온의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지중해의 올리브나무 숲을 즐겨 찾는 전갈들은 더운 낮에는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적당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둠이 내리면 마침내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죠. 전갈은 다른 절지동물을 먹고 삽니다. 특히 곤충을 좋아하죠. 이들은 먹잇감에 몰래 접근해 강력한 집게발로 상대를 제압한 후 독을 주입해 몸을 마비시킵니다. 먹잇감이 움직임을 멈추면 그 즉시 먹어치우죠. 마치 밀크쉐이크라도 마시듯이 메뚜기를 단숨에 빨아먹는 겁니다. 전갈의 타액은 강력한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곤충의 단단한 피부층을 녹이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전갈은 그 액체를 마시기만 하면 되죠.

올리브나무 숲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열기와 가뭄에 맞춰 살아가긴 하지만 봄에는 이 기하학적인 숲도 알록달록하게 변합니다. 만 제곱미터의 올리브나무 숲에서 발견되는 식물은 100여 종이 이르는데 안달루시아에는 그 수가 몇백 종에 달하고 그중 다수는 지중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올리브나무 서식지의 식물은 그곳에서 발견되는 곤충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종류도 더 다양해집니다. 붉은 줄무늬에 거대한 복부를 가진 이 딱정벌레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딱정벌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큰 몸집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서 포식자를 피해 재빨리 숨기는 어렵지만 피부를 자극하고 물집까지 생기게 하는 아주 강한 독성 물질인 칸타리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죠. 올리브나무를 둘러싼 생태학적 그물망에는 지중해 생태계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포유동물들이 많은데 유럽 토끼라고도 불리는 굴토끼도 그 중 하나죠. 올리브나무 숲은 토끼에게 이상적인 생태계입니다. 영양가 높은 식물종이 다양하게 자라고 곳곳에서 안전한 은신처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된 올리브나무의 몸통은 인상적인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런 구멍과 틈새를 요긴하게 사용하죠. 이 토끼는 나무 속 안식처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군요. 갓 태어난 새끼들은 아직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어미가 집으로 돌아온 걸 알아채고 애타게 젖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영양가 높은 젖을 먹으면 되죠. 넉 달 남짓 지나면 이들은 번식이 가능한 성체로 자라 이 올리브나무 숲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올리브나무의 관대한 호의를 누리는 게 토끼만은 아닙니다. 후투티 같은 새들도 올리브나무 구멍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무 근처로 모여드는 곤충을 잡아 새끼들에게 먹이죠.

올리브나무 숲은 푸른 잎을 유지하며 나무 내부 또한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올리브나무의 그늘은 일종의 지붕 역할을 해 주변에 자라는 덤불은 물론 토끼나 설치류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올리브나무 숲에도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산토끼와 굴토끼, 비둘기와 작은 새들이 황조롱이처럼 몸집은 작지만 날렵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죠.

이 황조롱이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먹이 사냥에 성공했거든요. 이 비둘기 정도의 먹잇감이라면 오늘 사냥으로 소모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네댓 마리의 배고픈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겁니다. 한편 올리브나무 밑동에 있는 전갈은 영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개미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고 달려듭니다. 전갈을 쫓아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태세군요.

봄, 여름에는 개미탑의 모든 개체들이 번데기와 유충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들은 개미 공동체의 미래지만 다른 생물들에겐 맛있고 영양가 높은 먹이기도 하죠. 이 녀석은 올리브나무 숲의 습한 구역에 주로 출몰하는 웨스턴 세발가락 스킹크입니다. 녀석이 천천히 개미탑으로 다가가 유충과 번데기를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이제 몸을 데우러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한숨 돌릴 새도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먹이가 풍부한 올리브나무 숲은 도마뱀이 지내기에도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들은 나무 몸통과 초목, 흙덩이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죠. 이번에는 이 도마뱀이 분주한 개미탑을 공격해 먹음직스러운 애벌레로 배를 채울 모양입니다. 이들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지중해 당당한 포식자니까요. 하지만 개미들은 굴복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자손들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이 번데기들이 허물을 벗고 개미탑의 새로운 군단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겠죠.

여름이 되자 봄에는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하나둘 올리브나무 숲을 찾아 모여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변을 살피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들은 나무가 없는 벌판에선 볼 수 없었던 먹이를 찾아 나설 겁니다. 몇몇은 올리브나무에 서식하는 생쥐 같은 작은 척추동물을 사냥하러 오죠.

인적이 드문 외진 구역에는 야생동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곳은 이집트 몽구스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죠. 쥐와 뱀, 다른 작은 동물들이 넘쳐나거든요. 모두가 몽구스의 잠재적인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예리한 감각과 날렵한 속도를 자랑하는 사냥꾼이죠. 게다가 날카로운 이빨까지 갖췄고요.

규모가 큰 올리브나무 숲은 내부에 한적하고 고립된 호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소니아르 같은 작은 호수들은 흰머리 오리처럼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 흰머리 오리는 거대한 올리브나무 숲 한가운데 고립된 채 개체수가 10여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나무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은 덕분에 서서히 개체수를 회복해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서 빠지게 됐죠. 가을이 되자 흰머리 오리를 지켜낸 올리브나무 숲에도 작은 변화가 감돕니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무르익기 시작한 거죠. 사실 지금이 이 올리브나무 숲에선 무척 중요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올리브는 양분이 많은 완벽한 식량원이라 10여 종의 새로운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느시도 올리브나무 숲에 털을 잡고 나무에서 떨어진 올리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올리브 열매는 지역과 국지 기후에 따라 보통 11월에서 3월 사이에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철새들이 가을 내내 올리브나무 숲으로 이사를 오죠. 몇몇 철새들은 나무가 제공하는 안식처에 겨우내 머물며 식량을 비축합니다. 사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새들이 올리브 열매의 유혹을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검은 머리 꾀꼬리처럼 열매에 맺힌 물방울을 마시는 걸로 만족하는 새도 있긴 하죠. 올리브는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모두 다 과육이 풍부하고 다량의 나트륨과 섬유질,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리브를 먹는 동물들 중 다수는 봄에 곤충의 공격을 물리치는 데 동참했던 이들입니다. 이렇듯 올리브나무 숲은 어떻게든 자신을 지켜준 생명들에게 빚을 갚습니다. 지르레기, 쇠흰턱 딱새, 유럽 방울새, 솔새. 봄에 올리브나무 숲에서 수많은 곤충을 제거했던 작은 새들은 겨울을 맞은 지금 자신들이 지켜낸 나무의 열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혹독한 겨울에 올리브나무를 찾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비둘기와 올리브나무는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죠. 비와 서리, 가뭄을 이겨내며 뒤틀린 몸통에 역사와 전설을 새긴 이 풍요로운 올리브나무 숲 어딘가에서 금방이라도 올리브 가지를 부리에 문 비둘기가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스냅의 신기한 카메라. 빵이랑 에펠탑을 같이 찍으면 최고로 멋진 조합이 되겠지?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1: 얘들아, 스냅이 방금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
2: 우와, 빵 진짜 맛있겠다. 스냅은 벌써 파리에 도착했나봐.
3: 11시에 스냅이랑 니콘의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지각하는 거 아니겠지?
1: 걱정 마, 금방 도착할 거야. 꽉 잡아.
0: 에펠탑 모양 빵이랑 같이 찍으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나올 텐데.
4: 11시에 에펠탑 모양 빵 나올 거야.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0: 알았어, 고마워. 위스티티. 좋은데? 마음에 쏙 들어. 역시 난 사진을 잘 찍는다니까.
3: 어? 이게 뭐지?
5: 골든 주먹! 카메라를 가져와!
0: 골든 보이? 으아!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5: 다크 골든 주먹! 발사! 공대를 보여줘!
0: 이봐 골든보이! 여기 좀 봐! 어우 이런! 미안해 새들아! 금방 꺼내줄게!
5: 이리와 골든주먹! 가자! 웬 비둘기야! 저리 비켜! 어? 뭐야? 어디로 간 거야? 에이, 절대 놓칠 수 없어! 골든 주먹 스냅을 찾아와! 어디 숨었니?
0: 자, 조금만 더...
5: 찾았다! 잡아!
0: 뭐야?
5: 숨바꼭질은 끝났어, 스냅! 어, 이제 이 카메라는 내 거야! 사진 찍게 웃어봐.
0: 안 돼!
3: 골든보이, 곧 슈퍼윙스가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널 가만두지 않을 텐데.
5: 바로 그게 내가 딱 바라던 바거든. 오, 마침 오네.
2: 갖고 온 빵 냄새.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근데 스냅은 어딨지?
1: 아마 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있나 본데.
3: 그럼 일단 빵부터 고르자. 메뉴판 좀 볼까? 신난다.
6: 얘들아, 도와줘.
7: 어? 스냅!
6: 조심해, 뒤를 봐.
7: 어?
2: 맥스!
3: 사라졌잖아.
2: 아리, 저기 좀 봐. 골든보이야.
5: 좋았어. 네 차례야, 호기. 도망쳐도 소용없어, 슈퍼윙스. 사진이나 찍자고.
4: 스냅, 네 에펠탑 빵 가져왔어.
6: 니코, 여기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4: 뭐야, 스냅?
5: 포기해. 언제까지 도망칠 생각인 거야?
2: 에펠탑이 눈앞에서 사라졌어.
5: 안녕, 이쪽이야 얘들아.
4: 나와! 어서 나와, 스냅!
0: 고마워, 니코.
2: 저기!
0: 에펠탑이 사라졌잖아. 니코, 난 이만 호기랑 아리를 도와주러 갈게.
4: 기다려, 스냅. 나도 같이 갈래. 다녀와도 되죠, 엄마? 저도 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8: 물론이지. 대신 위험할 일 없게 슈퍼잉스랑 꼭 같이 다니렴.
4: 네, 엄마. 어서 가자, 스냅!
0: 꽉 잡아.
5: 좀 찍혀라. 으이, 너 진짜 성가시구나.
0: 구중 루프 흡착톱 액션. 어? 뭐야? 내 루프가.
5: 너도 사진 한 장 찍히고 싶어? 나한테 맡겨. 자, 치즈.
2: 조심해, 아리. 골든보이.
6: 이제 그만 좀 해.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5: 내가 해냈어. 성공이야. 드디어 슈퍼윙스를 없앴어. 영원히. 우후. 좋았어. 이제 다음 슈퍼윙스 멤버를 수집해야지.
0: 골든보이, 내 친구들을 놔줘. 당장.
9: 에펠탑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
5: 스냅, 그새 운 좋게 빠져나왔나 보네. 뭐 상관없어. 더 멋진 사진으로 남겨줄게.
0: 모션캡 발사!
5: 어?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0: 이제 사진을 찾으러 가자!
5: 내 사진이!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크 골든 타이탄! 가라!
9: 어, 조심해, 스냅!
2: 아, 스냅! 일렉트릭 스피드!
0: 호기! 드디어 사진에서 빠져나왔구나!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5: 왜 돌아온 거야? 말도 안 돼. 골든 주먹 다시 공격해.
2: 아!
5: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에차.
2: 호기 섀도우 스피드.

0: 슈퍼윙스!
1: 제법인데? 그럼 이건 어때?
2: 와! 도와줘 얘들아!
3: 구제용가포 흡착합 액션!
1: 고마워 아리. 예, 인정. 꽤하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어? 사진을 다 써버렸잖아.
3: 이제 카메라를 찾으러 가자.
1: 안돼.
3: 스님 받아.
4: 여기야 골든보이 미스티틱.
1: 이 골든보이님을 사진에 가둬. 꺼내줘 지금 당장.
2: 우와 골든보이.
4: 미안하지만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나은데.
5: 나도 같은 생각이야.
6: 얘들아 이제 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7: 에펠탑은 샹드마르스 공원 앞으로. 보트는 다시 센강으로. 개선문은 샹젤리제 거리로.
8: 야호! 우리가 해냈어!
7: 파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5: 천만의 니코, 우리가 더 고맙지.
4: 그래 맞아. 날 사진에서 꺼내줬고 도시를 되돌리는 것도 도와줬잖아.
2: 니코, 네 용기가 이 도시를 지켜낸 거야. 오늘 정말 최고로 멋있었어. 그래서 보답으로 선물을 주려고. 맥스, 부탁해.
1: 알았어.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우와, 이건 에펠탑 피규어잖아. 멋지다.
0: 너만 믿을게, 니코. 앞으로도 파리를 잘 부탁해.
2: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응.
1: 에펠탑방 준비해놨어.
3: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2: 진짜 최고다. 빨리 먹고 싶어.
4: 나 계속 여기 놔둘 거야. 꺼내줘 지금 당장.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빼앗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다이어로봇이니까요! 아,
4: 좋다, 마리 팀장.
2: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0: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5: 에로제트 액션!
3: 레스큐 제트!

0: 우리도 가자! 타이탄 액션!
1: 지방울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1: 알겠어! 부탁할게!
0: 타이탄 펀치!

0: 시작해볼까? 라이트닝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얘들아! 이크로! 성공이야! 잠깐만! 땅이 이상해! 어?
1: 와,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2: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 X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1: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0: 좋아, 간다.
2: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냐?

0: 문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물건도 다 사라지고.
1: 정말 미스터리네. 이 사건은 내가 맡을게. 같이 단서를 찾아보자. 혹시 돌아왔을 때 병수랑 달랐던 건 뭐 없었어?
0: 아니, 없었어. 아, 하나 있었네.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그 문을 열고 날 스쳐 지나갔어.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
1: 자세히 좀 말해봐. 수상한 그림자.
0: 그 몸이 이 문 너비랑 똑같았어. 블록 두 개 너비에 머리는 납작했어.
1: 단서 1번. 납작머리에 블록 두 개 너비. 또 다른 건?
0: 블록 두 개 너비는 나랑 같은데 같이 섰을 때 수상한 그림자 머리가 보였으니까 나보다 키가 작은 게 분명해.
1: 단서 2번. 그보다 키가 작다.
0: 저기 모자, 코트, 수상한 그림자야.
1: 쫓아가자, 어서.
0: 저기 계단 위에 모자야.
1: 계단이 아니야. 이건 너 역시 코트 입고 모자 쓴 수상한 계단 모양 블록 못 봤니?
2: 미안 친구, 여긴 아무도 안 왔어. 우리뿐이야.
1: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맞나?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보자. 단서 1번. 용의자는 납작머리에 블록 두 개 너비야. 그럼 3은 아니겠고 5도, 7도, 9도 아니야.
0: 너도 아니잖아. 블록이 하나라 두 개 너비가 될 수 없어. 2, 4, 6, 8, 10. 용의자는 짝수가 틀림없어.
1: 빙고! 이제 두 번째 단서요. 용의자는 9보다 키가 작아. 그럼 10은 용의자가 아니야.
0: 남은 건 2, 4, 6, 8인데 과연 누굴까?
1: 잠깐! 우리가 깜빡하고 놓친 단서가 있어. 용의자는 계단 모양을 만들었잖아. 그럼 2는 아니고 4도 아니고 8도 아니야. 범인은 바로
0: 6.
1: 거기에 우리가 골목에서 마주친 건
0: 3. 그리고 또 다른 3이면
1: 바로 6이야. 거기서 이 도둑!
3: 너희 완전히 오해한 거야. 우와, 어디서부터 설명하지? 난 이걸 훔친 게 아니라 안으로 옮기고 있는 거라고.
1: 안으로 옮긴다니?
3: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1: 1, 2, 3, 4, 5, 9. 잠깐!
0: 어?
1: 5 다음이 9라고? 여긴 9층이 아니라 6층이었어!
3: 오!
1: 봐! 6을 거꾸로 뒤집으면 9랑 똑같잖아?
3: 오.
1: 처음부터 도둑은 없었어, 9. 네가 비어있던 6층에 잘못 들어간 거야!
0: 그럼 내 물건들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겠네!
1: 사건 정리야!
0: 미안해, 도둑으로 몰아세워서.
3: 이유 없이 날 계속 쫓길래 삼 두 개로 변장한 거였어.
1: 우리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그만 하프라. 대도시에 온 걸 환영해.

0: 하늘이 잿빛 같던 대도시의 어느 날, 난 다음 사건이 어디서 들어올까 궁금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1: 나 좀 도와줘. 일 사라졌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0: 천천히 말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난 숫자 타워 9층 9호에 살고 있었어. 신문을 사려고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어.

Mm-hmm.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이화원.
1: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큰 트럭을 타고 다닐 건데 이런 소리가 나. 삐삐삐. 또 필요한 건 이거야. 집게처럼 생긴 이걸로 쓰레기를 집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환경미화원이거든. 나랑 같이 환경미화원 놀이 할래? 와 진짜? 우리 쓰레기를 싹 모아서 치우자. 같이 할 거지? 아, 이런 집게 없어도 괜찮아. 비슷한 거 아무거나 돼. 윙. 쓰레기 차가 꽉 찬 것 같아. 이제 꾹 눌러야지. 그래야 더 많이 실으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압축기가 작동해. 됐다. 윙.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환경미화원 놀이. 그럼 쓰레기 모으러 가자!

0: 아이, 빈씨, 이리 와봐. 어이, 어딘가. 응? 와우!
1: 안녕, 빌런.
2: 얘들아, 안녕. 우린 환경미화원이야. 들판 구석구석 쓰레기를 싹 모아서 쓰레기장에 버릴 거야. 같이 할래?
1: 좋아!
2: 그럼 쓰레기를 담을 통만 찾으면 돼. 이 상자에 다 담으면 어때? 딱 좋아! 얘들아, 혹시 버릴 거 있어?
1: 응!
3: 나 뭐 버릴지 생각났지롱.
0: 랄랄라, 말하지 마. 나 깜짝 놀라고 싶단 말이야.
3: 걱정 마. 진짜 깜짝 놀랄걸?
2: 이따 봐. 그럼 제일 먼저 빛신의 집. 빛이, 버릴 거 있어? 좋아! 이제 내 집게로 쓰레기를 트럭에 실을 거야. 너도 환경미화원 같이 할래, 빛이? 그럼 타! 다음은 오진의 집이야.
0: 김아개야, 미안. 넌 아직 쓰레기 아니야. 구멍난 양말아, 축하해. 넌 쓰레기 당첨. 알루미늄 캔, 넌 재활용이잖아. 쓰레기차다! 쓰레기차 온다!
2: 오지! 혹시 버릴 거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0: 안녕, 데이지. 혹시 버릴 거 있어?
1: 그럼 있지.
2: 어디 있는데?
1: 자, 소개합니다. 바로 쓰레기 봉투. 그게 바로 나야.
0: 우와, 진짜네. 봐봐.
1: 뭐해? 나 데려가야지. 그러게, 얼른 실어줘.
0: 좋아, 우리 집게로 데이지 들어올리자.
2: 근데 집게가 없으면 어떡해?
0: 모든 집게가 될 수 있어.
2: 쓰레기 집게, 쓰레기 집게.
1: 우와, 이거야. 그럼 이렇게. 안 돼. 나 못 들어가.
0: 어떡하지? 데이지 쓰레기 봉투가 안 들어가는데. 아, 맞다. 다른 쓰레기를 눌러서 자리를 만들자.

0: 그래, 이거지. 어머, 봉투 터졌다. 이거 봐. 브루아, 브루에.
1: 쓰레기 봉투가 새고 있어. 아, 어떡해.
0: 저건 절대 날아가면 안 되는 건데. 그거 기적이야. 알지? 냄새 나는 거.
2: 우린 환경미화원이야. 근데 저것도 쓰레기니까 우리가 가서 치워야 해.
3: 진짜? 기적이라도?
2: 아이, 그럼 기적이면 더 치워야지.

0: 안 보여. 아우, 어디 갔지? 안경 미화원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기저귀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어, 저기 있어!
1: 어디?
0: 설마 내 뒤에 있어?
2: 숙여!
1: 으아!
0: 움직이면 안 돼! 제발 움직이지 마! 잡았다!
3: 다시 돌아왔네.
2: 예!
0: 빨리 쓰레기장으로 가자. 또 세면 어떡해.
3: 나 또 셀 건데, 알면서.
1: 맞아, 또 셀 거야.
0: 내 노선지도 사라졌어.
3: 이제 쓰레기장 찾기 어렵겠네.
0: 그럼 내 비장의 무기 고를 써야지. 킁킁 킁킁 킁킁 킁.
2: 무슨 냄새가 나?
1: 쿠키 냄새?
0: 더 좋아, 쓰레기 냄새.
1: 아니, 야호, 쓰레기다.
0: 쓰레기장은 저기야.
3: 빨리 빨리, 또 터질 것 같다고. 지지, 알지?

0: 예! 어? 누가 이렇게 멀쩡한 공을 버렸지?
1: 뭐야? 이렇게 좋은 승들깨를 대체 누가 버렸대? 아, 진짜 시원해.
0: 양말 인형이네? 이걸 누가 버렸지?
2: 내 노선지도!
0: 아니, 이렇게 좋은 망원경을 누가 버렸지?
1: 봐봐! 쓰레기가 다 없어졌어!
2: 쓰레기를 다 치웠다고? 우리가 해냈어!

0: 우와, 이거 내 양말이었는데.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2: 공 던지기 놀이 하자.
1: 난 가보이지롱. 또 너희도.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1: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콜라랑 다 타고 있어.
2: 참 눈물 나기도 뭐. 그것도 못 가자고 제가 뜬금을 보고 있으니까.
0: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1: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0: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2: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0: 한편 이 집은요.
3: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4: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0: 공기도 좋아 보이네.
4: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5: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4: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0: 뭐이?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4: 고추당구집 편말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0: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6: 저 계십니까?
7: 네.
6: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7: 네. 소장님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6: 아유, 반갑습니다. 네.
7: 반갑습니다.
6: 네. 아유, 안녕하세요.
4: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뭐 이거였거든요.
8: 네, 맞아요. 흙 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4: 얼스백이라 그러나?
8: 네, 맞아요.
7: 맞아요. 얼스백. 네.
8: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7: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6: 안녕하세요.
9: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10: 남편 권기운입니다.
9: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10: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4: 몇 대요?
10: 17대. 그다음에
4: 흙만요?
10: 네, 흙만.
4: 와, 좋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10: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4: 몇 개요?
10: 8,000개 이상.
4: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요.
8: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10: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0: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9: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10: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0: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3: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0: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7: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아.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4: 아, 그래요?
7: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4: 너무 고생하니까.
7: 예, 맞습니다.
8: 아.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7: 그냥 했어요.
4: 그냥. 네. 그래요?
8: 순간순간.
7: 책 한 권 보고 지은 집.
4: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8: 아, 네.
4: 한번 들어가 볼까요?
7: 아, 예, 한번 보시겠어요?
4: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0: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오,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7: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4: 40cm? 예.
7: 아. 어떤 경우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4: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7: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4: 더 펴지고.
7: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8: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4: 예, 오, 그래요. 이렇게 네. 또 펴고 펴고.
8: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4: 네. 예.
0: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4: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8: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7: 네. 네. 특히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0: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7: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4: 아, 26도?
0: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넷이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0: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7: 일반 콘크리트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해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에 올라갈 곳만

0: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1: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 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2: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은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1: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2: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아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3: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2: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1: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기는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2: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1: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3: 그래서 어느 순간에 3살이 돋더라고요.
1: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2: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1: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4: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네,
1: 자연 치유된 것 같아.
3: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2: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4: 정말 이 집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5: 네, 맞습니다.
4: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그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1: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0: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흠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2: 맞아요.
1: 예.
2: 네.
1: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2: 다 금인가? 전부 다 금.
1: 다 떨어지기 때문에.
3: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0: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2: 네, 조각칼로.
0: 밤새도록. 와,
2: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0: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2: 힘든
0: 그때가.
2: 힘든 작업이었죠.
3: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의 5.7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0: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3: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1: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3: 아.
1: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 쫙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근데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0: 아, 그럼 네, 저희가 뭔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1: 아, 그러니까 딱 10년
0: 지금
1: 전이니까.
0: 지금 못하네요.
1: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2: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3: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2: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3: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0: 그러니까 옹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옹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질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3: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2: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있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3: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1: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0: 네,
1: 하셨죠?
0: 맞아요.
1: 네.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0: 네.
1: 어느 방부터 볼까요?
0: 왼쪽이 예, 큰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아들 방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0: 네,
1: 볼까요?
0: 네, 들어가시죠. 예.
1: 문도 뭐 좋네. 아니, 근데
0: 예.
1: 방 사이에 칸막이밖에 없네요?
0: 네, 지금은 없어요.
3: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2: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1: 아, 그렇죠.
2: 저기 안 한 거죠.
0: 그 푸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2: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0: 네.
1: 그렇죠. 어쩔 수 없이.
0: 네.
3: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0: 그때는

0: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양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양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1: 네. 뭐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0: 아, 세로로 길게?
1: 네, 왜냐면 이제 요만큼은 저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네, 힘을 받고 있고,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아,
0: 그래도 좋겠네요.
1: 네.
2: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3: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볕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2: 소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1: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온기 있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온기에 볶는답니다.
4: 소영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2: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5: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워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되게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돈을 써서 제가 그 사람 고용을 하든지 근데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2: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6: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3: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6: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3: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6: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3: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1: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7: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1: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2: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1: 아, 권추탕구지.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 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0: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1: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2: 배우자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3: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4: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5: 아, 그래요? 여기 있던 네. 집이 없어진 거예요?
4: 네.
3: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4: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1: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집 튀어가지고.
4: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지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용담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2: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저 덩어리만 소복하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숟가락 한 가락도 못 가지 나오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뭐.
4: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심을 홀라당 같다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3: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4: 이 집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네. 힘들고 네.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생활하고 있고 하니까
5: 여기가 사실, 아니시군요.
4: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5: 타지에
4: 예,
5: 있어서 한번 본격 탐구해 볼까요?
4: 아, 그럴까요?
5: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4: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5: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4: 첫 번째는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5: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4: 예, 대부분 네. 20평 짓는데 이 집도 15평이에요. 어머니가 쉽게.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5: 아, 예. 이 정도만이 예. 충분하죠. 예. 아, 혼자 그래요? 사시기에.
4: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네.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5: 어, 그래요? 그건 예. 좀 의외인데요?
4: 제가 5남매예요.
5: 5남매? 예.
4: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아.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네. 거실을 최고 크게.
3: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5: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있는 집까지 창문인데요. 양, 예. 양쪽으로 열리고 와 예. 이거 어마어마하게 예. 큰 건데
4: 예.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5: 아, 컨테이너 예. 계실 때요?
4: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예. 그래서 네. 거실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창으로 창으로 하자.
5: 네. 예.
3: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4: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마파라임 쳐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이제 조그만한 PJ창을 냈고요.
5: 네. 다 저게 돈인데. 오.
4: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5: 그렇네.
4: 예, 예.
3: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5: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테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4: 예, 한번 나가보시죠.
5: 네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4: 네.
5: 와.
4: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 아. 마당을 넓게 하고 담드신 나무를 심어

0: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1: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는 보지 뭐요. 혼자씩 뭐 말할 때가 있나, 어찌 뭐 이야기할 때가 있나, 뭐 누구 시자문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를 보고 있어요. 집가를 내다보고.
0: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1: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2: 서울에서요?
1: 서울서 이제 안 놓을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2: 주말마다.
3: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상부러지게 차지 뭐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0: 부창 부스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4: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0: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은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4: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2: 맞아요 어머니?
1: 맞아요. 내 아들 좋으니까 며느리 좋은 며느리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면서 좋은 며느리 오나요?
4: 오늘 진짜 가장 우아하십니다.
0: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3: 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공사 금액까지.
0: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5: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게 어떤 게 있죠?
3: 가스레인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아...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 화재 천장에 네, 네 달았고요.
5: 하고. 예. 아니, 왜냐하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3: 아 그래요?
5: 네,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예.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예. 네, 음식점 그 아, 이제 화기를 예, 많이 예. 쓰는 곳에 하는데 예. 네, 소화기만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가 예. 자동으로 터지니까 예, 예, 예. 네, 그거를 AI가 예, 제안을 해준 거군요. 예, 예, 예. 오, 똑똑하네.
3: 또 도와준 거는 이 뒤에 출입문.
5: 아, 문?
3: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5: 왔다 갔다 하시기
3: 예.
5: 편하게.
3: 원래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네. 내라, 그럼. 오. 그래서 뒷문을 내면은 네. 세탁기도 가능하고.
5: 예. 나가기도 편하시고. 예, 예.
3: 다 용도실로 쓰면 되고.
0: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0: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1: 근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2: 아, 예산이요? 시공비?
1: 예, 예, 시공비가.
2: 어,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1: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2: 70평? 예. 어.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1: 아니에요.
2: 예? 네?
1: 아닙니다.
2: 더 비쌌어요?
1: 야, 620만 원 들었습니다.
2: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1: 네.
2: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네. 그래요? 자재값 네.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1: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2: 아.
1: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났어요.
2: 하루 만에?
1: 하루
2: 만에.
0: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세요.
1: 그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0: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1: 그 다음에는 AI한테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0: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1: AI가 산출해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0: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1: 그렇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한다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아,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0: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1: 보자. 그리고 이런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 큰 나무는 많이 앉아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앉아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무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3: 그래서 아니 차를 못 앉히는데.
1: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저 익사한 거예요, 익사.
4: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3: 원래 잘 살라고 주지. 잘 크라고.
4: 물 주는 거 재밌어요?
3: 물 주고 풀 뽑고 만날 농사 심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0: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재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2: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네. 것 같아요.
1: 아,
2: 맞죠?
1: 네, 네. 네.
2: 칼라 강판 계열의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1: 네. 네. 이게 지금 150T에
2: 네, 150.
5: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2: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예, 예.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5: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2: 난연 정도 되죠.
5: 예, 예. 예.
2: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5: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2: 철저해야죠.
5: 철저해야 될 예. 정도로 했습니다.
0: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2: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아. 푸르 딩딩한 비닐을 네. 감아놓으신
5: 네.
2: 거예요?
5: 예, 네. 예. 네.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정전기요?
5: 네네. 네. 부모님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2: 정전기 때문에? 예.
5: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2: 네.
5: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2: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5: 예.
0: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5: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6: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7: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건가요?
5: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0: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2: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5: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2: 안 될 수도 있다.
5: 예.
2: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5: 예.
2: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0: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2: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가자. 왔어.
8: 그럼 엄마.
5: 야, 장동이 왔구나.
9: 미안해 했어.
8: 기질이 온다.
5: 예, 장동.
8: 아유 이뻐. 할머니.
5: 장동.
8: 나서.
5: 봉길 오냐 고생하셨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10: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0: 오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저 오늘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10: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5: 첫 테스트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11: 연기가 앞으로 안 나오잖아.
10: 손도 이쁘고 예. 너무 잘 됐어.
11: 꽃등이 잘 땡기네. 꽃등 불을 잘
0: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 행복해요. 아들 며느 잘 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고 몸도 편해요.
5: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0: 무시무시한 하마도 끝내 아삭할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3: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3: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0: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
1: 목 운동하는 것처럼.
2: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3: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2: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가족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레시피. 매일 먹는 밥,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오늘은 솥밥하는 날. 담백한 삼치와 향긋한 부추가 만나 밥맛이 확 사는 삼치 부추 솥밥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영양 가득 무침 반찬. 아삭하고 고소한 맛에 너도 나도 손이 가는 연근 들깨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인사이터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2: 네.
1: 이 전기밥솥보다 솥밥으로 밥을 많이 하면
2: 네.
1: 더 차지고 더 맛있는데요.
2: 네.
1: 이 생선으로 하는 솥밥은 저는 처음 하거든요.
2: 아, 그래요?
1: 자,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재료 살펴볼까요?
2: 네. 삼치는요. 가시가 다 제거되고
1: 예?
2: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이 된 이렇게 필렛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1: 네.
2: 삼치 밑간을 할
1: 네.
2: 국간장과 또 맛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린 맵쌀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1: 네.
2: 부추와 무염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장과 생수가 필요하는데요.
1: 네.
2: 이 정도만 있으면 오늘 충분한

0: 꼬치 솥밥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솥밥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기회에 마스터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치 부추 솥밥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있어요.
0: 그쵸?
1: 오늘.
0: 네. 근데 솥밥 하려면 예. 무엇보다 그 쌀을 굉장히 잘 불려야 돼요.
1: 아, 맞아요.
0: 네.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쌀을 준비를 해서 예. 지금 물에 담가서 30분을 해놨거든요.
1: 예?
0: 그랬으면 체를 한번 주시겠어요?
1: 오.
0: 네. 요 체에다가 받쳐서 예. 30분을 다시 또 불려 놓으시면 돼요.
1: 근데요, 선생님.
0: 네.
1: 그냥 물에 그냥 또 계속해서 30분 동안, 그러니까 총 1시간 불리면 되는데.
0: 네, 네.
1: 오, 왜 이렇게 또 따로 하시는지.
0: 그 이유는 뭐냐면, 예. 너무 물에 오래 불리잖아요.
1: 예?
0: 그러면 쌀눈에 있는 아주 맛있는 영양분들이 예. 다 물에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꼭 이렇게 받쳐서
1: 예?
0: 불리는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약간 덥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온에는 쌀 알갱이가 자칫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금이 갈 수 있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젖은 면보로 이렇게 좀 덮어주세요.
1: 아, 면보로 덮어서
0: 네.
1: 처에 받쳐서?
0: 네, 이렇게 해서 30분을 더 불려주시면
1: 예?
0: 정말 맛있는 솥밥이 만들어지는데
1: 네?
0: 솥밥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밥솥 할 때도 이렇게 꼭 하시는 게 좋고요.
1: 네.
0: 냄비밥,
1: 네?
0: 돌솥밥 할 때도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갖고 있는 수분으로?
0: 네, 맞습니다.
1: 자, 젖은 면보 올려놨고요. 요거 그러면 이렇게
0: 자, 그랬으면 요거 좀 두고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네. 부추가 있는데요.
1: 네.
0: 이 부추는 이렇게 100g 정도 이렇게 손질을 해서 칼 좀 주시겠어요?
1: 네.
0: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써는데, 아, 보통 이제 솥밥 안에 들어가는 그 부추는
1: 네.
0: 이렇게 얇게 썰어요. 왜냐하면 요게 센 것으로 들어가서
1: 네.
0: 김에 의해서 익혀질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썰면 돌아다니겠죠.
1: 그죠.
0: 그러니까 그 밥 안에 이렇게 흡수가 잘 되도록
1: 네.
0: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는데, 만약에 집에 부추가 없고
1: 네.
0: 금방 솥밥 해야 되는데 쪽파밖에 없다. 그럼 쪽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머, 근데 무슨 이렇게 부추를 많이 써나 하실 건데요.
1: 네, 저의 속마음 읽으신 거예요?
0: 그렇죠. 아니, 저는 네. 지금 광희 씨가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 게 그
1: 예, 예.
0: 질문을 꼭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 예.
0: 이 정도 넣으셔야 삼치와 그다음에 밥알이 잘 섞여 있어서
1: 예.
0: 딱 맞는 양이 돼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부추보다는 확실히 좀 더 숨이 죽을 거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왜냐하면 뜨거운 밥에다가 요거를 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1: 예.
0: 요거는 깨끗하게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 놓으세요.
1: 네, 선생님, 이 부추의 향은
0: 네.
1: 언제 이렇게 맡아도 너무
0: 맞아요.
1: 좋네요.
0: 그리고 이 부추가요,
1: 예.
0: 굉장히 그 밥하고 어우러졌을 때
1: 예.
0: 색감과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1: 예.
0: 요게 또 향이 있잖아요.
1: 예.
0: 요 향이 삼치의 비린 향도 없애줄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러니까 아주 일석이조겠죠.
1: 그렇죠.
0: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치 손질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1: 네, 자, 삼치 손질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0: 네. 요 삼치가 지금 이렇게 딱 토막이 나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요새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1: 네.
0: 시장에 가면 필렛이라고 그래서 삼치를 이렇게 2등분해서 가운데 있는 굵은 뼈대를 빼내요.
1: 오.
0: 그렇게 해서 살코기만 이렇게 덩어리로 준비해서 냉동을 시켜놓기도 하거든요.
1: 예?
0: 아니면 진공포장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요 필렛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1: 네네.
0: 요거 그냥 흐르는 물에 약간의 소금물만 넣고 소금만
1: 예?
0: 넣고 흔들어서 건지면 되는데요. 요거를 살코기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에다 간맞춤을 합니다.
1: 오.
0: 뭘로 하느냐?
1: 예?
0: 바로 국간장.
1: 국간장. 아까 비린내를 잡는
0: 네.
1: 정말 비법이,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0: 요게 이게 지금 맛술이에요.
1: 아.
0: 그리고 요게 맛술로 이렇게 연육도 시켜줘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딱 15분 내지 20분만 두잖아요.
1: 네.
0: 그러면 굉장히 부들부들한 삼치 필렛이 만들어지거든요.
1: 이렇게 이제 재운다는 거죠.
0: 그렇죠. 이걸로 재워주시면 되겠어요.
1: 아, 저희가 20분 정도
0: 네, 미리 재웠어요.
1: 있어요.
0: 보세요.
1: 오, 확실히 약간
0: 달라졌죠.
1: 예.
0: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제 밥을 지을 거예요.
1: 이렇게 조직이 보이는데요.
0: 네, 맞아요.
1: 맛있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이 솥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0: 네.
1: 왜냐면 많은 분들이 솥밥을 어려워하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0: 맞아요.
1: 밥 물량과 그다음에 또 시간.
0: 네.
1: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0: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밥 양을
1: 예.
0: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불린 쌀을 넣어주세요.
1: 네. 총 1시간 불렸죠?
0: 네, 1시간 불렸어요. 네, 자, 1시간 불렸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불려진 쌀인 거예요. 네. 요거 굉장히 아주 고슬고슬하게 맛있게 지어지는데 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쌀이 딱 두 컵이잖아요.
1: 예.
0: 두 컵이니까 맹물도 딱 두 컵만 준비하세요.
1: 아, 동일한 비율로 네. 맹물을?
0: 네, 두 컵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불려놨잖아요.
1: 예.
0: 불려놓은 거 쌀 담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1: 1:1 비율이네요.
0: 네. 그러면 예. 보세요. 흔들어 보시면은요. 물 표면과
1: 네.
0: 쌀 표면이 딱 1cm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예. 1cm죠?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밥을 지으면 되는데
1: 예.
0: 아까 저희가 삼치 재워놨던 거를 이 위에다가 그냥 올리시는데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1: 예.
0: 껍질이 위로 가도록 올리세요. 이렇게.
1: 거긴 또 이유가 있나요?
0: 네. 왜냐하면 아래에서 지금 열이 끓기 때문에 껍질이 있으면 속까지 살이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살이 아래로 가도록
1: 예.
0: 이렇게 하고 요거 불을 좀 켜주시는데
1: 밥 지을 때 생선이 미리 올라간 것도 처음이에요.
0: 네, 근데 이게 생선이잖아요.
1: 예.
0: 아무래도 어취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0: 잠깐 바글바글 끓을 때 뚜껑을 덮어주세요. 지금 덮지 마시고.
1: 오.
0: 조금 끓을 때 기다릴게요.
1: 마지막까지 생선 비린내를
0: 완벽하게 없애야
1: 예.
0: 아주 맛있는 삼치 솥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1: 네. 선생님.
0: 네.
1: 근데 진짜로 저도 솥밥 굉장히 좋아하는데.
0: 네네.
1: 정말 뭐 채소도 들어가고 고기 네. 들어간 솥밥 많이 먹어봤어요.
0: 네, 생선 솥밥 처음이시죠?
1: 그렇죠.
0: 오늘 삼치가요. 여기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1: 네.
0: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약간의 지방분이 적은 게 바로 삼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1: 선생님. 언제 뚜껑 덮으면 될까요?
0: 아, 지금 정도 이렇게 끓고 막 있잖아요.
1: 예.
0: 끓으려는 시점에
1: 네.
0: 이제 어취는 날아갔으니까 이제서야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 뚜껑 덮고
1: 네.
0: 끓이고 뜸을 들일게요.
1: 몇 분 정도 끓이면 되죠? 뚜껑 덮고?
0: 아, 뚜껑 덮고 보통은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끓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약한 불로 줄여서 약한 불에서 10분 뜸을 들이면 아주 완벽한 솥밥이 만들어집니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밥 만들어 볼까요?
0: 네.
1: 자, 선생님.
0: 네.
1: 저희 시간이 얼마큼 지났죠, 지금?
0: 지금 한 14분 정도 지났는데요.
1: 예.
0: 끓고 있을 때, 한 4분 정도 있을 때, 저희가 약한 불에서 지금 뜸을 10분 들였거든요.
1: 예.
0: 어떻게 삼치가 익혀지고 밥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1: 이야.
0: 이렇게 됐으면
1: 예.
0: 밥이 지금 다 된 상태거든요.
1: 선생님.
0: 여기에다가.
1: 향 너무 좋아요.
0: 네,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1: 예.
0: 간장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요.
1: 간장을요, 바로?
0: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무염버터거든요.
1: 예.
0: 무염버터를 이렇게 넣어 주세요.
1: 버터를 또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0: 이렇게 버터를 넣고 지금부터 왜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생선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냥
1: 예.
0: 그때는 마가린이었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삼치 솥밥을 만들 거예요.
1: 아,
0: 요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1: 아, 삼치가 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0: 네, 으깨져서
1: 아...
0: 그리고 여기 버터랑 같이 해서 으깨지니까
1: 얼마나
0: 훨씬 더 맛있죠.
1: 예.
0: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1: 네?
0: 지금 광희 씨 앞에 있는 부추를 좀 넣어주세요.
1: 아, 선생님.
0: 네.
1: 지금
0: 부추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요거를 같이 이렇게 다 버무려줘요.
1: 정말 맛있는 향이 그냥.
0: 그렇죠.
1: 야, 지금 삼치랑 버터랑.
0: 삼치가
1: 예.
0: 지금 다 살만 있잖아요, 필릿이.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으깼을 때 가시가 없어서 아이들도 먹기 좋고요.
1: 예.
0: 어르신들도 드시기가 좋은데 제가 특별히 간을 지금 간장 한 큰술을 넣었거든요.
1: 네.
0: 요거 그냥 퍼서 잡수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 아무거나 해서 잡수셔도 돼요.
1: 아, 정말 그 우리 생선의 맛있는 향하고
0: 네.
1: 버터의 고소한 향하고
0: 맞아요.
1: 이 부추의 향이 섞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입 떠서 이렇게 바로 먹고 싶은데 자 그럼 저희 이제 완성품 좀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1: 이야.
0: 가져갈게요.
1: 세상에.
0: 이렇게 가져갈게요.
1: 예. 와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선생님.
0: 맛있겠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삼치가 지금 다 부서졌어요.
1: 세상에. 아니, 정말 남녀노소 네. 가릴 것 없이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아, 진짜로. 정말 이 솥밥에 생선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서 김치만 하나 놓고 드시면 되는데 네. 요거는 정말 반찬이 그닥 많이 필요 없는 밥이에요.
1: 그렇죠.
0: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1: 이야.
0: 이게 올린 거 보이시죠? 여기 생선이 조금씩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1: 예.
0: 네,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예. 정말 한없이 들어갑니다.
1: 그럼요. 두 그릇도 뚝딱 할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치 부추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참치 부추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담가 30분 불린 쌀을 체에 받치고 면포로 덮어 30분 더 불려줍니다. 이렇게 물에 불린 쌀을 체에 받쳐 불려줘야 쌀의 영양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추는 잘게 송송 썰어주세요. 참치 필레 뒤에 국간장, 맛술을 뿌려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솥에 불린 쌀, 물을 넣고 참치 필렛의 껍질 부분이 위로 가게 올려 한 소끔 끓인 뒤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진간장, 무염버터를 넣고 참치를 으깨가며 섞다가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참치 부추 솥밥이 완성됩니다.
1: 땅속에서 영양가 높은 연근, 마 모두 등장했는데요.
0: 네.
1: 연근 무침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0: 그럴까요? 아, 요거는요, 정말 어느 분이 드셔도 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는 메뉴인데요. 바로 연근과 마를 준비했고요.
1: 네.
0: 요 양념장에는요, 이 들깨가루에다가 국간장,
1: 네.
0: 그다음에 쪽파와 함께 다시마 우린물이 포인트예요. 요것만 이렇게 버무려주면
1: 예.
0: 정말 맛있는 연근 무침이 만들어지거든요.
1: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삭한 연근에 고소함까지 더한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자, 정말 몸에 좋은 연근 마 두 네. 가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0: 일단 연근은 제가 요거를 네. 쌀뜨물에 한번 데칠 건데요.
1: 네.
0: 이 연근을 요렇게 물에 한번 예. 헹궈서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요거는요. 그냥 얄팍얄팍하게 썰어 주기만 하면 돼요.
1: 맞아요.
0: 이렇게.
1: 뭐 연근 몸에 좋은 거 다들 아시니까.
0: 그래서 연근은 이게 조금 씹는 식감도 있어야 되니까
1: 네.
0: 한 0.3cm에서 0.4cm가량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요즘 뭐 이 연근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근으로 전도 만들어 드시고
0: 네, 요거 뭐. 전과도 만들고
1: 예.
0: 과자도 만들고
1: 맞아요.
0: 칩도 만들고
1: 뭐 조림도 하고
0: 그럼요. 반찬으로는 뭐 당연히 하지만
1: 예.
0: 옛날에는 요 연근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피클도 네. 만들고 그랬어요. 맞아요.
1: 연근 몸에 좋은 거 알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0: 네.
1: 다들 많이 활용해 드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들깨랑
0: 네.
1: 무침으로.
0: 자, 근데 연근을 이렇게 썰어놨으면
1: 예.
0: 지금 옆에 쌀뜨물이 있거든요.
1: 예.
0: 쌀뜨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팔팔팔 끓여놨는데
1: 예.
0: 제가 여기에다가요 소금을 약간 넣고
1: 예.
0: 소금을 넣게 되면 연근이 갖고 있는 아린 맛, 떫은 맛을 없애주고요.
1: 약간 있죠.
0: 네, 그다음에 여기 식초를 넣게 되면 식초,
1: 예.
0: 식초를 넣게 되면 연근이 갈변되는 걸 조금 없애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근을 데쳐주세요. 이렇게.
1: 네. 시간은 얼마 정도 데쳐줄까요?
0: 요거는요. 좀 아삭아삭하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1: 선생님,
0: 네.
1: 선생님은 예전에도 연근을 좋아하셨어요?
0: 그럼요.
1: 어렸을
0: 저는,
1: 때부터?
0: 연근에다가요.
1: 예.
0: 저희 집에서는요. 이 연근을 살짝 데쳐서 안에다가 다진 소고기 넣고 전 부쳐 먹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요거 안 먹을 수가 없죠. 고기 때문에.
1: 그렇죠.
0: 무조건 먹어야죠.
1: 근데 네. 연근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뿌리채소라.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채소의 연근은 약간 몸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1: 예.
0: 요게 좀 고혈압이라든지
1: 예?
0: 요즘 피를 맑게 하는 정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고혈압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불을 좀 끄고요.
1: 1분 정도.
0: 네, 데쳤으면
1: 예?
0: 찬물에다가 얼른 담궈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1: 예?
0: 아주 씹을 때 그 경쾌한 그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1: 예.
0: 이렇게.
1: 약간 오늘은 무침이지만 네. 샐러드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샐러드처럼 예. 요새는 샐러드도 이렇게 한국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1: 그렇죠. 우리 입맛에 맞게.
0: 맞아요. 자, 그다음에는 지금 요 연근을 아주 맛있게 먹을 양념장을 먼저 좀 준비를 할게요.
1: 그럴까요?
0: 네. 양념장에는요.
1: 네.
0: 제가 오늘 양념장의 포인트가 아까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3: 맞아요.
0: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 넣고요.
3: 예.
0: 그다음에 송송송 썬 쪽파 넣고요.
3: 네.
0: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3: 네.
0: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3: 오.
0: 들깨가루를 요거는 거피를 낸 들깨가루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 들깨를
3: 네.
0: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3: 너무 고소하겠어요, 선생님.
0: 네, 완전 고소하죠.
3: 진짜 이렇게 보기에도 네. 뭔가 드레싱 같은 느낌이 진짜 강해요.
0: 그렇죠. 요거요. 뭐 연근뿐만 아니라 예. 우엉도 데쳐서 여기다가 할 수가 있고요.
3: 예.
0: 양배추채 많이 썰고
3: 예.
0: 연근에다 같이 버무려서 잡수셔도 좋습니다.
3: 네.
0: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3: 네.
0: 넣고요. 우리가 지금 간은 간장밖에 안 했거든요.
3: 예.
0: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야 돼요.
3: 소금을
0: 한 세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3: 네.
0: 세 꼬집 정도. 그래야 간맞춤이 되거든요.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3: 네. 사실 무침하면
0: 네.
3: 물론 빨간 무침이 맛있긴 하지만
0: 네.
3: 또 어떨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의 무침을 먹고 싶거든요.
0: 맞아요.
3: 그럴 때.
0: 자, 요렇게 해서
3: 예.
0: 요거 보세요. 굉장히 고소하겠죠?
3: 예, 향도 너무 좋아요.
0: 그쵸, 향 너무 좋죠?
3: 예.
0: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3: 네.
0: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마만 손질을 하면 돼요.
3: 마요?
0: 네. 마 손질할 때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게
3: 예.
0: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3: 예.
0: 꼭 장갑을 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쌀뜨물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손 헹굴 때
3: 예.
0: 쌀뜨물로 좀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3: 네.
0: 아 장갑이 없으면 그냥 식용유를 손에다 바르고 하시면 코팅이 돼서 훨씬 더 좋아요.
3: 오.
0: 그리고 이 마가 뿌리식품 중에서도 우리가 보양으로 많이 치죠.
3: 맞아요.
0: 그리고 여기서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그 점액질 있잖아요.
3: 네.
0: 그게 뮤신이라는 건데 그게 또 소화도 잘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주스로 갈아 드시기도
3: 맞아,
0: 하는데
3: 맞아요.
0: 저는 오늘 이 마를 그대로 연근과 함께
3: 예.
0: 무쳐 먹을 거예요. 또 훨씬 더 좋겠죠.
3: 맞아요.
0: 네.
3: 사실은 이 마 식감이 좋다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3: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0: 네.
3: 갈아서 한번 즙으로 해서 네. 먹어보려 했는데
0: 네. 잘 안 되죠.
3: 예, 마만 갈아서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0: 그럴 경우에는 우유하고
3: 예?
0: 양배추라든지 파프리카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고 갈아주시면
3: 예.
0: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 점액질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약간 끈적끈적한 거를 이렇게 살짝 없애주는 게 좋아요.
3: 썰 수 있게끔.
0: 네. 자, 그다음에 요거
3: 네.
0: 이제 말끔하게 썰을 거예요.
3: 자, 근데 이게 또 마가 갈변이 빨리 온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빨리 썰어서 빨리 무쳐야 돼요. 근데 마를요, 이렇게 똑같이 썰면 재미가 없잖아요.
3: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썰어요.
3: 삼각썰기로.
0: 네, 삼각썰기로. 광희 씨 아시네요, 삼각썰기.
3: 최고 요리비를 하면서 몇 번 봤거든요.
0: 아, 그래요?
3: 그래서 이건 썰자마자 바로 이렇게
0: 네,
3: 나와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볼에다 담고
3: 예?
0: 바로 양념에다 버무려야 돼요.
3: 자. 근데 몸에 정말 좋죠. 뭐, 이 뿌리채소는 얼마나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리고 요게 면역. 여기도 굉장히 좋고요.
3: 예.
0: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가 연근, 마 같은
3: 예.
0: 이렇게 뿌리채소는 꼭 잡숴주셔야 돼요.
3: 아 진짜 저도 이제 마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직 마까지는 못 먹었거든요.
0: 꼭 잡수시는 게 좋아요.
3: 예, 진짜 최고의 요리 비결에 나오는 음식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0: 아유 보양입니다.
3: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알려드리는 메뉴들이요. 다 집밥이잖아요.
3: 맞아요.
0: 근데 사실은 집밥이 굉장히 보양이에요.
3: 맞아요.
0: 그렇죠?
3: 제철 재료로 항상 맞아요.
0: 먹으니까. 저는 마 썰을 때
3: 예.
0: 하나씩 집어먹어요.
3: 아, 진짜요?
0: 네, 그래야 좋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3: 예.
0: 이제는 넣고 버무리면 끝이에요.
3: 자, 이제 저희가 마늘 미리 넣어뒀고요. 이제 연근도 있고 저 드레싱 같은 저희가
0: 네.
3: 양념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0: 자, 됐으면
3: 네.
0: 넣고요. 버무려주세요.
3: 네. 저희 버무릴 때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0: 이렇게 마에서 나오는 점액질이 쭉쭉 있으니까 네. 요거는 상 차리고 나서 바로 묻혀서 바로 잡수시는 게 좋아요.
3: 근데 오히려 점액질이 있어서 이렇게 잘 엉겨서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3: 이 드레싱이나 네. 이 소스가 맞아요. 양념이.
0: 요거 그냥 이렇게

0: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1: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오.
0: 뚝딱 만들었죠.
1: 예예. 예.
0: 굉장히 고소하죠.
1: 예.
0: 네.
1: 오, 향이 너무 좋아요.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요. 주말 아침에 예. 아, 약간 아, 반찬 여러 가지 하기 힘들 때
1: 예?
0: 이것도 한 끼로 굉장히 근사하죠.
1: 그러게요.
0: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삼치솥밥이랑 같이 해서 잡수셔도 아주 좋죠.
1: 맞아요. 여러 가지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속이 편할 것 같아서.
0: 맞아요. 속 편하고 아주 맛있죠.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고소하고 아삭한 연근 들깨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연근 들깨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근은 얄팍하게 슬라이스해줍니다. 끓는 쌀뜨물에 소금, 식초를 넣고 연근을 넣어 1분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우린물, 국간장, 송송 썬 쪽파, 다진 마늘, 들깨가루, 들기름,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마늘 껍질을 벗긴 뒤 찬물에 헹구고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마를 손질할 때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거나 식용유를 손에 묻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마, 연근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연근 들깨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채소도 듬뿍, 알도 듬뿍, 좋아하는 재료를 몽땅 넣어 국물이 끝내주는 알탕부터 방울토마토와 꽈리고추가 만나 달콤매콤한 토마토 고추볶음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가정 내 어린이 낙상사고 예방법.
4: 아들!
5: 어, 위험해!
3: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6: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4: 잠깐만!
3: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7: 괜찮아?
8: 괜찮아.

0: 하늘이 잿빛 같던 대도시의 어느 날, 난 다음 사건이 어디서 들어올까 궁금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1: 나 좀 도와줘, 일. 사라졌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0: 천천히 말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난 숫자 타워 9층 9호에 살고 있었어. 신문을 사려고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어. 9분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야. 물건도 다 사라지고.
0: 정말 미스터리네. 이 사건은 내가 맡을게. 에? 같이 단서를 찾아보자. 혹시 돌아왔을 때 평소랑 달랐던 건 뭐 없었어?
1: 아니, 없었어. 아, 하나 있었네.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그 문을 열고 날 스쳐 지나갔어.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
0: 자세히 좀 말해봐. 수상.

0: 그림자.
1: 그 몸이 이 문 너비랑 똑같았어. 블록 두 개 너비에 머리는 납작했어.
0: 단서 1번. 납작머리에 블록 두 개 너비. 또 다른 건?
1: 블록 두 개 너비는 나랑 같은데 같이 섰을 때 수상한 그림자 머리가 보였으니까 나보다 키가 작은 게 분명해.
0: 단서 2번. 그보다 키가 작다.
1: 저기 모자, 코트, 수상한 그림자야.
0: 쫓아가자, 어서.
1: 저기 계단 위에 모자야.
0: 계단이 아니야. 이건 너 역시 코트 입고 모자 쓴 수상한 계단 모양 블록 못 봤니?
2: 미안 친구, 여긴 아무도 안 왔어. 우리뿐이야.
0: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맞나?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보자. 단서 1번. 용의자는 납작머리에 블록 두 개 너비야. 그럼 3은 아니겠고. 5도, 7도, 9도 아니야.
1: 너도 아니잖아. 블록이 하나라 두 개 너비가 될 수 없어. 2, 4, 6, 8, 10. 용의자는 짝수가 틀림없어.
0: 빙고! 이제 두 번째 단서. 용의자는 9보다 키가 작아. 그럼 10은 용의자가 아니야.
1: 남은 건 2, 4, 6, 8인데 과연 누굴까?
0: 잠깐! 우리가 깜빡하고 놓친 단서가 있어. 용의자는 계단 모양을 만들었잖아. 그럼 2는 아니고 4도 아니고 8도 아니야. 범인은 바로
1: 6.
0: 거기에 우리가 골목에서 마주친 건
1: 3. 그리고 또 다른 3이면
0: 바로 6이야. 거기서 이 도둑!
3: 하! 너희 완전히 오해한 거야. 오, 어디서부터 설명하지? 난 이걸 훔친 게 아니라 안으로 옮기고 있는 거라고.
0: 안으로 옮긴다니?
3: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0: 어?
1: 5다음이 9라고? 여긴 9층이 아니라 6층이었어!
0: 어?
1: 봐! 6을 거꾸로 뒤집으면 9랑 똑같잖아? 처음부터 도둑은 없었어, 그. 네가 비어있던 6층에 잘못 들어간 거야.
2: 그럼 내 물건들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겠네.
1: 사건청력.
2: 미안해, 도둑으로 몰아세워서.
3: 이유 없이 날 계속 쫓길래 삼두개로 변장한 거였어.
1: 우리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그만 바쁘라. 대도시에 온 걸 환영해.
4: Some look bright, like green. Some are light green, and some are dark green. Oh, that is magic!
0: Shh! And now for my next trick!
5: Wow! I need each of you to colour a balloon.
6: You've got it! Red!
7: Orange!
8: Yellow!
2: Blue!

우와,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 플러그랑 꼭꼭!

어서 가자니까. 곰마, 우리 귀여운 아기가 자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봐봐.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새 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는 벌써 다 커버렸잖아.

그만 이리 줘. 진 사람은 게임 끝이니까 그만해야지.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넌 이제 다 컸다고. 그렇지 않니? 자, 엄마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제 가서 아기랑 산책 좀 하고 와.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아기도 재워주고.

안녕, 거만. 누구 찾아? 왔구나, 우리 엄마 애는. 그럴 줄 알았지. 아기가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Yeah!

근데 더 재밌는 데가 있지. 자, 좋아. 믿어. 재밌는 걸 다 놓치고 잠만 자네.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놀아볼까?

우리가 잠을 방해했나 봐. 좀 조용히 하지.

우리한텐 안 된다면서 혼자 썰매를 타러 가잖아. 어쩌면 비밀 슬로프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따라가보자. 조용히.

곰이 가버려서 정말 아쉽네. 이렇게 재밌는 걸 놓치다니 말이야. 자, 밀어봐. 근데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3: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4: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3: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5: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3: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6: 신사 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3: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7: 하이어 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2: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1: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2: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얼 로보 출동이다.
3: 네!
4: 레스큐 Z 합류 완료.
8: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3: 갑자기 난기류가

0: 유리야!
1: 깜짝 놀랐니?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움직일 수가 없어.
0: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탄탄 액션. 탄탄 등장.
1: 오호,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0: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1: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0: 얼마든지!
2: 그럼 모두 조심해! 이제야 오는군. 이카로스 액션!
0: 피닉스 액션!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2: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0: 뭐라는 거야?
2: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3: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2: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0: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쉴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1: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0: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2: 말도 안 돼. 눈앞에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0: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3: 레디 액션! 파이어 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2: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0: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4: 세나! 감히 세나를
0: 어이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5: 엄마, 저게 뭐야?
6: 새로 나온 영화인가?
4: 우와, 특수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7: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8: 마그마 더블엑스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6: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엑스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8: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6: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8: 뭐라고? 케이, 자네가 진정.
9: 케이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0: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9: 그럴 일은 없어!
2: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10: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11: 키닉스 액션 드론건!
9: 그건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2: 맞아! 모두 발사!
0: 어림없지.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군.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9: 어떻게 된 거야?
0: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9: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12: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4: 진짜 실감나는데?
7: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4: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12: 영화 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0: 맨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1: 이렇게 끝낼 순 없어.
2: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걸.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뺏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하이로봇이니까요! 아,
4: 좋다. 마리 팀장.
2: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0: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5: 에어로제트 액션!
3: 레스큐 제트! 액션!

0: 우리도 가자! 타이탄 액션!
1: 지방울 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0: 마무리는 맡겨줘요!
1: 알겠어! 부탁할게!
0: 타이탄 파!

0: 시작해볼까? 라이트링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성공이야!
1: 잠깐만! 땅이 이상해!
2: 엄청 크잖아!
1: 숫자는 우리가 많아!
3: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엑스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2: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응?
0: 좋아, 간다! 캬!
3: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냐?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피닉스 나야! 아! 예? 예?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걔가 침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아!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0: 성공이야!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3: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4: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0: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서두자.
3: 어? 이안 멈춰. 거기 함정.
2: 제시동 완료.
0: 됐어! 살았다! 빨리 마그마 코어를 부수자!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3: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4: 야, 레스큐 슈커. 어!
2: 타이탄 슈타!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데. 뭐야?
4: 레스큐 슈커!
2: 타이탄 펀치!
4: 레스큐 밴디지!
0: 정말 귀찮군!
3: 레스큐 마그넷!
2: 자, 그럼 마무리! 간다!
0: 일단은 고!
3: 이제 끝이다.
2: 아빠, 안 돼! 아빠.
5: 어? 아빠라고?
1: K가 제 아빠라니.

0: 제이, 알고 있었니?
1: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가 파이어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1: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2: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3: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4: 그게 파이어로보니까.
5: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6: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1: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이런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3: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2: 아휴, 하여간 못 말려.
7: 화재 발생, 화재 발생.
5: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4: 당연하죠.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9: 출동 파이어로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Thank you.

0: 헐, 제가요입니다. 친구야? 아니, 친하진 않은데 그냥 같은 반.
1: 수아야, 이리 와. 숨바꼭질 하자.

0: 너 따라한 거 아닌데?
1: 거짓말! 너 맨날 거짓말만 하냐?
0: 내가 언제? 그리고 놀이터가 네 거냐? 내가 어디든 내 마음이거든?
2: 그래, 싸우지 마.
0: 우리 그냥 핫초코나 마시러 가자. 오늘 너무 춥다. 가자.
3: 어서 와라 어린이들.
2: 핫초코 4장 부탁해 찰스야.
3: 오케이, 잠시만. 어? 어? 처음 보는 친구군.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잖아. 자, 뜨거우니 조심들 하고. 자, 맛있게 마시도록.
0: 감사합니다, 철수님.
3: 그래, 자. 어린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따뜻하게 입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0: 하나도 안 추운데?
3: 어?
0: 그거 내 거지?
3: 손이 이렇게 찬데 안 춥다고?

0: 우와, 이거 형, 너 진짜 빨리 마신다.
1: 그니까, 너 배고팠어?
2: 자, 추운데 이거라도

0: 내 바지에 핫초코 쏟았어. 어떡해. 뜨거워? 아니, 뜨겁진 않은데. 아, 내가 무시건 가지고 올게. 미안.
1: 내가 미안하군. 담요를 덮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놀랄 줄이야.
0: 우리 이제 가자.
2: 그래. 가영아, 우리도 이제 가자.
3: 난 좀 있다. 핫초코가 좀 남아서.
2: 그래. 그럼 내일 봐. 안녕. 안녕.
1: 조수, 거기 곰시멜로 병 좀 선반에 올려두도록. 귀한 거니 잘 보관해야 해.
0: 아, 네, 이거 먼저 버리고요. 으아.

봉시멜로! 이봐! 어린이!

딴 건 몰라도 천연 유기농 벌꿀로 만든 내 곰시멜로는 양보 못해. 저기 있다 어린이. 거기서.

0: 어디 갔지? 이봐 친구, 그 곰시멜로가 있어야 내 핫초코가 완성된다고. 그러니 돌려줘.
1: 무슨 일이시죠?
0: 누굴 좀 찾고 있습니다만.
1: 아, 누구요? 혹시 우리 가영이? 우리 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0: 그 뒤에 숨긴 거 뭐야?
1: 잘못했어.
2: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나? 내가 선물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어? 소비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먹도록. 아버님도 같이 드시죠? 그럼 전 이만.
0: 아,

0: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1: 철수.
0: 응, 바비. 가영이 말이야. 어떤 친구인지 좀 말해주겠나?
1: 이가영? 걔 완전 이상하지. 툭하면 친구들 간식 뺏어먹고 자기가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고 걔가 학교를 좀 자주 빠지거든? 근데 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2: 아빠랑 여행 갔었어.

0: 근데 그때 걔네 집 근처에서 가영이를 본 애가 있어. 그러니까 여행 가느라 학교 빠졌던 거 거짓말이지.
1: 혹시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나? 가영이가 학교에선 얌전한데 집에서는 장난꾸러기인가 봐.
0: 가영이 몸에 상처가 좀 많거든?
1: 이거 왜 다쳤어?
2: 동생이랑 싸우다.
1: 또?
3: 몸에 상처라. 알았다, 수아.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몸에 살짝만 뭐가 닿아도 깜짝 놀라던 모습. 하마터면 그 시그널들을 놓칠 뻔했다.

0: 1, 2, 2. 네,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1: 고영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그렇구나.
1: 그것도 모르고...
0: 다행히 가영이는 부모님과 분리조치돼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1: 다행이다. 이게 다 우리 금철수 덕분이야.
3: 맞아. 철수님, 정말 최고예요.
0: 아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친구를 도울 수 있지.
1: 우리도요?
0: 응? 만약 친구의 몸에 상처가 자주 보이거나
1: 동생이랑 싸우다
0: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거나 배고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해야 해.
1: 아,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네?
0: 바로 그거지.
4: 안녕하세요. DJ 동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곰철수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전해주셨네요. 읽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작고 힘이 없고 때론 실수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죠. 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합니다.
5: 얘들아! 가영아! 가영아!
4: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참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 예.

0: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무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1: 잘못했어요.
0: 너 저녁 굶어? 밥 없어?
1: 싫어. 배고파.

나는야 콤보인. 오늘은 별을 베고 놀아야지. 별을 베자, 별을 베자. 장난감은 어디든 갈 수 있지. 붕붕붕 붕. 길을 비켜라, 내가 간다. 날카로운 이빨로 별을 다 먹어주겠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발로 어디든지 가겠다. 붕.

대단해, 대단해. 우와. 우와. 우와. 와, 진짜 꼬마. 와, 냉기보다 훨씬 크네. 우와. 엄청 크다. 와, 대단해. 우와. 바퀴는 탱크에서 봤던 무한궤도와 똑 닮았잖아. 와, 무한궤도 맞는 것 같아. 이 바퀴면 어디든지 달릴 수가 있지. 어? 그리고 앞에는 뾰족뾰족 날카로운 게 있네. 꼭 이빨같이 생겼는데? 이 날카로운 이빨로 별을 막 먹고 있네. 우와, 신기하다. 별을 먹자마자 뒤로는 변집을 막 뱉어. 우와! 우와!

길쭉하게 생긴 건 뭐지? 탱크에서 봤던 포랑 비슷하게 생겼어. 띠용! 포탄이 아니라 겨 나달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렇다면

0: 저도 콤마인 태워주세요. 콤마인 태워주세요. 나도 콤마인 할래. 와! 저도 콤바인 태워주세요. 저도 콤바인 탈래요.
1: 오케이. 와! 근데 운전은 할 수 있어요?
0: 그럼요. 이래봬도 간다맨이라고요.
1: 그럼 오케이.
0: 와! 콤바인 감사합니다. 와!

아저씨가 뼈를 베고 있어. 우와. 콤바인을 움직이고 있어. 우와.

0: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결을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는 농기계 콤바인! 곡식을 수확하는 속도 초속 1.7m! 1시간에 약 7,200제곱미터까지 수확할 수 있는 속도야. 무게는 5,072kg. 일반 자동차 4대의 무게야. 콤바인이 없던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벼를 베고 훑고 새로 걸러내고 새로 다시 걸러내서 벼를 수확했지만 이제는 콤바인 한 대만으로 벼를 베고 훑고 새로 걸러내고 새로 다시 걸러내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콤바인이 벼에서 나달을 분리할 수 있는 것도 키와 체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가 콤바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야. 먼저 콤바인의 탈곡통이 돌아가면서 벼이삭의 나달을 떨어내면 무거운 나달은 체에 걸러지고 비교적 가벼운 쭉정이와 지푸라기들은 바람에 의해 콤바인 밖으로 배출되는 거야.
0: 아, 크기와 무게로 골라내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키와 체로 확인. 자, 여기 벽시와 지푸라기들이 잔뜩 있는데 구멍이 뚫린 채로 벼 나달만 골라볼게. 체의 구멍보다 작은 크기의 것들은 아래로 통과하고 큰 것들은 체 그대로 남아있어. 자, 이렇게 체를 통해 걸러낸 나달과 지푸라기들을 이번엔 키를 통해 분리해볼게. 자, 이렇게 살살살 살살살 키를 쳐주면 보여 보여 보여, 지푸라기들이 날아가는 거 보여? 키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무거운 나달들만 남아있는 거야. 콤바인의 원리도 바로 이런 거지.
1: 맞아, 바로 그거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나달만 분리가 됐지. 콤바인은 이렇게 크기와 무게 차이를 이용하는 특별한 장치로 나달을 골라내는 거야.
0: 오! 콤바인이 나달을 골라내는 비밀을 찾았어! 그건 바로 크기와 무게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후! 후! 후! 똑똑한 선별의 힘으로 나달을 분리해라! 좀비! 완료!

곤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콧구멍을 파요. 콧구멍을 파요. 콧구멍을 파요.
1: 안 돼!
0: 아, 깜짝이야.
1: 아이, 호떡아. 아, 콘센트에 젓가락 꽂으면 큰일 나. 빨리 일어나.
0: 어, 그냥 장난친 건데.
1: 아이,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장난은 치면 안 돼. 너 콘센트에 젓가락 꽂았다가 기절한 세자 얘기 기억 안 나?
0: 기절한 세자 얘기
1: 어?
0: 기억 안 나.
1: 아유, 내가 너 때문에 기절하겠다.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0: 누나 최고 최고.

0: 위험한 장난, 감전사고. 그 사건은 세자가 불을 밝히는 신문물을 접하면서 일어났다.
1: 전하, 이것은 불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물건이옵니다.
2: 오호, 아무리 봐도 촛불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불을 붙이는 것인가?
1: 아이고, 전하, 이것은 불을 붙이면 안 되옵니다. 바로 요거, 요것만 누리기만 하면 불이 켜집니다.
0: 요거? 진짜?
1: 어?
0: 아, 뭐야? 불이 안 켜지잖아.
1: 아,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2: 완전 이런 거짓을 구하는 것인가? 아, 예. 여봐라! 예. 이놈을 당장 끌고 가라!
3: 예, 전하!
2: 아, 와!
1: 아이, 잠깐! 잠깐! 여기 고두를 안 꽂았사옵니다. 여기 코드를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이제 켜보십시오.
0: 하나, 둘, 셋.
2: 신기하구나. 정말로 저절로 불이 켜졌어.
1: 네, 그렇사옵니다, 전하. 코드를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나.

0: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1: 초콜보다 밝아요. 100배는 더 밝아요, 100배.
2: 오, 신기하구나.
0: 누구인가? 이런 대단한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저희입니다.
1: 불을 밝히는 신문물 덕분에 깜깜한 밤에도 궁궐하는 환한 대낮처럼 밝았다. 공자왈, 맹자왈, 순자왈.
3: 세자자. 밤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 보기가 좋습니다.
1: 이 전기 촛불 덕분에 밤에도 책이 환하게 잘 보이고 아주 보기 편해.
3: 다행입니다. 아이, 그럼 이거 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1: 맛있다. 아, 근데 볼수록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기서 전기가 나와서 불이 켜진다는 거지? 오, 근데 저 구멍에 뭐가 있는 거지?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는 뭐가?

0: 요즘 우리 세자가 열심히 일하지?
1: 예, 세자 조화가 열심히 옵니다.
0: 그래.
2: 세자야! 세자, 이게 무슨 일이냐?
3: 아니, 세자야!
2: 가서 어휘를 불러오라! 어휘를! 세자야! 빨리 와!
3: 아이고, 야, 이게 좋아.
2: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잠시 좀 자려 먹어라.
4: 좋아, 좋아. 아니, 아니, 이게 어찌든지.
2: 아, 빨리.
5: 그날 밤 세자는 전기가 몸에 흘러서 감전되는 바람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4: 아유, 전기가 몸에 들어갔다고? 어떡해?
5: 아이, 그러니까.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콘센트에 꽂았으니까 전기가 이 젓가락을 타고 몸으로 들어온 거지.
6: 아니, 전기는 전선에 흐르는 거잖아. 근데 젓가락은 전선이 아니잖아.
5: 그렇지. 젓가락은 전선이 아니지.
6: 그런데 왜 전기가 흐르냐고. 왜?
5: 그게 그러니까 이 젓가락이 콘센트를 만나면 아 맞다! 공이신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감전 딱지. 감전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7: 안녕, 난 전기야. 전기 제품을 향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2: 헛둘!
6: 에이, 그럼 전기 제품으로 달려가야지. 왜 세자의 몸으로 달려갔어요?
7: 아, 그거야. 세자가 젓가락을 잡고 콘센트에 꽂는 바람에 우리도 얼떨결에 젓가락 위를 달려서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5: 어? 젓가락은 전선이 아닌데 어떻게 전기가 달릴 수 있어요?
7: 그건 젓가락이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6: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8: 사건이 나던 날도 우린 콘센트 안에서 밖으로 달려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어.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기 마라톤 대회 현장입니다. 경기는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10: 전기 코드가 들어오면 선수들 바로 달려나가게 되겠죠.
9: 오! 말하는 순간 전기 코드가 들어왔습니다.
10: 선수들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9: 근데 저게 뭔가요? 전기 코드는 아닌 것 같은데?
8: 사실 그날 콘센트 구멍으로 들어온 건 전기 코드가 아니라 쇠젓가락이었어. 우린 그저 출발 신호에 맞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나갔을 뿐이야.
10: 좋아요.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속도로처럼 쭉 뻗으며 달려. 좋아요.
9: 이 정도면 전선 못지않게 전기들이 달리기 무척 좋은 길이라고 해야겠죠?
10: 좋은 길이요. 최고의 길이에요.
8: 우린 쇠젓가락 길을 처음 달려봤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 전기가 좋아하는 재료로 만든 길이었거든.
6: 쇠젓가락은 전기가 좋아하는 길이구나.
7: 그래, 그래서 쇠젓가락이 들어오자마자 우린 무조건 달리기 시작한 거야.
10: 헛둘.
5: 근데 전기가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길래 세자가 기절한 거예요?
7: 아, 그건 굉장히 미안한 일인데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야.
8: 우리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쇠젓가락 길을 잘 통과했어.
9: 쇠젓가락 길이 끝나고 어떤 길이 이어지나요?
10: 저기 보세요! 손가락 길이 보여요!
8: 세자가 손으로 쇠젓가락을 잡고 있어서 우린 쇠젓가락을 지나 세자의 몸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 몸속도 우리 전기들이 달리기 아주 좋은 길이었어.
5: 뭐가 달려오는 거야?

0: 무리가 몸속을 지나는 순간 세자는 찌릿찌릿 감전되어 몸을 떨며 무척 고통스러워했어. 더 심각한 일은 우리가 우연히 심장 방을 지나면서 일어났어.
1: 군군 안전하게 뛰자.
2: 아, 이건 또 뭔가요? 심장이 이상합니다.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1: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0: 그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기자 세자는 쓰러지고 말았던 거야.
3: 아, 전기가 몸속에 흐르면 정말 위험한 거구나.
4: 죽을 수도 있어요?
5: 그래서 우리도 몸속은 절대 지나가고 싶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원래 지나다니던 전선에서만 달리고 싶어.
0: 처음 전기풀을 밝혔던 날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
6: 전기 코드가 들어오면 선수들 바로 달려나가기 시작하겠죠?
2: 네, 말하는 순간 전기 코드가 들어왔습니다.
1: 오, 선수들 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0: 우리는 전기줄 위를 열심히 달렸어. 전기줄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지.
2: 네, 선두그룹 지금 전등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우린 전등 안으로 들어가 환하게 불을 밝혔어.
1: 드디어 환하게 불을 밝혔어요!
2: 네! 전기들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1: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0: 임금님과 세자가 놀라워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무척 기뻤어.
1: 예! 우리가 이겼다.
5: 우린 계속 전기 제품을 향해 달리고 싶어. 다시는 몸속에 지나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위험한 장난은 절대 하지 마.
4: 알았어. 앞으로는 젓가락 콘센트에 절대 안 꽂을게.
3: 그래, 우리 어떡해. 약속.
4: 약속. 근데 누나, 세자는 어떻게 됐어?
3: 그게 어떻게 됐냐면 어이가 세자를 잘 치료해서 위험한 순간을 무사히 넘겼어.
7: 심장이 규칙적으로 아주 잘 뛰고 있어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옵니다.
8: 다행이구나, 세자야. 아유, 무사해서 다행이야.
3: 예, 이후 세자는 절대 위험한 장난을 안 했대. 그리고 환한 불빛 아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왕이 됐대.
4: 우와, 다행이다. 세자가 무사해서.
3: 그래, 맞아. 우리도 전기를 다룰 때는 언제나 안전.
4: 안전. 근데, 응? 그럼 나 이 감전 딱지 주는 거야.
3: 대신 노래 잘 부르면.
4: 좋아, 좋아.
3: 우리 친구들도

0: 누나! 누나 누나! 그거 김밥이지!
1: 어 근데 냉장고에 있던 거라 데워야 해.
0: 아 그럼 빨리 데워야지.
2: 오, 안 데우다가!
0: 아 왜? 데울 거라면서! 혹시 누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1: 아이 참 일로 와봐. 그게 아니라 너 알루미늄 포일채로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우다 큰일 날 뻔한 공복씨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공복씨! 아 기억 안 나.
1: 아유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0: 전자레인지의 비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음식 사냥꾼 공복 씨가 어느 마을을 지났을 때였어.
1: 신호가 왔군. 입 벌려. 땅콩 들어간다. 어때? 어때? 알았어, 알았어. 이 녀석 성질 내기는. 이게 끝이 아니야. 음식 사냥을 시작해볼까? 이 냄새는 피자! 기다려라!
0: 냄새를 따라간 그곳은 편의점이었어.

0: 저기서 음식이 나온 겁니까?
1: 아, 뭔 소리예요? 여기에 있는 음식을 사서 돌려야 나오죠.
2: 어? 전자레인지를 처음 본 공복 씨는 흥분을 했어.
0: 내 젓가락을 꺼내고 싶게 만드는 이 냄새.
2: 공복 씨는 전자레인지로 많은 음식을 요리해서 먹었지.
0: 입 벌려. 피자 들어간다.

0: 입 벌려. 햄버거 들어간다. 입 벌려. 아빠 들어간다. 야. 입 벌려. 김밥 들어간다.
1: 아무도 공복실을 신경 쓰지 않던 그때 공복씨는 포일에 쌓인 김밥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은 거야.
0: 조금만 기다려라. 맛있는 김밥을 먹게 될 테니까.
1: 불이 나서 큰일 날 뻔했대.
2: 알루미늄 포일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불이 난 거야.
1: 그래. 그러니까 김밥을 데우려면 알루미늄 포일을 벗겨야 해.
2: 그런데 왜 알루미늄 포일 채로 넣으면 불이 나는 건데? 왜?

0: 국에 김밥만 넣어야 해서?
1: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릇에 담아서 넣기도 하잖아.
0: 아, 그렇지. 그러니까 김밥을. 아,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전자레인지 딱지야. 전자레인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2: 어? 누구세요?
3: 안녕, 나는 마이크로파파파파파파파파.
2: 마이크로파?
3: 응,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데 전자레인지에서 만들어져. 내가 나와서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2: 아, 근데요, 전자레인지에 알루미늄 포일을 넣으면 왜 불이 나요?
3: 그건 우리 마이크로파가 알루미늄을 엄청 뜨겁게 했기 때문이야.
2: 네?
3: 우리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의 버튼을 눌러서 전기가 통하면 그때 만들어지지. 피자가 들어왔다. 피자대로 출동! 출동! 당 출동! 출동! 당 출동!
4: 마이크로 빠빠빠빠빠빠빠빠. 우! 우후! 우!
3: 우후! 빠빠빠빠빠빠빠빠. 우리는 음식을 만나면 음식 속으로 들어가게 돼.
4: 마이크로 빠빠빠빠빠빠빠빠. 우! 우후! 빠빠빠빠빠빠빠빠.
0: 야호! 어머, 마이크로파다. 안녕.
5: 야호!
6: 안녕.
5: 안녕.
7: 마이크로파야, 우리 신나게 흔들고 싶어.
6: 하하, 그건 우리가 전문이지. 간다.
3: 우리가 지나가면서 물분자를 건드리면 물분자들이 엄청 엄청 빠르게 흔들려.
0: 우와, 선생님 나 흔들려. 예, 나도 나도.
5: 야, 이래 많이 흔들리는구나.
6: 그래, 그럼 더 많이 흔들어봐. 마이크로 빠빠빠빠빠빠빠.
5: 좋아, 빠빠빠빠빠빠빠빠.
0: 신난다, 신나. 우와, 신난다. 흔들려, 흔들려.
3: 이렇게 물분자가 엄청 많이 진동을 하게 되면 열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열로 음식을 뜨겁게 데울 수 있는 거야.
0: 아하, 물이 막 움직여서 음식을 데우는 거구나.
3: 그렇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계속 나와서 물을 더 많이 오래 움직이게 하면 음식이 더 많이 뜨거워지는 거야.
0: 아하!
3: 그런데 알루미늄 포일에 쌓여있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4: 마이크로!
3: 속에 있는 음식으로 가기도 전에 겉에 있는 알루미늄 포일이 우리 마이크로파들을 너무 빨리 흡수해버리게 돼. 그럼 전자레인지 안에서 활동하는 마이크로파들이 줄어들지.
8: 뭐야? 다 어디로 간 거지? 분명히 많이 내보냈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 거야?
3: 음식을 태우려면 마이크로파를 더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야겠어. 얘들아, 빨리빨리 나와라. 출동!
5: 출동!
3: 다 출동! 출동! 자, 출동!
5: 출동!
3: 전자레인지 안에 부족한 마이크로파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서 내보냈지만 새로 나온 마이크로파도 알루미늄 포일에 흡수가 돼버려.
8: 뭐야? 뭐지? 더 많이 많이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왜 자꾸 부족한 거야? 안 되겠다. 더 빨리 출동! 더 출동! 빨리 출동!
3: 계속해서 만들어진 마이크로파들은 특히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더 많이 흡수가 되는데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서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야.
2: 큰일 날 뻔했구나.
3: 맞아. 김밥은 태우지도 못하고 불이 날 뻔한 거지.
2: 휴.
3: 그러니까 알루미늄 포일이나 쇠그릇, 포크 같은 금속들은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돼. 알았지?
2: 네.
3: 아, 음식을 데울 땐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사용하는 게

0: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1: 네.
2: 앞으로는 전자레인지 음식 데울 때 조심해야겠다.
1: 맞아. 그리고 안전하게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아서 데우자.
2: 근데 누나, 아? 공복 씨는 어떻게 됐어?
1: 아,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뒤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3: 잘 보고 넣어요.
4: 오케이. 알루미늄도 제거하고
1: 금속 같은 건 절대로 안 넣고 작은 알루미늄 조각이라도 붙어있는지 확인한 다음
4: 안전 확인 끝!
1: 안전하게 사용했대!

0: 입 벌려 죽 들어간다.
1: 잘됐다. 누나 그럼 우리 알루미늄 포일 벗기고 김밥 떼어 먹자.
2: 어, 우리 아들이 최고.
1: 누나 그러면 전자레인지 딱지 다 주는 거지?
2: 대신 노래 잘하면 줄게.
1: 그거지 자신 있지.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예.

0: 조금씩 배우지.
1: 우와 잘한다.
0: 또또또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알루미늄 금속
0: 전자레인지에
1: 넣으면 불나.
0: 금속 넣지 말고
1: 전용 그릇 써서
0: 안전하게 쓰자.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하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나로 말할까?
1: 셔터만 누르면 화보! 눈부신 비주얼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모든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2: 눈 크다.
1: 스튜디오를 탄성으로 물들인 이 고양이의 정체는?
3: 사사는 지금 데뷔 5년차 현역 고양이 모델이고요. 지금 촬영은 한 100회 이상 모두 인정하는 프로 묘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정작 고양이들 사이엔 끼지도 못하는 차차.
3: 밥그릇도 애들 옆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따로.
1: 화려한 겉모습 뒤 감춰졌던 차차의 진짜 얼굴은? 우아한 캣 모델의 반전 가득한 일상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차차. 얘가 차차군요.
3: 네.
1: 처음 보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차차.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 역시 톱 모델답네요.
6: 키가 많네요.
3: 잘생긴 오빠들 좋아해요.
5: 엄마 손? 옳지.
1: 톱 스타답게 개인기도 척척. 이 매력에 누가 반하지 않을까요?
6: 다른 고양이는 없나요?
5: 아, 저희 집에 다른 고양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1: 아, 차차만큼 귀여운 녀석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차차와 똑 닮은 고양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6: 고양이 네. 엄청 많네요.
5: 네, 좀 많아요. 저희 다섯 식구예요.
1: 이 녀석들이 차차의 남편, 아들, 손자라고 하는데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려면 어이구 이거 애 좀 먹겠어요.
3: 다섯 마리 식구입니다. 눈곱 좀 뗍시다. 일로 소차도 앉아. 그렇지. 많이 희미해졌지만 통키는 어렸을 때 피구왕 통키. 그 불꽃무늬? 그 똑같은 게 있었어요. 소차, 소차 일로 오세요.
1: 이 녀석이 차차의 둘째 아들 소짜.
3: 소짜는 지금도 이마에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희미한 이렇게 태비가 문양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여기 가운데 줄까지 해갖고 한자로 적을 소짜 해갖고 그럼 소짜로 하자 해갖고 소짜가 됐고.
1: 태어난 두 형제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결국 이마 문양을 따라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녀석들을 보니 아이 그럴만도 하네요.
3: 여기는 해리. 차차 손자예요. 통키의 아들인 거죠. 제일 말썽꾸러기. 집안에서는 대장처럼 굴어요, 자기가.
1: 할머니 차차부터 손자 해리까지. 고부의 역사상 3대가 함께 사는 고양이 가족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대가족을 모시느라 집사들은 매일 쓸고 닦고 허리 펼 새가 없다고 하네요.
2: 엄청 잘 털이 나오네.
1: 그런데 집사들에게 청소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톱 모델 차차의 관리 타임. 우월한 미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데요. 특히나 윤기 나는 털은 필수.
2: 아이고 착해.
1: 녀석도 빗질을 즐기는 모양인데요. 이게 바로 톱스타의 품격인가요?
3: 차차 이제 촬영이 곧 또 잡혀왔고요. 털 관리를 이제 촬영 전까지는 모질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아이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착할까?
3: 모델의 생명은 깨끗한 발톱이니까, 그치? 그래요, 맞아요.
1: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톱 모델이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는 차차.
6: 아,
7: 가족 사진이에요?
3: 네, 이건 5년 전에 스튜디오에 이제 밀키, 차차, 그 아들 둘 태어났을 때, 통키소차 태어났을 때 가서 가족 사진 찍으려고 가서 액자까지 만든 사진들인데요. 이때 차차 독사진 찍을 때 그 사진 작가님이 고양이가 이렇게 사진 얌전하게 잘 찍을 수 있는 고양이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한번 생각 있으면 고양이 모델, 전문 모델 한번 도전해봐라.
8: 아니.
3: 야. 대부분 조명부터 해갖고 스태프분들 많을 때는 10분 넘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 카메라 앞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제 카메라 특유의 그 셔터음 같은 거 나면 유난히 그쪽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고 촬영 끝났는데도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그날 오후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차차만 보이질 않습니다.
3: 아이고 뚱뚱해서 못 일어나. 차차 어딨지?
1: 결국 집사가 찾아 나섰는데요.
3: 차차 왜 여기 혼자 있어? 어? 혼자 있을 거야? 딴 애들은 재밌게 노는데 차차도 놀까? 재밌게 놀아볼까? 아니야 싫어 싫어.
7: 차차는 이렇게 항상 혼자 지내요? 이렇게
3: 자는 시간 빼고 이런 휴식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어요. 그게 자기가 편한가 봐요.
1: 언젠가부터 고양이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차차. 그 좋아하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 앞에 있으면 그저 멀찍이서 눈치만 살필 뿐 좀처럼 다가서질 못하는데요.
7: 차차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세요.
1: 아빠 집사의 부름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차차의 거리두기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 고양이들 뒤로 멀찍이 떨어져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8: 아니야, 아니야. 가자. 만나.
7: 야, 맛있는 거 먹자. 이리 와.
8: 이리 와.

0: 아유, 왜 차 찾고 먹어? 차차 아직 덜 먹었어? 차차 먹어. 맞아, 먹어.
1: 결국 차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집사.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는 모습이 안쓰럽게만 느껴집니다.
2: 되게 속상하죠. 물론 다른 애들도 내 새끼지만 특히 이제 차차는 뭐 첫째였고 또 좀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또 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못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요.
1: 집사들이 차차를 생각하는 만큼 차차 역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차차가 왜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2: 해리 이 새끼 틀을 벗어날 시점부터 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해리가 이제 뺏어먹기도 하고 몸만 닿아도 공격적으로 차차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1: 차차의 거리두기가 손자 해리 때문이라고요?
3: 야야!
1: 아이고, 할머니를 잡는 손자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이때 해리가 캣타워에서 쉬고 있는 차차에게 다가갑니다. 별일이야 있겠어. 하던 그 순간
2: 해리야. 해리야.
1: 느닷없이 양펀치를 날리는 해리. 놀란 차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2: 해리 일로 와.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 옆에만 가면 아빠 봐봐.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차차 안 불쌍해?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1: 시도 때도 없는 해리의 살벌한 공격에 차차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다는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애교를 부릴 정도로 다정한 순둥이 해리. 하지만 할머니 차차만 눈에 띄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냥펀치를 날린답니다.
2: 그 할머니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냥놀이 대상으로 삼고 차차 털 많이 빠져 있고 막 차차 혼자 도망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점점 빈도가 좀 느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에요.
1: 집사들이 없을 때면 더 심해진다는 공격성. 아니나 다를까 혼자 있는 차차에게 슬며시 다가간 해리. 일촉즉발의 순간 잔뜩 긴장하고 있던 차차가 선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걸 마침내 폭발시킨 걸까요?
2: 일로 와. 차차 일로 와. 그렇지.
1: 뒤늦게 나타난 집사가 차차를 꼭 안고 자리를 옮기는데요.
2: 누가 그랬어? 해리가 그랬어?
1: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네요. 해리야, 그러니까 할머니 좀 괴롭히지 마.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으니.
2: 가자. 상을 깔아주세요.
1: 굶긴 것도 아니건만 음식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해리. 집사들의 밥상도 예외가 아니라는데요. 냄새를 맡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집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매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순식간에 음식을 낚아채는 해리.
2: 안 돼! 먹으면 안 돼.
1: 해리의 이런 유난스러운 식탐 때문에 집사들은 언제 밥을 편하게 먹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포기를 모르는 해리.

0: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더니.
1: 어! 어! 야!
2: 야, 야, 야!
1: 어?
2: 안 돼.
3: 야, 완전 새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료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종목 안 가리고 족발, 삼겹살, 회, 심지어 밥 짓기 전에 쌀도 먹어요.
0: 먹을 거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다. 집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앞발부터 뻗고 본답니다.
3: 혼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0: 얼씨구, 그런데 느닷없이 집사에게 몸을 비비는 해리. 아, 너 뭐하니?
2: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쁜 짓 하면 간식 주니까.
0: 집사들의 밥상을 넘보는 선을 넘는 식탐에 할머니 차차를 향한 도를 넘은 공격성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상황.
4: 해리가 예의 바른 고양이가 돼서 가정의 평화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솔루션으로 인해서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0: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고부해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과연 품행제로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5: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터의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네. 아, 여기에는 아비시니안 천국이네요.
6: 네.
5: 아비시니안만 있는데요. 아, 진짜.
0: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이 특징이라는 아비시니안 고양이. 그래서 너희가 모두 개냥이었구나.
5: 이 친구도 덩치가 좀 있는데요?
3: 얘가 제일 어린 애인데 해리예요.
5: 아, 얘가 해리예요?
3: 네네.
5: 근데 호기심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3: 아직까지.
5: 오자마자 바로.
3: 철이 덜 들었어요.
5: 아, 철이 덜 들었다?
3: 약간 그런 느낌.
5: 철이 덜 든 이 친구가 문제인가요, 지금?
3: 맞아요. 아, 예, 예.
5: 이렇게 아비시니안 대가족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3: 아, 그래요?
5: 네. 일단은 문제행동들이 있고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영상 보면서 하나씩 환경적인 거, 어떤 문제행동인지 보고 솔루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 알겠습니다.
0: 솔루션을 위해 문제행동부터 확인!
5: 얘 자는 애 누구예요?
3: 차차.
5: 아, 차차.
3: 혼자.
7: 항상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5: 아.
7: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5: 그런 친구들 있어요.
0: 놀이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있기를 택한 차차. 결국 차차의 밥만 따로 챙겨주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일까? 점점 더 가족들과 멀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죠.
5: 보면은 애들 다 떠나요 먹거든요.
3: 맞아요.
5: 그거는 얘가 밀려서 못 먹고.
3: 맞아요.
5: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 사회에서 왕따를 하고.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이들끼리 소외되는 이런 상황.
0: 설상가상 손자 해리에게 물리적인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
7: 차차를 좀 괴롭히는 편인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5: 차차 같은 경우도 나이가 몇 살이죠?
7: 7살.
5: 그죠. 이제 중년묘. 그렇죠. 40대.
7: 그쵸.
5: 그다음에 해리는?
7: 4살.
5: 4살이면 한창 나이 30대 초중에 32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다르구나. 아비시니안이라는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들이 여러 타입이 있어요. 뭐 포린 타입, 체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들을 나누는데 이 포린 타입의 고양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좀 가늘고
3: 길어요.
5: 네, 좀 근육질이고 좀 얄쌍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0: 가늘고 긴 체형일수록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5: 기초 체력이 강하고 활발한데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에너지 해소 같은 경우를 잘 풀어주지 못하면 다른 걸로 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해리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다른 고양이들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들이 이게 뭔가 자기의 원하는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다 딴 데로 지금 다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0: 에너지 넘치는 해리의 또 다른 문제.

0: 바로 식탐도 넘친다는 것. 음식만 보면 돌진. 집사들의 경고도 무용지물이었죠.
1: 어, 냄새를 엄청 맡고 있네.
2: 그렇죠.
1: 네.
2: 기회를 노리고 있죠.
0: 낚아챈 음식을 집사에게 빼앗겨도 밥상 주변을 떠나지 않던 해리. 심지어는
1: 보이세요? 머리를 막 들이대면서 치대잖아요. 약간 이제 러빙한다고 하는데. 이런 리액션이 아이가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0: 안 돼! 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쓰다듬는 행동을 한 보호자.
1: 안 돼를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죠. 내가 안 돼. 아니면은 왜 이래? 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고양이들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다면 어떻게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1: 저희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 크면서 부모님한테 뭘 배우죠?
2: 예절.
1: 예절. 밥상머리 예절. 화장실 교육. 그죠?
0: 품행제로 해리를 예절량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1단계. 참을성 기르기.
1: 이리 와.
0: 인내심을 기르는 데는 이 클리커 교육만 한 게 없다는데요.
1: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약간 움직여. 이동을 하면서.
0: 클리커 교육이란 고양이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보상 훈련.
1: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터치해야 돼. 해리, 해리, 이리 와. 오죠, 이제? 네, 이제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해리를 앞에 두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으면 막 관심 있어 했겠죠. 해리, 기다려. 하고 여기서 있으면 먹는 거를 주도록 할게요. 클릭과 거의 동시에 보상해요. 해리 기다려. 기다릴게요. 드세요. 해리 기다려. 한 입 먹을 동안 얘가 기다리면 같이 있는 모습이니까 아유 잘 있다. 해리 기다려. 이제 좀 인내심이 또 떨어지겠죠.
0: 기다림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죠. 가만히 있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랍니다.
3: 원래 이미 이제 여기에다 두 발을 올렸어야 돼요. 냄새 맡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 뭐 먹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아예 안 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0: 집사들이 식사를 하는 내내 꼼짝도 하지 않는 해리. 우와, 이렇게 의젓하고 얌전할 수가. 너 정말 식탐엉 해리 맞니?
1: 해리야.
0: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차차를 향한 공격성. 그래서 준비한 예절량 프로젝트 2단계 공격성 완화하기.
1: 차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해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리? 해리? 해리? 아유, 잘했어.
0: 차차와 가까이 두고 공격하지 않으면 클릭, 보상. 이때 포인트는 공격성이 엿보이지 않는 완전히 안정된 순간에 간식을 주는 건데요. 좋은 기억을 심어줘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게 클리커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2: 아이고, 잘했네.
1: 저기 있어.
2: 해리도 주세요.
0: 그런데 이때 차차가 해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해리 앞에 놓인 간식을 주워 먹는데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는 해리. 처음 보는 광경에 집사들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2: 저렇게 얼굴을 가까이 맞댔는데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원래? 원래 이렇게 수염 근처에 거슬리게 하면 무조건 공격이었거든요.
0: 그동안 해리가 공격성을 보인 이유는 과한 에너지 때문이었는데요.
1: 여태까지 간식이나 담요 과정들은 밥을 편하게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애들이 약간 뚱냥이도 생기고 먹먹는 친구들도 생기고 계속 이렇게 여러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밥을 주거나 보상을 줄 때도 어렵게 주는 게 필요한데 간단한 팁을 설명드리면 집에 남는 휴지심 있잖아요. 휴지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안에만 이렇게 구부리고 잠시만. 간식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이게 좀 던지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0: 던져줘.
1: 이렇게.
2: 해봐.
1: 그렇지.
3: 건강하게 에너지도 배출하고 사냥 본능도 충족하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솔루션이네요.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 곳곳 여러 군데다 놔두셔도 돼요. 저렴 캣타워 위에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도 숨겨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근처에서 쉬는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끔 너무너무 심플한 장난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잘 놀거든요 지금.
4: 아, 애들도 참을 수 있구나. 제일 좋아하는 식탐도 참고 보상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처차가 그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예전처럼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고 같이 그렇게 이쁘게 같이 앉아있을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 본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거듭한 해리. 그 결과 밥상 앞에서 식탐을 부리지 않는 건 물론 할머니 차차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착한 손자가 되었다네요. 앞으로도 이 가정에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5: 콩이 손? 옳지. 우와, 잘한다. 콩, 너 가서 소금 받아와. 아주 소금 장사해도 되겠어. 어?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 거야, 쿵아.

0: 이거 이러면 어떡해. 우리 정말.
1: 해도 용령의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0: 네, 티파우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4: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3: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4: 너 로밍은 했냐?
5: 당연하지.
4: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3: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6: I'm injured. I'm injured.
4: 너 뭐해?
3: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4: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3: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어, 버스 온다.
7: 통역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을 한 3, 4번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워요.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라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오래된 유물의 보물 창고. 태안을 걷다 보면 천년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부터 현대 미술까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데요.
1: 갯벌이 없었다면 아마 보존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 이렇게 뻥 뚫린 하늘을 볼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0: 다양한 멋을 간직한 태안의 중심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에서 찾은 특별한 맛.
3: 지금 물어 넣을 때예요?
4: 그건 한 마리 2만 5천 원.
5: 한 마리요.
0: 제철 맞은 특산물이 지천. 하하, 풍성한 인심도 범입니다.
6: 이게 조금 두꺼운 거라서.
0: 이젠 태안 여름 손님이 된 오징어에 고향 식재료인 붕장어까지.
7: 조류도 세고 갯벌도 좋고 1m
0: 오오오. 지금 태안은 다채로운 먹거리들로 펄떡입니다. 이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태안의 먹과 맛.
8: 감자랑 조합이 잘 맞아서 고소.
0: 태안의 특별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백화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태안의 중심지 태안읍. 완만한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태안읍은 태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인데요. 넉넉한 바다와 갯벌을 품은 태안은 주민 절반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북적이는 항구. 여름 바다의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 사나이들이 나섰습니다.
7: 나가죠. 저기는 가위섬이 없어갖고 그 풍장어는 가위섬 돌 그런 데 살고 있어서.
0: 바위 틈에 은신하는 풍장어는 밤이 되면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 야행성 물고기라 이 시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7: 잠시만요. 준비 좀 하게요.
9: 네.
0: 자,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양망 작업을 서두릅니다.
7: 통발 올라오는 과정이요.
10: 통발?
7: 예.
0: 5m 길이의 줄에 걸린 통발을 걷어 장어를 선별하는 작업. 과연 붕장어는 얼마나 잡혔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네.
7: 1m.
10: 오.
0: 바다 장어라고도 불리는 붕장어는 흔히 아나고라는 일본 이름으로 잘 알려진 생선이죠. 바다 장사라는 별명답게 힘 끝내줍니다. 하하.
7: 지금이 기름도 많이 올랐고, 그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10: 아, 붕장어는요?
7: 예.
0: 붕장어는 사계절 태안 전역에서 잡히지만, 6월에서 8월이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 게다가 살도 많이 오르는 데라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7: 장어잡이는 1년에 한 3개월만 해요.
10: 아, 그렇게밖에 못해요?
7: 아니,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10: 꽃게. 아, 다른 거.
7: 예, 꽃게 잡으려고.
10: 아, 꽃게잡이로. 꽃게는 훨씬 더 나아요, 돈벌이가?
7: 낫죠. 어.
10: 꽃게?
7: 꽃게.
10: 우와. 우와, 보내요?
5: 왜 보내요?
7: 금오기.
0: 그물만 쳤다 하면 이렇게 싱싱한 녀석들이 그냥 줄줄줄 올라옵니다.
7: 태안이 이 조류가 세서 그래요. 조류가 세고 네. 먹을 게 풍부하고.
0: 이른 저녁부터 동 틀 때까지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7: 피곤하죠. 피곤해도 제철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0: 자연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게 곧 어부의 숙명. 그렇게 오늘도 까만 밤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자, 갓 잡은 수산물이 모이는 곳은 태안 읍내의 전통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 골목이 전부 붕장어 요리를 파는 곳이라네요. 여름에만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먹을 수 있답니다.
6: 태안의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태안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붕장어가 나올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녁 때면은요 여기가 꽉 차요. 그냥 아주 붕장어 냄새로 꽉 찹니다.
0: 막 잡아온 붕장어들도 아주 아주 싱싱합니다. 그냥. 펄떡이는 붕장어 보세요. 힘이 넘치죠. 그래서 여름철엔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나요.
9: 요즘에 이게 드시면은 정말 건강에 건강 보양 음식이 건강에 좋죠.
0: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지친 여름 기력 회복에 좋은 붕장어. 태안에서는 손질한 붕장어를 연탄불에 구워 먹는 붕장어 구이가 유명합니다. 뭐 별다른 양념 없이 붕장어를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기만 하면
9: 껍데기 맛이 보겠다.
0: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붕장어 구이 완성. 장어 맛이야 뭐 참 설명이 필요 없고서요. 그렇냐니요? 그치요?
11: 방향치에
12: 이거 색다른 맛인데? 아, 풍미가 일단 좋습니다.
9: 그래도 이왕이면 꼬리를 해서 주고 싶어서 건강하게요.
7: 아니, 저도 고소하고 이제 저 담백하니까 많이 먹을 수 있고
9: 계속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게 튀어있는 시장이어서 그러는지 연탄 냄새도 안 나고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12: 여기도 이제 그전에 해도 먹고 이렇게 했지. 근데 안 하고 그

0: 가 되면서 안하고 찌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유행이 됐고.
1: 태안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찾는 별미 중 별미. 먹기 좋게 토막낸 둥장어와 감자, 양파, 고추 등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주면요. 야,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둥장어탕 완성되슈. 어때요? 입에 짝짝 붙는 그런 맛인가요?
2: 고기가 약간 비릴 것 같은데 안하고가 생각보다 비리지 않아. 좀 고소해요.
3: 아, 고소하지.
2: 고소하고 살이 뼈가 없으니까 먹는데 굉장히 좋아.
3: 자동으로 땀이 이렇게 나와. 너무 맛있으니까. 아우, 맛있고 시원하지. 칼칼한 땀.
1: 시장에서 배 든든히 불리고 가면 딱 좋은 곳. 태안읍 어디에서도 보이는 백화산입니다. 해발고도 284m로 야트막하지만 특별한 유물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백화산 공영 주차장에서 15분 정도 산에 오르면 이렇게 태안 읍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4: 태안군의 유일한 진산이고 명산입니다. 해발 284m입니다. 네. 비록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기암 계속으로 이루어진 산이고요. 아주 예쁜 산이죠.
1: 백화산에 있는 작은 사찰 태을암. 전각이 지어진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태을암에서는 아주 특별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307호로 지정돼 있는 백제시대 조각작품 태안 마의 삼전불입니다. 태안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던 지역. 이 마의 삼전불도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4: 보통 삼전불은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보살님이 계신 그런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데, 예, 여기는 가운데에 보살님이 계시고 양쪽에 여래님이 계신 형태라고 합니다.
1: 천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유물. 태안에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여러 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4: 굉장히 편안한 곳이다라고 이름 지명은 있었지만 또 지명에 맞지 않게 외구의 침입도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바닷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입이 많았었고.
1: 부친 많은 역사를 간직한 곳. 태안 신진도 앞바다엔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5: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이 반도지형의 특성상 조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도 굉장히 세고 지금 바람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바람도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 암초, 안개, 조류 이 모든 것들이 배가 지나다니기에 좋은 곳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들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나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태안반도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험한 바닷길을 오가다 좌초되었던 배도 여러 척. 그렇게 바닷속에 잠겼던 이야기들은 수백 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5: 지금 보이시는 이쪽 바다 부분에서는 저쪽 편에 지금 아마 섬이 보이실 텐데 저쪽 섬이 바로 저희가 최초로 이 태안 지역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던 태안 대섬입니다.
1: 지난 2007년 시작된 유물 발굴 작업. 생각보다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됐고 작업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0: 주로 고려시대 것들로 추정되는 유물 수만 점과 선박 8척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1: 고려 청자 2만여 점이 발굴이 됐고 또한 그 청자 유물들을 싣고 움직이던 배 태안선이 함께 발굴이 돼서 이 서해 중부 해역의 어떤 그 발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유물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했는데요. 여기 유물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게 뭐 쭈꾸미였다고요?
1: 쭈꾸미가 그 어두운 곳을 찾아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청자 접시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로 입구를 막은 거죠. 그래서 쭈꾸미 조업을 하던 어부께서 그 쭈꾸미랑 딸려온 청자 접시를 같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쭈꾸미가 찾아준 그런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2007년 봄, 쭈꾸미에 붙어 올라온 청자 접시 한 점. 이걸 무심히 넘기지 않은 어부 덕에 수많은 유물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발굴 작업을 진행한 끝에 태안엔 지난 2018년 특별한 전시관이 문을 열게 됐지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은 1300여 점. 연구를 위해 보관 중인 유물은 모두 3만여 점에 달하는데요. 덕분에 태안 지역이 수중고고학 연구의 중요 거점이 되었답니다. 고려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발굴 유물들. 이 유물들이 발굴된 후 태안 앞바다는 바닷속 경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유물도 다수 발굴됐습니다.
1: 밑에 보이는 이 용머리가 용마루 부분을 갖다가 꽉 물어서 용마루 양쪽에 장식을 하게 되는 기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있는 검파 같은 경우에는 용이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으로 누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온전한 취두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어요.
0: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면 좀 특이한 모양의 유물들도 눈에 띄는데요.
1: 지금 보시는 이 향로도 태안선에서 발굴된 향로입니다. 사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뚜껑이고요. 밑에 화로처럼 생긴 부분에 향을 담아서 그곳에 불을 붙이고 뚜껑을 닫으면 사자의 입에서 연기가 나오도록 향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에도 향로가 많이 있지만 다른 박물관의 향로들이 조금 엄숙하게 만들어졌다면 저희 향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친근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0: 하하, 아마 고려에도 꽤 유머 감각이 뛰어난 도예가가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 모든 유물들이 고려에서 왔다고 추정되는 건 특별한 기록물을 발견해서입니다.
1: 지금 보시는 이 목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난파된 유물들이 각각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누구한테로 가고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일종의 화물 운송장 내지는 택배 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목관을 통해서 유물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관에는 유물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0: 태안을 비롯한 서해 중부 바다에선 난파선 8척이 발견됐는데요. 그중 마도 1호선은 태안 앞바다에서 찾은 선박입니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많이 발달을 했고 해안선 근처로도 그 갯벌이 널리 발달을 했기 때문에 배가 만약에 그 바닥이 뾰족하다라고 하면 갯벌에 계속해서 걸리거나 암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사용을 했는데 마도선,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평저선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서해 바다를 다니기 딱 좋게 만들어진 특수한 선박. 어느 날

0: 풍랑을 만나 침몰했지만 갯벌이 있어 오래도록 먼 바다로 쓸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그 서해의 가장 보물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의 보물 중에 하나는 갯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갯벌이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영역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으로 작용했다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유물들도 갯벌이 없었다면 아마 보존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갯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걸 갯벌의 소중함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생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보물 창고가 된 태안의 갯벌. 바다에서 내륙으로 고개를 돌리면 너른 저수지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물이 맑아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그 물가에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집이 한 채 보이는데요. 이 풍경을 혼자 다 누리며 사는 이 남자, 태안 토박이 원석 씨입니다.
2: 아침에 일어났어. 안개, 물안개 딱 피고. 응? 그치, 뭐, 자애들, 아가, 애그들 뛰어놀고, 염소들 밥 먹였을 때, 응? 자연에 여기서 풀떼도 먹고,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0: 자연에 푹 파묻혀 사는 게 좋아 고향을 떠나지 못한다는 원석 씨. 원래 마늘 같은 밭농사를 주로 짓다가 요즘엔 좀 다른 것들을 키우고 있다네요.
2: 매매매매 너부터 달려오냐 이놈아. 가자 밥 먹자. 들어와 일로 밥 먹자.
0: 지금 키우고 있는 흑염소는 10여 마리. 이 녀석들과 동고동락한 지는 한 5년쯤 됐습니다요.
2: 너무 싫은 사람 누가 있어?
3: 어, 맞아. 응.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
2: 그거는 이 환경에서, 응? 환경이 더불어 같이 걔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지, 뭐.
0: 이 녀석들은 얼마 전 새 식구가 된 녀석들.
2: 주는 게 없어?
0: 원석 씨가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져 주로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마음 쓰여섭니다.
4: 서.
5: 서.
2: 많이.
5: 서 뭐하냐?
2: 집. 시집, 시집. 집. 쓰는 글씨는 알잖아.
3: 아, 이게 이렇게 보시는 거야?
2: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0: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 고숙과 모자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날 저녁.
6: 어이! 어내리가 갖고 왔어! 이리 와봐!
2: 어이!
6: 짜러 먹자고 이거.
2: 왔냐? 오케이. 어 좋아. 야 이거.
6: 좋아. 와 엄청 커. 이거 눈 봐봐. 상세가 금방 잡은 거. 이거 태안의 삼치.
3: 이게.
6: 응. 태안의 삼치.
3: 신기하다.
6: 요만큼 짧네. 요만큼 짧고 요만큼 내 거 요만큼 큰
7: 반 딱 반 딱.
6: 아 형님은 가만 있어. 편해 좀 나오는지 형님은.
2: 아 친구 어, 우리 친구.
3: 어디요?
2: 여긴네 물건.
3: 여기. 아 건너편에.
2: 응.
3: 아 친구분이셔. 아,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6: 아 친구끼리 나눠 먹으려고 멋있게.
0: 외지 손님이 찾아왔다고 삼치까지 잡아온 원석 씨의 중마고.
6: 이제 바로 그 서해안 해바리.
0: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이웃들인데요.
6: 한 토막 넣고
2: 파 확인. 응, 오케이. 요 파 하나 넣고.
6: 이게 바로 삼치 요리.
3: 확실히 맛있어.
2: 야 느끼지요. 야 고기 이러고.
3: 그렇지.
2: 삼치 맛이 이러고 완전 죽이네. 살살
3: 녹이네.
2: 완전 녹이네. 새우만 넣었대.
0: 하하, 함께하니 그 안이 좋을까요?
5: 선생님 놀이터 같아요.
2: 놀이터야 뭐.
5: 심심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2: 아니 그냥 아니 힐링이지. 이 자연 그대로 힐링 아니오. 누가 봐도 이게 힐링 아니오.
0: 오래된 맛과 멋이 살아있는 매력 넘치는 구장 태안. 특별한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지금 태안으로 놀러와 보쇼요. 진짜 좋다니까요. 하하하.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서울 시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669만 명. 이들 사이에서 매일 추격전을 벌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이거 시스템에 가니까. 세야 금액 8호 40이면 4천만 원이에요.
2: 어디 받을 수 없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매 눈으로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내는데요.
2: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현재까지 쓰신 게 1,025회입니다. 5,242만 원이네요.
0: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그 치열한 단속 현장을 찾아갑니다.
3: 놓쳤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립니다.
0: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인데요.
4: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
0: 최고급 가구를 만들기 위해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5: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0: 원목 가공부터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습니다.
5: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예술의 세계.
6: 이번 바다는지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0: 초고가 가구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나봅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 지하철. 수많은 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66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지하철을 타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양심을 버린 부정승차 승객입니다.
7: 부정승차는 안 되죠.
8: 부정승차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0: 부정승차 승객이 포착되는 순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직원인데요. 그게 여자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2: 60년생 여자분 경로 우대카드를 쓰셨던 남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했었고요.
1: 그럼 지금 800회가 넘어가요. 최하 금액 8호 40이고 4천만 원이에요.
0: 공짜로 탄 지하철. 결국 이용 금액의 30배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1: 여기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2: 시간이 좀 길긴 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설득시켜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0: 부정승차 단속의 고수, 대체 누구일까요?
3: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2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역장 이동환입니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승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우표 미신고는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대형 무인카드 부정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로, 장애인, 유공자.
2: 빨간색 바가 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시는 무임용 카드입니다. 노란색이 뜨는 거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녹색이 어린이권이고요. 네, 파란색 같은 건 청소년용입니다. 바가 파란색인데 나이가 뭐 지긋한 뭐 30도 있으신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그거는 이제 부정승차가 되는 거니까.
3: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는 오전 7시 30분. 이동화 부역장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이 영무실이 아니네요.
2: 그게 민원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게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단속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4: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2: 아, 예, 보이죠.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CCTV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뒤편 앞에.
4: 오.
2: 네, CCTV도 있고요. 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4: 신경쓰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 게이트 보고 계신 거예요?
2: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승차를 한다든지 네. 태그 없이 승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저렇게 부정차 파업창이 떠요.
0: 부정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이 떠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때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 울리는 부정승차 알림. CCTV를 보니 학생 한 명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단속엔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2: 친구들은 저랑 찍고 가는데 이제 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1: 철도법 사업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런 걸 두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거야. 임의대로 들어갔잖아요. 요금 없이. 그죠? 무임이란 말, 무임. 요금 없이 탄 거야. 그러면
2: 30배 부과금이 발생해요.
1: 여기 승차할 때 요금이 1650원에다가 1650원이니까 또 30배야. 51,150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돈을 내고 타는데 학생이 그냥 이렇게 무임으로 타고 다니면 쓰겠어요? 이제 나와봐. 다시 찍어. 아저씨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0: 이번에만 보내줍니다.
2: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걔도 처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0: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승객의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2: 의심이 갈 만한 분들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이 나오잖아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18시 56분 41초에 게이트는 지금 현재 13번 게이트였고요. 이제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 여기에 바에 빨간색이 떴잖아요. 경로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58년생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그죠? 나중에 그분이 승차하거나 우리 역에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팝창에 띵동하고.
0: 등록된 부정승차 의심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팝업이 뜨는데요.
4: 네. 요거는 바로 걸리겠네.
2: 그럼 바로 걸리죠.
4: 그럼 바로 알리겠다. 바로.
0: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입니다.
2: 우리가 단속할 분이 요분이십니다.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부모님 거 같습니다.
0: 단속 대상인 남성이 방금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상황. 지하철을 타고 떠나기 전 먼저 찾아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직원이거든요.
5: 네.
1: 연세 되세요?
5: 어떻게요?
1: 연세가 되시니까.
5: 아, 그럼요. 그럼요.
1: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5: 아, 그럼요.
1: 안 그러시면 저희가 그래서 경찰이고 이곳에 시스템에 다 있잖아요.
5: 알았으니까요.
1: 일단 잠깐 그 말씀 나누셔야지. 신호체 한번 적으셔야 돼요.
5: 알았으니까요.
1: 나왔어요. 몰랐어요.
0: 경로 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곧바로 부정승차 기록조회에 들어갑니다.
2: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지금 쓰신 것만 해도 200개가
5: 넘어요.
2: 또 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절차 매뉴얼대로 이제.
0: 만약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2: 어디 받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0: 200회 넘는 부정승차.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2: 220건. 1125만 3천 원.
0: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1125만 3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2: 저희가 납부 안내서 오늘 드릴 거예요. 7월 30일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아 원칙대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2: 뭐 기간 내로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거의 합당한 이후에는 뭐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하는 거 됩니다.
0: 한 해 평균 부정승차 발생 건수가 약 5만 건.
1: 직원이에요, 직원.
0: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1: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그 방금 쓰신 카드 혹시 경로건가요?
2: 3년 동안 제가 실적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7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4억 9,400만 원 정도.
0: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2: 정상적으로 승하차하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0: 그래서 매 눈으로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남자분 거를 쓰고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남편분께서 중증장애인이신데 네. 같이 동반했을 때만 이분도 탈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발급을 받으신 거예요.
0: 바로 단속하러 출동합니다.
1: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방금 쓰신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아, 그렇게 마음 돼요. 그동안 썼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우리 자료가 싹 나와요.
5: 벌금을 내야 돼요?
1: 그렇죠. 철도사업법 위반이에요.
0: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1: 잠깐만 여기 앉아계세요.
2: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 달에 18건, 5월 달에 26건. 쉬운 두 건이에요. 부가금으로 납부해서 했더니 265만 9,800원.
0: 쉬운 두 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266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2: 입질 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냈을 경우는 입질이고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다음 결제로 한 달 이후 되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셨잖아요.

0: 갔죠.
1: 단속되자마자 도망치려 한 부정승차 승객.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칠 위험을 감수했던 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0: 바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만 저희도 편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고 그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7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며칠 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승강장으로 향하는 이동화 부역장. 오늘은 다른 곳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종의 출장의 셈이라네요.
2: 85세 이상 카드를 쓰시는 분이신데,
1: 경로 우대 교통카드의 주인은 85세 이상 여성이지만 사용하는 이는 60대 남성. 단속을 위해 독립문역으로 향합니다.
2: 서문성 독립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아지 않고 단속해달라고 저희 옆으로 돌아가 올 때도 있어요.
3: 그렇게 만나기 전에
2: 약간 저도 두근거리죠. 그런 건 뭐지 않나. 그동안 생각했던 분을 이제 단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해야죠.
1: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역사 내로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2: 시간 부담.
1: 마음이 급합니다.
4: 서보세요, 선생님.
2: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그렇잖아요.
1: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2: 아, 리트가 두 개네. 10번, 11번, 12번.
4: 아, 이쪽에.
2: 피디님 혹시나 보니까 저쪽, 반대쪽에. 지금 이쪽에 많이 계세요.
1: 역무실에도 연락해 단속 대상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전력질주합니다. 단속 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런데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2: 인상차이 약간 좀 비슷해서.
4: 아, 뭐 네, 이쪽으로 네. 덮여주지.
2: 하다 보면 이렇게 뜰 때도 많아요.
1: 이때
2: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요. 32년생 여자 목으로 나오거든요. 어머니 거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 65세.
2: 65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4: 왜요?
2: 만 65세가 안 되셨잖아요. 일단 선생님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1: 어머니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아들이 몰래 쓴 건데요.
4: 어서오세요.
2: 6월에 43, 7월에 오늘까지 39번, 211번이요. 1,079만 2,650원.
1: 211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1,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5: 나도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사업수급자라가지고, 이빠도 작아가지고, 없다고.
6: 어머니가 또 아프시다고 여기, 독거연이 여기, 저 혼자 계시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내가 세 번을 오자고 그래요.
5: 9월에
6: 올해야. 난 올해인
2: 줄 알았어.
5: 9월
2: 14일이요? 뭐 그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 안 되면
2: 법적 조치를 하셔야 돼.
1: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4: 한 번에 찾으시는 것 같은데?
2: 이런 일에는 굉장히 이제 다리 내 수준까지 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한 번 보면 좀 이렇게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1: 며칠 후 오늘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2: 7시 반에서 8시 사이.
4: 아침이요?
2: 네, 그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이렇게 하차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 걸 써요, 경무신데.
4: 아, 남자분이요? 네,
2: 남자분 쓰이기 때문에.
1: CCTV 대조 결과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요. 그때 나타난 부정승차 승객. 바로 개찰구로 뛰어갔지만 이미 안으로 사라져버린 남성. 하필 이때 지하철까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살피는데요.

0: 어떻게든. 없었어요.
1: 결국 혼자 돌아옵니다.
0: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저희 혹시 2차 탈 거라고 믿고 들어가서 이제 열차를 샅샅이 뒤졌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단속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0: 저분 아닌가?
1: 이동화 부역장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와. 카드 좀 잠깐 줘보세요. 혹시 이 카드 본인 거 맞아요?
3: 아니요.
1: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2: 들어가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확인된 게 2월달에 38번이고요. 와. 3월달에 76번, 444건이에요. 2271만.
1: 부정승차 444회, 부가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4: 네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 왜 이게 과해요? 이게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건데요.
0: 성함 쓰시죠.
2: 그래서 2,271만 600원을 아까 이제 8월 11일까지
1: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까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십니다.
1: 단속을 마친 후 역무실로 향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6: 여보세요.
5: 아이고 반갑습니다.
6: 이동화 부역장님이시네.
5: 예, 아닙니다.
6: 반갑습니다.
5: 아유, 여튼 반갑습니다.
6: 예, 그래요. 예.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부정승차라면은 지금 현재 정오 랭킹 1위죠. 지금 1위, 2위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도 덕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본받을 게 많은 직원입니다.
0: 부정차 관련해서 쌓았던 저만의 노하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한테 알려줘서 좀 더 후배들이 더 나게 저보다는 좀 더 발전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한편 특별한 가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본연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살린 가구들.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한데요. 자석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7: 이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1: 나뭇결이 예사롭지 않네요.
8: 문양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맞아요, 그죠?
7: 맞아요. 나무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연미가 옹이나 이런 느낌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가구. 저마다 다른 나무의 결이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9: 드라이플라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10: 특히 이런 물결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주방에 하나 놓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하네 이거. 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바닷가 표현이 예술인 것 같아. 예술.
11: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싶네요.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근데 보니까 다 비싸가지고 저거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12: 아,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이요?
11: 아니,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12: 팔린 거.
11: 팔렸대요. 예.
1: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을 다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선창이고요.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무늬가 예쁘거나 형태가 특이하거나 어떤 돋보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특이한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300개.

0: 가 넘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몇 억대는 될 것 같아요.
1: 보유한 나무만 몇 억대라고요?
0: 이 나무가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이 나무는 지금은 건조가 돼서 색깔이 이렇지만 그 유명한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 조각조각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1: 모양부터 남다르네요.
0: 이 나무는 북미산 월넛이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정말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금액은 하나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 가격을 들으니 달리 보입니다.
0: 제가 특별히 아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런 혹이 막 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은 나무죠. 몇백 년을 자란 나무 같은데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단풍나무입니다. 이 혹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가 만든 테이블을 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2: 자, 나무가 뒤로 갑시다.
3: 네.
2: 제가 들어오고 네.
1: 전용 창고에서 보관 중인 거대한 원목들. 인구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4: 6년 정도 됐어요. 건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휘임이나 갈라지면 이런 게 심합니다. 8인용 테이블을 만들 나무를 가지러 왔습니다.
1: 8인용이라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4: 2.7m입니다. 이때는 100t 정도 됩니다. 200kg 나가겠죠.
5: 200kg요? 네. 와.
4: 자, 조심, 천천히. 자, 위에만 잡아요, 위에만.
2: 밑에는 잡을 수 있고, 위에 넘어오는
1: 것만. 최고급 북미산 호두나무 원목. 성인 남성 넷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4: 자, 일단 여기 한번 내리고. 자, 들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1: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 쟤들이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5: 상처나면 못 써요?
4: 저거는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얘들이 생긴 그 가지 하나까지도 살려야 돼요.
1: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4: 자, 우리가 밑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이런 크랙이 이렇게 갔잖아요. 크랙. 이 크랙을 무조건 얘를 이제 파내겠지만은 무조건 막 끌로 뜯어 살을 뜯어내면 안 돼. 얘들을 다 그대로 표현해야 돼. 얘들을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1: 저건 없애야 하지 않나요?
4: 이 썩었고 건조되면서 썩었고 먼지가 나는 이 모양 있잖아요.
5: 네.

0: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멋진 갑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공장처럼 규격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철칙. 작업은 몇 배로 더디고 몇 배로 힘듭니다.
3: 나무의 썩은 부분을 조금씩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아, 갈아내는 거예요?
1: 예, 예. 혹이 튀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만졌을 때 상처는 나지 않지만 이 모양은 유지되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2: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5: 굴곡이 심한 데나 이런 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경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더 닿아야 합니다. 오염된 부분과 거친 표면을 다듬은 원목은 실내로 옮겨집니다.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1: 위에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 겁니다.
4: 아, 그러면 몇 cm나 깎아내야 돼요?
1: 지금 제가 봐서 이거는 거의 한 20mm 정도는 깎아내릴 것 같아요.
4: 20mm요? 네. 꽤 많이 깎네요.
1: 왜 그냥 건조가 되면서 많이 뒤틀린 부분도 중간에 패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 면까지는 깨끗하게 깎아줘야 돼요.
2: 조직이 치밀한 북미산

0: 포도나무는 최고급 목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2: 제자가 많은데.
1: 아, 제자요? 네. 아,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네,
2: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요.
1: 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2: 예, 배우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고 또 동창업도 한 제자들.
0: 고속으로 회전하며 원목을 깎아내는 라우터를 이용해 작업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깎으면 귀한 원목이 손상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0.05mm씩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깎아냅니다. 오호, 확인해보니 정확히 2cm가 깎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이죠?
2: 올라가는 무늬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가 뻗어가는 이미지?
1: 뻗어가는 이미지?
0: 이렇게 무늬가 잘 보이면 평탄화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 이쪽방 가봅니다.
4: 네, 고마워요.
0: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어지는 샌딩 작업.
5: 지금 이거는 60번이라는 굉장히 거친 사포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를 부드러운 순서대로 갔을 때 이 면이 깨끗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0: 아무리 원목이 좋아도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목. 12번에 걸쳐 사포를 바꿔가며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2: 보이는데?
0: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2: 나왔지? 네. 가끔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1: 아, 뭐 그
2: 나무 가루가 네. 들어갔어요.
1: 아,
2: 보호 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기지기지 들어가요.
0: 사방으로 나무 가루가 날려 2차 샌딩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몇 배나 더 힘들어졌는데요.
6: 어디가?
0: 온몸이 더위로 달아오른 상태. 급히 화장실을 찾아 찬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6: 4시간 이상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만 잘 나오면
2: 괜찮아요.
6: 네, 괜찮죠. 오시는 분들이 작품이다, 예술이다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죠.
0: 곧이어 재개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수상해 보이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에 쓰는 걸까요?
2: 쑥가루예요. 우리 사람 이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나무들에도 수관이란 게 있어서 무슨 물이 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0: 물로 해도 되지만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 숯가루를 더했습니다. 샌딩이 덜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이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물칠과 샌딩을 반복하며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2: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오일이에요.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0: 자신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가구. 100% 만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기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2: 네 번 발라야 됩니다.
0: 이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2: 이것도
6: 손이 잘 됐죠?
2: 아직 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6: 아유, 완벽할 거예요, 지금.
2: 아, 굉장히 황홀하죠. 무늬가 되게 예쁘죠?
1: 네.
2: 그래서 아, 만족합니다.
1: 아, 만족하세요? 네.
0: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고가에 팔려나가는데요. 이 북미산 최고급 호두나무 테이블도 아직 완성 전이지만 800만 원에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군요.
2: 이 정도 테이블은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 보름이요?
2: 네.
0: 그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나무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2: 아, 이거는 소노클린이라는 나무예요. 절단을 하니까 꽃무늬 같은 나이테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네. 내진을 도포를 하고 꽃을 배열을 해서 예쁜 꽃 테이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0: 내지는 쉽게 말해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원목과 진짜 꽃을 더하면 예술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꽃을 어떻게 넣는 걸까요?
1: 네, 생화입니다. 어제
2: 생화.
1: 네, 어제 사가지고 온 건데 해바라기, 카라, 거베라, 장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얘를 말릴 거예요. 우리 스키제 거제.
2: 네.
1: 예, 그 가루에다가 네. 얘를 잘라서 바로 넣으면 네.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꽃 형태가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습만 딱 빠집니다.
0: 생화가 들어가다 보니 재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소파 테이블 한 1m 50 정도 만들었을 때 그것까지 100만 원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원가만.
3: 종류별로 보기 좋게 작성합니다.
1: 드라이 플라워 아까 말렸던 꽃이에요. 거의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는.
0: 꼬박 보름을 말리면 생화와 다름없이 건조됩니다. 모아놓으니 꽃밭이 부럽지 않는데요. 이제 꽃을 고를 차례. 한 송이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1: 그런 상황이 되었고 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무늬와 형태를 보고 이 꽃을 써야 되겠다. 이 꽃과 이 꽃을 조합을 해서 저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실패를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 한 3,0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2: 3,000번 정도 실패하신 거예요?
1: 실패.
0: 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행여 부서지지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부상한 디자인에 맞게 말린 꽃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기에 섬세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1: 허리야.
2: 아이고. 고대요.
0: 아무리 고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데요.
1: 도구에 네. 도움을 받아야겠네.
2: 도구에
1: 한 3개월 전에 높은 데 낙상을 했어요.
2: 아, 네.
1: 낙상해서 지금 등을 한 40cm 찢었죠. 찢고
2: 네.
1: 척추에 핀을 8개를 지금 박은 상태예요. 기적이래요. 근데 안 좋아도
2: 네.
1: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2: 네.
1: 또 피곤이 또 살아서요.
0: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제 주재료인 레진을 부을 차례. 물엿처럼 생긴 이것이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입니다. 에폭시 레진에 경화제를 넣으면 천천히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쓰이죠.
1: 24시간 후에 2차 레진 작업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20mm 정도, 2cm씩 한 번에 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즘은 여름철이고 위험합니다. 갈라지는, 발열이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4: 한 시간 넘었습니다, 선생님.
1: 아유, 2시 전에 가네.
4: 네. 고생하셨어요.
1: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 한 달이 걸려요?
1: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0: 다음 날 2차 레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구석구석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3차까지 심혈을 기울여 레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 꽃 레진 테이블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다 굳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단하게 굳은 레진 꽃 테이블. 마지막으로 흠집은 지우고 광택은 살려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힘 조절을 해가며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2: 반짝반짝하네요.
1: 깨끗해졌죠?
2: 네.
0: 작업자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꽃 레진 테이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0: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1: 이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샌디에고로 수출이 됐거든요.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2: 테이블 하나요?
1: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0: 그날 오후.
3: 아, 너무 덥다.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먹고 합시다. 네,
0: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4: 달다.
5: 아, 시원합니다.
6: 일을 들여서 마시는 거예요. 제일 진짜 많이 몸 힘들면 이것도 맛도 보세요.
4: 바깥에 빼서.
1: 제가 한 30년 정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갔다가 원목을 이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 한국에 가서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0: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원목과 레진 가구. 그 특별함에 빠져 남은 인생에 가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1: 그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나무에 미쳐서 파고 다듬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겠어요. 계속 실패만 했죠. 돈도 정말 십몇억을 날렸어요. 집도 팔아서 나무 샀고요. 어떤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0: 그 열정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1: 바다 테이블인데 굉장히 특이한 협곡을 만들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냥 깨끗한 바다 말고 기안 개석들이 막 즐비해 있는 바다 있잖아요.
2: 네.
1: 2m 10에 8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6인용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0: 식탁 가격이 1800만 원? 보통 식탁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아, 바다 배경색을 표현할 때 제가 쓰는 컬러들이에요. 한 20가지를 사용합니다.
0: 레진을 이용해 식탁 위에 진짜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인데요.
1: 청아하고 맑은 바다.
0: 투명한 꽃 레진 테이블과 달리 레진에 색을 입혀 만드는 바다 식탁. 화장이 늘어나니 할 일도 늘었습니다. 조색에 특히 신경 쓰는데요.
1: 깊은 바다.
7: 깊은 바다. 아, 또 좀 더 어두운 색을 섞으신 거예요?
0: 어두운 색 몇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바다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했기에 모든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 제자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8: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2: 네.
8: 배워도 신기합니다.
2: 아, 볼 때마다 신기하세요?
8: 네. 작품마다 색깔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바다는 이제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0: 한 시간이 지나자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바다를 휘젓는 작업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2: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1: 모든 건 손맛이죠. 흘러가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0: 실패를 반복한 끝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1: 물결을 맞추자. 양쪽을 한 명씩. 이쪽으로.
0: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제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1: 계속. 하나, 둘.
0: 이렇게 보니 진짜 흘러가는 바다네요. 이어서 등장한 드라이기. 레진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자 금세 파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1: 바닷가 가면 바람도 막 불고 그러잖아요.
2: 네.
1: 그 바람이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색깔 컬러의 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0: 작품을 태우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1: 기포 좀 제거해 주려고요.
0: 토치가 지나가자 옥에 튀었던 기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며

0: 식탁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직 작업이 남았습니다.
1: 바다와 육지야 경계인 모래사장.
0: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 손기술과 정성, 그리고 장인 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하얀 파도.
0: 열풍기 바람에 생긴 파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이 지형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고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0: 작업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바다 레진 식탁. 비싼 몸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예. 네.
4: 여기 잘 돼갑니까?
5: 예, 네, 한번 보시죠. 네.
6: 이게 우리 거라고요.
7: 저 여기에 뭐 이제 더 추가할 거는 없고?
2: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다 끝난 거고요. 이 레진이 위에까지 부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4: 개인적으로는 살짝 큰 파도가 좋았는데.
6: 아니야, 난 큰 파도는.
4: 당신이 이제 큰 파도를 안 좋아하니까.
6: 너무 멋있어갖고 여기 와서 반해갖고요.
3: 네. 네,
6: 이제 하고 싶어서.
7: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0: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특별한 가구들. 오래도록 사람들의 곁에 남길 바랄 뿐입니다.
2: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합정역에서 내리신 다음에요, 지하철.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요. 한강 쪽으로 딱 30초만 걸어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서 연면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호머 헐버트 박사라는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대학 교수, 그다음에 대학 설립자 집안이고 대한제국 조선이란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와요. 당시에 고종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 나라 국립학교죠. 육영학원이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뭘 느끼셨냐면, 한글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다. 그거를 호머 헐버트 박사가 딱 아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어딨냐, 세상에. 이런 좋은 문자를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무시하냐. 왜 굳이

0: 한자를 쓰냐? 한국어야말로 연설을 할때 가장 적합화된 언어다. 라고.
1: 에?
0: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영어는요, 모든 문장의 핵심 주어 동사가 앞에 있어요. I went. 끝이에요. 나머진 다 따라오는 부속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어미 끝에 와요. 나는 출마합니다! 내일 언제 어디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 영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나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목적으로 출마합니다가 맨 뒤에 오잖아요. 동사가요. 이거야말로 진짜 임팩트 있는 언어다. 자기가 스스로 우리말을 공부를 합니다. 내가 영어로 수업을 하지만 한국말을 배워야지 더 지식을 전달 잘할 수가 있다.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 지리서를 내가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민필지, 사민필지. 여기에 있는 한글들 있죠? 다 호머 헐버트 박사께서 쓰신 것들이에요. 다 이게 한글을요. 자, 이 사민필지가 뭐냐면 사, 선비사자, 민, 백성, 필, 반드시 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반이고 평민이고 모두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사민필지고 이게 지리서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도도 있죠, 이렇게요. 미국 지도. 이게 미국이란 나라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거기는 수출 규모가 얼마고 수입 규모가 얼마다라는 걸 자세하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해요. 호머 헐버트 박사가 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3인필지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뭔가 하나가 지금 우리의 한글과는 좀 달라요. 뭐 느끼시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마침표와 쉼표가 없습니다. 영어엔 있잖아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진짜로 그 예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가 그 예, 비슷한 예를 여러 개 드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 좋은 언어가 그 빛을 못 발한다 해서 여러분들 한글 학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주시경 선생님이죠. 주시경 선생님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을 딱 보니까 언어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님께서 주시경 선생 등등등 다 여러 명과 공동 작업으로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한글이라는 이런 언어의 문자에 띄어쓰기와 마침표와 쉼표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체가 뭐냐면 독립신문이에요. 그리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내려왔거든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야, 그 아라리오가 아니라 아라리오야. 뭔 소리야, 야, 야, 아라리오야. 아라리오야. 됐고, 이리 와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선지의 악보화를 시키신 분도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호머 헐버트 박사의 업적이 또 뭐가 있냐면 1895년 국모가 경복궁 한가운데서 일본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국모 시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성왕후. 고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경복궁 한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모 헐버트 박사예요. 들어오는 모든 수라상 제가 다 맛보겠다고 독이 들었는지. 그리고 밤에 제가 불침범 서드리겠다 해요.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맙고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호머 헐버트 박사에게 어떤 임무를 주냐?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거 부당하니까 백악관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좀 호소를 해달라라고 친서를 줘서 보냅니다. 안 만나줘요. 친서를 들고 온 호머 헐버트를 왜? 바로 고해 7월 달에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어요. 호머 헐버트 박사를 만나면 더욱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좌절했겠죠. 실제로 호머 헐버트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조국 미국이 대한제국을 배신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호머 헐버트는 있어서는 안 될 요주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반강제로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내가 마음 고생이 심하셨대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조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한제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광복이 돼요. 광복이 된 다음에 광복된 조국, 내 제2의 고향, 내가 한번 이 독립이 된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가지고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여독이 힘들다 보니까 도착하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내 청춘을 다 바쳤던 이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유언대로 지금 양화진에 영면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라고 묘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요.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 언론인입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1904년에 러일 전쟁 취재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던 영국 언론 기자였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제국을 거의 정복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진짜 조선인이라는 이름 때 그 이유 하나로 두들겨 맞고도 아무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내 양심이 이걸 볼 수가 없다. 가만히 조선인을 돕자. 당신은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본의 동맹인 영국 신문사 기자로 들어왔어요. 본국에서 명령 들어옵니다.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근데 양심이 그럴 수가 없어. 막 써요. 덕수궁, 당신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이 불지른 것 같다. 기사를 그냥 써버려요. 쫙. 난리가 나요. 야, 일본 비판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했지. 막 써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안 쓸게요. I'm sorry. 하실게요? 하실 거예요? 아니요. 바로 사표 내버려요. 사표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아예 그냥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신문사를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요. 자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총무로 양기탁 선생님들 조선인 집필진을 또 기용을 해요. 일본 비판의 기사. 쫙! 일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동맹국인 영국 국민이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일본은. 어떡하지? 할 수가 영국 국민이니까. 특히 여러분 그 국채 보상 운동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시작된.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니스트 베델 사장님이 사장으로 계셨던 대한매일신보에서 매일 보도를 합니다. 지금 얼마가 모였고 어느 지역에서 모였고 어디에 가시면 여러분들 금반지를 낼 수가 있고 등등등을 매일 보도하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주신 분이 또 베델 사장님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부글 끓었겠지요. 여기 또 결정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호머 헐버트 박사와 함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쓰입니다. 이거를 다나카라고 하는 당시 일본 대신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140조각을 내고 가져가 버려요. 아무리 봐도 아니 문화재를 140

0: 10조각이나 내가지고 허락도 없이 갖고 가? 토머 헐버트 박사와 어니스트 베드 사장이 손을 잡아요. 대서특필을 막 해요. 일본 언론에도 기고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문화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영국 언론은 막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예요.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정말 귀중한 문화재를 140조각을 내가지고 이거를 무단 방출했다. 두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용산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일본이 영국에 얘기해요. 어떻게 좀 하라고, 너희 국민 그 영국인 배들. 상해에 있던 영국 검사 판사가 출장 판사 재판을 와요. 그래서 배들 불러요. 너 한국인 선동한 죄. 1차 재판, 2차 재판을 거치면서 야,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뭐냐? 상해에 있는 영국 감옥이 있었어요. 여기에 3주 동안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어니스트 베델 사장을 상해로 배 타고 보내요. 3주 있다가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가 어니스트 베델 사장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재판 과정과 배 타고 상해 갔다가 또 구금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돌아가십니다. 같이 대한매일신보를 이끌었던 양기탁 선생님 손을 잡고 마지막 했던 유언이 그거였어요. 양기탁 선생님은 펑펑펑 우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난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 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요, 또 유명해진 게 뭐냐면 장지연 선생님, 신라 방송대곡. 해봤자 아무 언론사에서 실어준 데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매일신보에는 실었어요, 이걸요. 배대 선생님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비문을 장지연 선생님이 쓰세요. 뒷면에. 앞에 보면요. 한자로 써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사장 대영국인 어니스트 배델이라고 지금도 써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요. 장지연 선생님이 쓰신 비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도려내졌어 이게요. 왜? 일본이 가만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깨버려. 와장창.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해서 원래 써있던 장전 선생님의 그런 그 비문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옆에 조그만 비문이 다시 있어요. 호머 헐버트 박사님도 그렇고 어니스트 베델 선생님도 그렇고 동료가 왜 네 고생을 하냐? 넌 영국인 아니냐? 했더니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약자를 돕는 거가 진짜로 우리 언론인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 와서 목숨 걸고 남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한 100년 동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노역에서 영면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수많은 벽 안에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단지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저도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꼭 합정역에 내리셔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홍대 입구역이잖아요. 놀러 가시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30초만 걸으시면 돼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국화꽃 몇 개 들고 가셔가지고 묵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것.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0: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한마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내 인생을 이끄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얄밉게도 톨스토이 작가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1: 뺏어가셨네요.
0: 이게 늦게 태어난 자의 피해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톨스토이가 후기에는 러시아의 그 민화, 그러니까 민담 쪽으로 가요. 더 소박해지고,
1: 네.
0: 더 낮아진 자세, 더 그리고 쉬운, 막 되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톨스토이 타이틀 안 붙이면요. 그러니까 저자의 톨스토이 표기를 안 하면 민담 같아요. 그냥 러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구수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가난한 구두장이 이야기예요. 구두장이 시몬이 외투 살 돈이 없어 수금하러 갔는데 허탕치고 와요.
1: 네.
0: 자, 날은 추워요. 외투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을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교회 앞을 지나는데 한 청년이 벌거벗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1: 네.
0: 얼어 죽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신의 뜻이라고 했어. 도와줍니다. 낡은 외투 하나밖에 없어요. 외투 하나 갖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1: 네.
0: 그 외투를 이 청년한테 덮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

0: 식구를 데리고 오냔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화가 나는데 그때 시몬이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이 없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내려놓고 아 마지막 남은 빵을 줘요. 이때 이 청년이 한번 웃습니다. 한번 웃어요. 이 청년은 사실은 날개 잃은 천사예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갖고 너 그 신의 뜻을 세 가지를 알아와라 라고 지상에 날개를 잃고 떨어진 천사인 거예요. 자, 구두장이 시몬이 이 청년을 데리고 왔으니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만들어요. 한 부자가 와서 가장 값비싼 가죽을 주면서 말해요. 1년 내내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청년, 날개 잃은 천사만 알아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신길 그 신발을 만들기 시작해요. 시몬이라는 구두장이 깜짝 놀라거든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는데 좀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 구두를 맡긴 부자가 사망했으니 죽은 자에게 신길 신발로 바꿔달라. 이렇게 옵니다. 이때 두 번째 미소를 지어요. 왜? 인간의 삶이란 덧없구나. 인간의 삶이란 덧없고 유한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두 명의 쌍둥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찾아와요. 네. 이 아이들 신발을 지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이 날개 잃은 천사가 날개를 잃게끔 만들었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두 갓난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던 거죠, 이 천사가. 결국 엄마는 죽었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잘 키워주고 있더래요. 아, 인간의 공동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인간은 제법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고 있구나. 이때 새로운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배 여기서 막 빛 쫙 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어서 승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덧없고 인간의 인생은 덧이 없고 덧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잘 살아간다.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은 신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되게 덜 교과서적이에요. 이런 주제만 들으면 뭐지? 나를 지금 전도하려는 셈인가? 나를 지금 부흥회로 이끌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왜? 민담 같아서.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 모든 시몬이든 이 날개 잃은 천사든 세번의 미소든 깨달음이든 다 까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남는 건 딱 그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짧은 단편은 정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어떤 사랑, 나는 어떤 무엇. 이런 명사를 한번 찾아보는, 가치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내가 그때 미슐랭을 못 가서 나는 너무 후회돼. 이런 걸로 후회할 것 같진 않거든요. 나는 근데 의미를 못 찾았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그거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라면 후회가 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첫 번째는 또 수용소예요. 수용소 얘기인데. 네. 아, 나 진짜 수용소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강렬한 게 좀 많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건 2차 세계대전 수용소예요. 네.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가 여성, 어린아이들, 뭐 남성 뭐 이런 다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근데 끌려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요. 거기서 부모님, 형제, 아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이제 수용소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지내죠.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거든요. 정신분석학 의사,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정신분석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항상 상담을 해주고 그 정신에 이제 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소에 본인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가장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양태와 또 의외로

공통된 양태를 보입니다. 똑같이 절망하다가, 똑같이 분노하다가, 똑같이 포기하다가 이런 수순을 겪는 거를 봐요.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는데 여기서 건진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와서 그거를 밑바탕 삼아서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어떤 정신치료하는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 몰리고 몰려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독일어로 나왔어요. 독일어가 제목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하라. 한 심리학자의 수용소 체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독일어판이 이제 영문판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영문판 제목을 작가가 제일 좋아한대요. 영문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미닝, 의미를 찾는,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의미예요,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어떤 걸 붙잡는 사람이 살아남는가, 그거를 대답을,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의 의지다. 이게 뭐를 빗댄 거냐면요, 니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한 사람이 산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지금도 읽어볼만 하다는 게 아우슈비츠를 잊지 마, 역사적 실패를 잊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왜 살지? 나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 작가는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내가 살 힘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숱하게 나와요. 숱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메시지는 삶의 의미가 인간을 살아가게 한다. 그 의미를 찾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그 의미 중에 강력한 하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용소에서 이렇게 봤대요. 더 이상 난 살 의미가 없어, 살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와서 그 병사들이 와서 때리든 발로 차든 뭐 고문을 하든 그래도 가만히 모든 의지를 잃고 누워만 있더래요.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죽었답니다. 근데 아, 저 사람 얼굴에 너무 병색이 완연한데 눈이 살아있어.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라.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실제로 수용소에서 자기의 살 이유의 첫 번째는 아내였대요. 아내였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만약 살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 내 아내를 만나서 꼭 이 얘기를 해줘. 나는 당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였어. 라는 걸 꼭 해줘.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신발에 물집 생기고 막 발에 물집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막 앙상해지고 막 이러는데도 한삽 풀 때마다 아내한테 계속 말을 걸었대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이미 그때는 아내가 죽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여보, 당신 사랑해. 나 이거 하고 당신을 만나려고 난 버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거긴 모든 남성 수용자들이 다 자기 아내, 애인, 자식, 가족, 사랑한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올 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거든요. 네. 근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0: 그렇고 보면 그게 없으면 하루의 끝맺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구나. 의미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톨스토이가 던졌고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한 대답으로서 저는 힘들 때이 책을 읽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소개할 이한 말씀만 하소서는 정말 정말 괴로운 힘든 일을 닥친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박완서 작가님은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실린 거예요. 자, 박원 선생님이 아드님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과 졸업하고 인턴인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88년도
1: 네.
0: 서울올림픽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그 시점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네, 그 자식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참혹한 슬픔인 거예요.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듣고 싶지도 않은. 본인은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엄마가 잘못될까봐 이제 큰 따님이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밥이 안 넘어가. 먹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 그래서 밥을 못 드셔요. 토해, 밥을. 그 다음에 베란다만 내려다 봐요. 뛰어내릴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신자셨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저주를 해요. 하느님 같은 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내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라. 한 말씀만 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거든요. 이 구절 중에 제가 이거를 막 붙잡고 한번 통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들이 보통 아기를 개월수로 따지거든요. 우리 아기 9개월 됐어요.
1: 맞아요.
0: 우리 아기 30개월 됐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 박원순 선생님한테 아들은 25년 5개월밖에 안된 아기인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 잘못도 아닌데 죽은 거죠. 그러면은 이뻥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동굴을 찾아가세요. 상처 입은 짐승이 곡기를 끊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으로 가세요. 거기가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던 곳이에요. 수녀원 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위로받고 원망하고 울고 기도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차츰 회복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박완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고통을 가진 사람한테도 아마 적용이 될세 가지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이거를 안 쓰셨으면 이분은 회복이 더디되거나 회복이 잘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글쓰기. 사실 박완서 선생님한테 글쓰기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본인이 아마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등단작,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가 될수 있었던 등단작이 남옥이라는 작품이거든요.
1: 네.
0: 남옥은

0: 전쟁 문학이에요. 전후에 미군 PX 부대에서 일하던 여자 주인공이 오키도라고 하는 남자 화가를 만나서 뭔가 전쟁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남옥이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어간다면 나는 고목이잖아. 근데 나는 자세히 보니까 죽은 듯 보이지만 살 희망이 있어. 나는 아예 죽은 고목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어서 잎을 떨구고 죽은 것처럼 기다리는 남옥일 뿐이야. 나는 겨울나무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고목이 아니라 남옥으로 규정을 하는 소설을 쓰면서 살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분도 전쟁에서 오빠를 잃고 이제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안 썼으면 살아도 내가 마음은 죽어간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글쓰기.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싫었다고 하셔요. 사람,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 위로해. 제일 싫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따님이 계속 먹을 걸 차려줘요. 먹으라, 드시라.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이런 옆에 있는 명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류를 하면서 살림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밥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밥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밥이 어떤 의미인지?
1: 탁자 위에 놓인 백자필통이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분도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0: 네. 여기서의 밥은 정말 그 쌀밥이 아니라 더큰 의미의 밥 같아요. 밥이 되어라. 누구한테? 이게 사람한테. 사람아, 너 밥이 되어라. 남한테 가서 채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분 주변에서 이분에게 계속 밥이 되어줬던 인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정말 헛헛할 때는 뜨끈한 국물이나 갓한 정성스러운 밥이 정말 물리적으로 배가 찼는데 마음이 좀 차기도 하거든요. 그 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밥이 사람을 살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세요. 회복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0: 본인이 이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맨 처음에 저주를 했거든요.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한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난 얼른 죽어서 아들 따라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됐다. 참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 국한되지 말고,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말고, 동양 것도 한번 어떤 지혜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가져온 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작품입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이렇게 묘한 작품이에요. 서양 소설가가 쓴
2: 그러네요.
0: 동양의 부처님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타르타는 부처의 이야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주력은, 주된 주무기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0: 사는가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시타르타는 데미안의 부처님 버전이에요. 데미안 읽고 시타르타 읽어보면 뭔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배경은 다르거든요. 데미안은 서양, 시타르타는 동양. 근데 왠지 데미안에게서 시타르타 보이고 시타르타한테 데미안이 보여요. 이게 연달아 나오거든요. 본인이 전쟁 때문에 쓴두 작품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엄청난 혼란과 회의감에 빠져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근대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야. 이성의 눈으로 할수 있는 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나머지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이 진두지휘하는 근대의 배를 런칭을 했어요. 진보, 이성, 합리성, 이세 가지를 믿고 떠나온 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직격타가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네. 이성으로도, 합리로도, 진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만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근대 그 모든 지식인들이 다 당황한 거야. 오,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이성을 중시하기로 했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데미안 쓸때 헤르만 헤세가 그일 때문에 되게 괴로웠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한게 데미안하고 시타르타. 그래서 완전히 쌍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타르타는 상위계층 바라문의 아들이에요. 귀족이라는 거죠. 바라문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했대요.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사랑이었고 사랑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대. 아주 잘 자란 아들인 거예요. 귀족 집에 잘 자란 도련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타르타를 사랑했어. 그런데 시타르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 즐겁지 않았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배워야지. 나 자신을 공부해야지. 시타르타라는 책을 배우고자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아버지 저 떠날게요. 아버지가 잡아. 지식을 알려줄게. 더 있으려? 아니야, 나 괜찮아요. 난 떠납니다. 자, 첫 번째. 사문의 집단에 들어가요. 돌을 찾고 돌을 닦는 사람들,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문에 들어가요. 이걸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요. 사문에서, 이제 나는 배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기생을 만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요. 이게 쾌락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쾌락을 배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의 자식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배웁니다. 돈을 배워요. 돈을 버는 방법. 그다음에 돈을 썼더니 너무너무 좋네? 돈을 썼더니 막 침대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사람도 깔끔해지고, 돈이라는 건참 좋은 거구나. 돈과 욕망을 배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도저도 다 아니네? 근데 우연히 어떤 강에 가게 돼요. 뱃사공을 만나요. 뱃사공이 자기가 찾던 현자였던 거예요. 현자가 얘기해요.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강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현자랑 같이 계속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뱃사공 해주면서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 득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타르타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저는 여기 이 말이 정말 이거는 부처의 설법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거, 저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 이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댓글들 같은 데 보면은 막 조롱하고, 막 그런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뭐 전문가 납수였네, 막 이러고, 막 이런 댓글 너무너무 많잖아요. 좋은 마음으로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시타르타가 학교 갔다가 학교도 박차고 나오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이제 극복하고, 돈의 유혹도 극복하고, 다 관문을 넘어서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자식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 사귀던 기생이 시타르타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는 순간 알아요. 아, 내 아들이다. 근데 시타르타가 모든 건다 극복했어요.

0: 놔버리고 해탈하고 다 무념무상이 되고 극복을 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관문이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을 막 끌어안으려고 내 품으로 이제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줘요. 아버지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데 이 아들은 거의 뭐 중2병원의 사춘기 같아요. 막 아버지 싫어 막 넌 아버지도 아니야 막 욕하고 막 도망다녀요. 시타르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못 끊어서. 못 끊어서. 그래서 아 부처님도 자식을 이기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춘기 어머니들이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자식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는 부처님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한테서 모든 뭔가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와, 뭐 몇 개의 책을 같이 읽은 거야 지금?
1: 거의
0: 뭐 서른 건 가까이 돼요.
1: 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영상만으로도 지금 서른 권을 그냥 한 큐에 농축 액기스로 드시는 효과인데 맞아요.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책장 서재에 한번 놓고 싶다. 장바구니에 담아보고 싶다.
1: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프랑켄슈타인.
0: 것 같아요.
1: 내용도 그랬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게 그날 집에 가서도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서 우선 프랑켄슈타인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사실은 뭐 올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책들이 막 이렇게 섞이고 또 그런 책 단순히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뭐 영화로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화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와 같은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취업을 해야 할 나이니까 취업 준비도 그렇고 뭐 이제 경쟁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의 여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 사이에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게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혼자 핸드폰 하거나 유튜브거나로서는 별로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여러 번의 수업, 여러 권의 책들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커지고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꼭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좋은 거는 이유가 있는 법일 경우가 많은데 그거 사실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 체력. 예를 들어 운동할 때도 뭐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네. 뭐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면 좀 달릴 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입문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모든 작품을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본 적 없고 돈키호테도 저도 요약본을 봤지 이렇게 두꺼운 거를 와. 1500년대 이런 걸 썼다고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나는 어딘가를 뿌옇던 렌즈를 조금 맑게 닦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 그거 읽어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고 그리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30%의 법칙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어요. 초반 30%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30%만 넘기면 가속도가 붙어서 끝까지 정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0% 버티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대부분 다 한 권의 장편이에요. 네. 장편 섭렵할 수 있다.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입시도 끝났고 사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면접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읽고 나니까 채워진 느낌?
1: 네.
0: 채워진 이 감각은 남는 것 같아요. 10번의 수업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0: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은

0: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또 코멘트 너무너무 정말로 꼭 자막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주지 않고 왔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사전 그거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1: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대장정의 끝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0: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입니다. 지난 15년간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만 18세부터 92세까지 50개국 1,500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나왔는데요. 드디어 EBS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내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칭찬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은 언제 들어도 정말 듣기 좋은 말이죠. 비판이나 거절은 누구에게나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칭찬이야. 뭐 듣기 좋은 말인데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칭찬의 긍정적인 역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칭찬을 하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막상 칭찬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해요. 우리는 왜 칭찬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칭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월하고 가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열등하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의 자존감에 위협이 되겠죠? 가까운 사람끼리 꼭 말로 해야 하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칭찬해주면 버릇 나빠져. 오만해져서 나를 무시할 거야. 느슨해질 거야. 바짝 쬐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칭찬에 인색해지겠죠. 저 칭찬은 진심이 아니라 가식적인 말이야.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띄워주는 뭐 아부 같은 거겠지. 칭찬을 받아들이면 거만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숨어 있다면 칭찬하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불편해지고 또 계속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욱 어색해지겠죠. 칭찬은 상대에게 전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말입니다.

칭찬은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고요. 내적 동기부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칭찬은 관계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색한 사이에서는 딱딱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칭찬을 잘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억지스럽게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질투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럴 수 있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돌봐주시고, 어떤 생각들이 마음의 올가미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칭찬을 하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나를 비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감정이 상하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죠. 진정성 있는 칭찬은 약이고, 가식적이고 억지스러운 칭찬은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은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칭찬을 해줘요. 잘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칭찬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칭찬의 예를 들면 이래요. 방대한 내용인데 요점을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콕 찍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민 씨는 매번 가르쳐줘도 모르던데, 아유, 민정 씨가 훨씬 낫다. 이런 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열 관계, 상하 관계를 만드는 칭찬은 오히려 자존감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비교 당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조장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너무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잉 칭찬은 독입니다. 가령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신입사원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어우, 부장님, 스티브 잡스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결단력, 혁신의 대명사. 아우, 김 부장님, 대단합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하면 어떨까요? 나 기분 완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완전 오바하는데, 마음에도 없이 아부하는구나. 이런 과한 칭찬은 독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해준 뒤에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줬어요. 방대한 내용인데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전에 보고서를 많이 써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칭찬 테크닉. 상황에 맞게 칭찬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때와 장소,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자기 오늘 립스틱 색깔 너무 매혹적인데 이렇게 말한다면 이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자 상사인데 여성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수 있죠.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상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칭찬을 칭찬답게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받는 방법도 배우면 좋겠죠? 첫 번째, 칭찬은 기쁘게 받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칭찬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을 때 기쁘게 칭찬을 받는 게 힘듭니다. 혹시 칭찬을 받을 때 마치 폐를 끼치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진 않나요? 또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아우 별말씀을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습관처럼 반복하지는 않나요? 진심으로 선물을 준 사람은 상대방이 기쁘게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님이 저녁을 샀어요. 최 대리는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지연 씨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죠. 그러면 부장님은 어떤 사람에게 돈 잘 썼다, 뿌듯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마 최대리겠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진 마음 없이, 갚아줘야 한다는 부담 없이 일단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두 번째, 칭찬을 받을 때 어색하거나 말문이 막힐까봐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좀 어색하다면 그 대신 대화를 이어가는 주제로 칭찬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한눈에 잘 들어오게 요약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생각이 잘 정리되는 편인데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앱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 없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칭찬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직장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였더라? 하고 탁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조직에 칭찬을 더하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또 나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탄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자존감도 함께 탄탄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칭찬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고 어색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나서서 칭찬이라는 선물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또 칭찬을 받았을 때 어색하게 회피하기보다 감사하게 받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칭찬은 관계를 이어주고 지켜주는 관계의 접착제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옛날에는 강연을 하면 이렇게 뭐야 어제 했는데 오늘 딱 들었더니 다시 리셋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벌써 막 속상했었어요 많이. 내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느낌. 근데 최근에는 계속 강연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까먹었어. 지우개. 우리가 이제 힘든 테마에 이게 무상이라는 건 사실 왜냐하면 무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면 영원하지 않다를 언제 느끼냐면 사람이 죽을 때 느낀다고. 꽃이 질 때 느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느낀다고. 무상은 죽음과도 사실 관련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실 센 거죠. 좀 적게 보면 젊은 시절이 죽어버린 거고 없어진 거고 다시 안 온다라는 이 느낌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무상에서 제일 센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느낌이에요. 사실 이 감수성이. 그래서 시타르타 아시죠? 시타르타 부처라도 불리고 고타마 시타르타 30대 20대 시타르타와 죽기 직전의 시타르타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게 더 셀 것 같아? 죽기 직전에. 아 이거는 장난 아니죠?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열반경이야. 열반은 살아있었을 때,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스크리트어가. 니르라는 말이 니힐리즘 이런 말 있잖아요. 어근이 똑같아. 꺼진다. 그리고 니르바나라고 그랬을 때 바나라는 게 불꽃 같은 거야. 불꽃. 잘못된 생각이지. 그 불꽃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열반에 대한 경전. 불교는 시타르타가 했었던 얘기들은 다 경전이라고 놓는 거야. 경전은.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인사동에 가면은 그 카페 있지.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라는 게 여시아문이야.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다 경전이에요. 화엄경도 그리 시작해.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너무 많아 사실은. 뒷사람들이 막 붙여가지고 잠 한 잠도 안 자고 한 300년 살아야 경전이 다 만들어졌을 거야. 그런데도 어쨌든 그 열반경이라는 건 중요한 경전인데 그때 얘기했던 게 무상에 무상을 보라고. 시타르타가 어떻게 됐냐면 알죠? 재밌다. 시타르타가 오늘 마을에 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아요. 왜냐면 노쇠한 거 알잖아. 다 알아요. 짐승들도 알잖아. 자기가 언제 죽는 거. 대충.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사람

물이 다르니까 그 뭐야 물 안에 미네랄 성분이 달라. 먹으면 설사가 나. 설사 나오면 답 없다. 그냥 죽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속상하지? 진짜 배고프실 것 같아서 음식을 줬는데 그거가 그런가?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빨리 떠나. 느낌이 또 있으신 거야. 곧 간다. 설사가 아니라 거기서 죽기까지 해봐. 그럼 어떻게 소문이 나 있어요? 마을에서 암살했다. 뭐 온갖 난리가 나지. 가다가 설사 계속 나고 못 견디셔가지고 열반경에는 그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자기 삶의 마지막 자기의 무상을 보는 거지. 응? 그래서 그걸 바닥에 이제 옷을 세 겹, 네 겹을 깔아요. 너무 힘드니까 설사하면은 살이 다 내리잖아. 얘를 깔아서 앉아 있다가 거기서 뭐 많은 경전이 있어요. 열반과 관련돼서. 우리 저기 저 이렇게 그 시타르타 상 중에서 갈비뼈 마른 거 맞죠? 그게 사실 그거 묘사한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야, 이렇게. 어? 나 영원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훅 간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무상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처상들 중에서 인도 부처상에는 그게 있어. 동아시아는 이상해. 보릿고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처상이 다 살이 쪄 있어. 퉁퉁해. 근데 그건 사실은 본론에 맞는 건 아니야. 뭐야, 불교를 배우면 보릿고개를 이길 수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 근데 안 돼요. 인도는 그렇진 않아. 이해되죠? 무상한 거니까. 그게 예뻐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그거 하진 않는 거죠. 그럴 때 가르침이 무상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이 열반과 관련된 경전들이 꽤 많아요. 열반경도 있고, 거기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경전을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와. 무상에 대해서 정각이라는 표현을 써, 정각. 발을 정자? 이거 한번 써볼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발을 정자잖아. 이게요. 근데 이게 한자들은 재밌어요. 하나. 끝을 찍거든. 그친다. 하나에 멈춘다. 통일할 때 쓴다고. 정이라는 거.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정각하라고 그랬다고. 정각은요, 이렇게 보는 거야. 각자가 자각이다, 깨달음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각이라는 건 자각이기도 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서 산스크리트어 보면 나와. 타타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한자로 따지면 여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을 여자와 열매실자. 실답다라고 옛날 스님들은 얘기해서 실제로 보는 거야. 헛개비를 보는 게 아니라 길을 걷어가다가 밤길을 가다 보면 바람 막 불잖아요. 뭐 이렇게 귀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딱 가봐요. 거기 허수아비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사람이 죽는 거를 보는 거예요. 엄마는 왜 죽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죽는 거야, 그냥.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잔인한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고통 얘기했을 때부터 그 조짐은 있는 거야. 웬만하면 달래줘야 되는데 사람은 고통스럽다 이러니까 초기 경전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겨자씨 얘기.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았어. 인도는 동아시아는 옛날에는 가부장제가 너무 셌어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여자가 괜찮은 건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으면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막 일도 안 하는 거죠. 가부장제의 특징은 여자가 일을 해요. 밭일도 다 하고 애 얻고 일해야 되는 거야. 가사노동도 하죠. 애 돌봐야죠. 옛날에 화장실이 어딨어. 아침마다 다 똥쳐야 됐다고요, 그거. 똥안 치면 어떻게 돼요? 병들잖아. 안학내의 일이 그거야. 어제 아침에 이 가족이 놓던 모든 똥들을 모아가지고 멀리 가서 버리는 일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게 힘들지, 많이. 근데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편한 거야.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인도는,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올라가지. 신분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만인데,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건 진짜 힘든 거야. 한의학 경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실현당한 사람들은 약이 안 통한다. 고위 간직이었다가 벼슬이 떨어지는 사람은 약이 안 통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고통스럽죠? 그 시타르타한테 찾아간다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다고. 그래서 시타르타가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가서 그 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와라. 돌아다녀 보니 어때? 다 죽잖아. 시타르타한테 갈 필요 뭐 있어요? 다 죽는데.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질은 성숙했을 때 받아들여져요, 많이. 타타타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야. 고개 돌리지 말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다. 고개 돌리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다라 그랬어요. 뭐, 이해되시죠? 네. 고개 돌리지 말고 본다. 부모님 만나봤어요? 부모님 만나봤냐고. 뭐, 만나죠, 어떤 때. 어떤 때 명절 때 만나잖아. 부모님 얼굴을 딱 보면 작년과 다르다, 한달 전과 다르다라는 거 보일 때 있죠. 영원하지 않다야.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상은요, 어제 같지 않은 거야. 일주일 같지 않은 거야. 그거 보죠. 보는데 제대로 안 봐요. 고개 돌려서 본다고. 살짝 봐. 그리고 정신 승리할 수 있죠. 뭐라고. 사람 다 늙는 거니까. 제대로 봤어요? 어머니 얼굴에서 무상을 제대로 본 날, 그 집에서 떠나기 힘들어요. 무상에 대해서 시타르타가, 에? 바로 봐야 된다라는 정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고개 돌리지 마라. 사람 죽는 거다 알죠? 알죠? 개 죽는 거 알죠? 개 죽어가는 거 봤냐고요, 제대로. 물고기가 난도질 당해서 죽어가는 걸 진짜 제대로 본적 있냐고요? 누군가 죽는 걸 제대로 본적 있냐고요? 스님들이 수행할 때 뭐를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참선할 때 백골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아시아에는. 백골관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 죽어서 썩어가는 과정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네? 구독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파리들이 알을 낳거든. 썩어간다고, 막 냄새가 난다고. 시신 썩는 냄새 맡아봤어요? 고개를 안 돌리고 봤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거야. 죽어가는 거 봤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하루 정도는 경직돼 계셔. 이틀 정도 되면요, 릴렉스가 돼버려. 근육이 풀리고, 온 구멍이 열려요.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똥구멍까지 다 열리고, 액체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닦아주고 옷을 입는 걸 염한다 그러는 거야. 그거 보셨냐고. 장례 지도사 간다니까? 보셨냐고. 아버지가 죽는 거, 할아버지가 죽는 걸본 적이 있냐고. 무상을 바라본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 무상을 보면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 어미가. 우리 아비가 영원하지 않구나. 벚꽃을 봐도 똑같은 거야. 곧 짓는 게 보여. 곧질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올해 본 벚꽃은 우리 김선호 시인에서 얘기했잖아. 작년에 핀 벚꽃이 아니고 내년에 필 벚꽃이 아니고 오늘 핀 벚꽃이야. 지금 못 보면 못 봐. 내년에도 보겠지? 답 없어요. 뭐 하러 가서 봐. 내년에 보면 되지. 무상을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강렬한 거예요, 사실. 무상을 보면 그 옆에 있어야 돼. 오늘 고양이가 죽어. 예? 오늘 개가 죽어요. 그게 보여. 죽어가는 게 보여. 그개 곁을 어떻게 떠날 거야? 어떻게 떠날 거야? 꽃이 져요, 오늘. 오늘 지나면 꽃이 완전히 없을 거야, 벚꽃이. 그걸 어떻게 지나가? 무상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봐. 기억나시죠? 어제. 기억나시죠? 덧없음 보는 거 아니죠? 허무함 보는 거 아니죠? 소중한 걸 보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걸 보는 거야. 우리 어미가 죽어갈 때 나중에 뭐다 없어져. 굉장히 풍성한 존재인 거야. 어미랑 산책을 한번더할수 있는 거야. 무상을 받냐고요. 시타르타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거죠. 불교는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비가 일어나야 되고 사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어미를 죽을 거. 사람은 다 죽는데 내가 가서 뭐 해? 내 오빠가 가면 되고, 에? 내 여동생이 가면 되고, 그 옆에 있으면 돼. 나는 바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상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있어야 된다. 무상을 보게 되면요, 어미의 얼굴을 보고 나면, 아비의 얼굴을 보고 나면, 아니면 병원에 누워 있는 친지의 얼굴, 내 동생, 언니, 오빠의 얼굴을 보면, 그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을 거야. 이거 다시 안 오니까. 이거 지나가면 안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는 거야.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들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가족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때 있죠.

그날 무상을 본 날이야. 무상을 제대로 보면 못 떠나. 못 떠나요, 우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거 대반열반경이라는 그 열반경에 보면 다 읽어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시타르타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설법 여행을 떠난 거 아니에요. 설법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제발 좀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고 좀 아파하라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 더듬는 존재고 무상한 존재니까 소중한 존재고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잖아. 열반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상한돼지고기 먹었다 그랬잖아. 그 전에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아유, 이곳은 너무 아름답다. 요 나뭇가지는 너무 예쁘네. 저 등성이는 너무 예쁘네. 저 강은 너무 예쁘네. 이렇게 반복을 해.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제 못 보잖아. 마지막 산책 같은 거야. 아유, 우리 저 낡은 집인데 집이 예쁘네. 뭔지 알죠? 소중한 거야. 세계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못 봐,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 그 유명한 제자 있잖아, 아난. 아난이랑 다니면서도 지금 현재 뭐, 아, 이것도 예쁘고, 토끼가 살고 있는 저 비탈도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이래. 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성격이 옛날엔 더러웠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 아유, 이거 예쁘고, 꽃이 예쁘고,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막 나한테 잘해주고 이러면 저거 답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시타르타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상을 본 거죠. 연구자들이나 뭐 불교 철학 연구한 사람은 마지막 구절에 재행무상, 무상 얘기만 한 거에 주목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시를 통해서도 좀 보잖아. 열반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태양도 예쁘고, 저녁도 예쁘고, 저 꽃도 예쁘고, 저 나쁜 상점 주인인데, 쟤도 예쁘고, 얘도 예뻐.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기해도 돼. 쟤 나쁘고, 얘 나쁘고 그러면 안 죽어요, 당분간. 100% 안 죽어. 세상에 이뻐 보일 때가 와. 이뻐 보일 때가.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그 얘기가 너무 좋아요. 아난한테 자꾸 가르쳐줘. 내가 옛날에 그거 예쁘다고 예쁘다고 했지 않니? 그 얘기도 자꾸 반복을 하는 거야. 세상이 예뻐 보여. 무상을 본다라는 거. 내가 무상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그렇게도 강렬한 거예요. 세지? 열반경의 핵심 가르침, 시타르타의 마지막 가르침은 무상을 본다라는 거야. 무상을 봤을 때 허무함을 느끼고 덧없음을 느끼면 무상을 못본 거야. 무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 그 복에 있는 본 대상 있죠. 그것을 못 떠나게 돼. 안타까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못 떠나. 오늘 떠나면 내일 오게 되면 벚꽃은 다 져 있을 거야. 우리가 보면은 하루보다 뭐 일출, 일몰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게 짧아서 좋아해요, 우리가. 일몰이 8시간 돼봐. 그걸 왜 봐? 똑같은데. 짧은 것들 있잖아, 짧은 것들. 그러니까 빨리 지는 거야. 벚꽃이 그래서 대박인 거야. 걔는 빨리 지잖아. 이 세상에 제일 슬픈 꽃이 뭔지 아세요? 개나리. 언제 지는지 아무도 몰라. 존재감이 없어. 벚꽃 다음에 하니까 그런 꽃들 많아, 의외로. 벚꽃은 깔끔하잖아. 오래 사니까 부모한테 구박받기도 한다. 70, 80까지 사는 철학자들은 욕만 얻어먹기 쉬워. 참고로 이제 이거랑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아이를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갓집에 가는 거예요. 아이가 왜 징징거리는지 아세요? 어미가 영원히 살것 같거든. 계속 상갓집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울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죠. 누구야? 우리 집에 옛날에 왔었던 어르신인데 어제 돌아가셨구나. 계속 가르쳐줘. 그럼 아이가 결정적일 때 한마디 해요. 엄마도 죽어? 그때 씩 웃어주는 거야. 영원할 것 같으니까 함부로 하죠. 엄마가 내 곁에서 떠난단 말이야. 우리는 플라스틱 조화에다가 물을 주진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것만 우린 돌본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갓집 많이 가야 돼. 잘못 생각한다니까 자꾸 상갓집은 애를 안 데리고 가.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상갓집에 가야 돼. 계속. 물어볼 때까지. 엄마도 죽어. 슬픈 거는 애가 그것도 안 물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갔는데도 애가 안 물어볼 수도 있어. 그게 뭐 답이.

0: 없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거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저기 한 강연이 끝나면 착수처 기억나지, 착수처. 손대는 곳. 그래서 무상의 감각을 익히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은 가장 해야 되는 것들은 하루에 세 가지씩 변화하는 거를 찾아내요. 무조건. 하루에 세 가지씩 변화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이에요. 이해되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 알면 그 곁에 있다고. 촛불을 켜놨어. 예쁜 꽃을, 생활을 갖다 놨어. 꽃을 갖다 놨어. 조금 있으면 져! 그 곁을 안 떠나잖아. 변화하니까.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변화하니까. 하루에 세 개씩, 하나씩 찾는 거야. 하늘에서. 어제와 똑같다고 보지 맙시다. 어제랑 구름이 같다. 이러지 맙시다. 지나가다가 나무에서도 찾아요. 이 변하고 있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찾아. 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찾아. 거울을 응시하시고요. 옛날 모습을 보지 말고, 아, 옛날엔 예뻤는데라고 보지 말고, 내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봐요. 정확하게. 무상을 보면 시다르타가 얘기를 했다고요. 자비라는 게 나오고 사랑이라는 게 나온다고. 더덥다라는 것. 무상을 보고서 더덥다? 허무하다를 보면 안 되죠. 무상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봤으면 좋겠어요. 시다르타의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야, 오늘은 좀 약간 좀 속상하다. 죽음과 관련된 거야.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 죽는다라는 걸 알고서 나를 사랑하는 거. 잠깐 넘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렇게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음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젊음이 없다라든가 몸이 작년 같지 않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돼. 아이의 예쁜 모습 있잖아요. 어머니 알잖아요. 아, 얘가 조금 지나면은 속물들처럼 변할 거고 그렇게 변할 거야. 그 모습이 보일 때 있죠. 어느 날 아이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가 언제 성장하는지 알죠? 나를 깜쪽같이 속일 때 성장한 거야. 옛날에는 제가 안겠어요 하면서 땀 흘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금방 잡아놨는데 이제는 말을 잘하는 거지. 그 모습을 보면 아유, 이제 내 품에 있는 아이는 없는 거지. 그것도 무상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엄마는. 아, 얘랑 한번 여행 한번 마지막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진도 찍고 싶고. 이런 것들 많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거를 하루에 세 개씩. 왜 항상 나한테 물어봐요? 왜세 개씩이냐? 우리가 세끼 먹잖아요. 그렇게 삶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옛날에, 안중근 의사도 하루에 세 번, 그세 권이잖아. 그쵸? 세번 책을 안 읽으면 삶이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 변화를.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나올 거야. 그 감수성이. 출발은 거기 있어요. 남편 머리카락의 변화를 찾기, 아내의 얼굴에서 변화를 찾기, 어머니의 걸음걸이에서 변화를 찾기. 무슨 말인지 알죠? 어머니가 다리 아프다 그럴 때 외면하고 돌려서 언뜻 다리 아픈 거 보지 말기. 어머니가 그 나이가 돼서 다리가 아픈 거야. 그냥 직면해 버려야 돼요. 정이라는 글자처럼. 하나에 멈추잖아. 그거에 딱 멈춰서 바로 보는 거야. 바로 본다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벗다가 휙 돌리는 것도 아니야. 어머, 엄마 늙었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무상이랑 얼굴이 딱 마주친 날 있죠. 아, 그날은 그거를 못 떠나. 벚꽃이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구나를 제대로 보는 순간은 거기 못 떠나. 얼핏 보면 떠나요. 자, 이제 김선호 시인의 시 가까운 아침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분이 읽으실까요? 예, 박수 좀 쳐주세요. 네.
1: 가까운 아침, 너는 날개 없이 내게로 뛰어든다. 너의 비상의 방식으로 나는 너를 받는다. 온몸으로 날아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가고 싶은 거리, 뛰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무게, 오늘의 태양, 하루라는 짐승.
0: 고맙습니다. 이게 무아랑 공, 이 공은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거. 근데 불교

이제 책 좀 보다 보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인데 김치찌개 좋아한다며 인간이 또 안 먹어 또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네 그것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이 힘든 것 같아 야, 힘들죠 상대방들이 힘들지 근데 사실 정상이거든요 무슨 본성 본질 이 얘기 들으면 콧방귀를 껴야 돼요 너라는 존재는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속지 말기 거기에 자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0: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1: 취미는 과학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취미는 과학 처음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용됐다.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는 또 댓글들도 네. 많이 있어요. 다들 좀 관리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분 관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관리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가끔씩 옛날 영상 뜨면 깜짝 놀라고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관리라기보다는 뭐 여기서 워낙에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1: 네. 무슨 관리 받아요?
3: 관리 안 받아요.
1: 뭐 안 받아요. 지혜피원도 받고 그다음에
3: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이제 치료차. 저희보다는 사실 요즘
1: 네, 근데 저는 님이... 요즘에 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지지는 거 레이저로.
3: 지져요?
1: 그 레이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레이저로 쫙 가서 이렇게 세주면 피부가 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닙니다.
3: 야
1: 예, 네, 왠지 그쪽이 뭔가 좀 더.
2: 믿을 수 있다.
1: 뭔가 끌리더라고요.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4: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해요 지금.
4: 그런가요?
1: 예. 맞아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2: 저는 피부를 레이저로 예.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안경 쓰고 있다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1: 아 나시겠죠?
3: 아, 맞아 맞아.
2: 저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란 거를 따로 했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레이저로 안쪽을 파가지고 모양을 이제 렌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걸 쏙 빼내는 식으로.
1: 각막을? 네.
2: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작은 기포를 톡톡톡 만들어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1: 그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2: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1: 제가 라식 할 때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2: 조금 무섭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저가 정말 정교하게 원하는 데만 딱 가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장비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1: 아, 신기하네.
3: 진짜로. 지금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레이저라는 게 뭐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용접할 때 이런 데도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1: 레이저가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쓰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레이저인 건가요? 종류가 다 같은? 그냥 한 종류인가요?
3: 아 거기까지는
1: 얘네도 제가 파가 있나? 레이저 파가?
3: 정확하게는 또 제가
1: 그거는 모르죠.
3: 네.
2: 그래서 이제 레이저 관련한 연구에서 국내의 최전선에 계신 연구자분을 이번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레이저에 대해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신다.
1: 레이저 전문가? 네. 레이저 마스터?
4: 레이저 스피드로 달려나오실 것 같은데요?
1: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something like a cool kid.
1: 안녕하세요.
2: 많으시진 않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국방지능정보융합공학부에서 레이저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국방지능정보융합공학부 레이저로 그러면
3: 네.
2: 국방이 붙었어요. 무기를 만드시나요? 레이저 무기?
3: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3: 네. 네.
2: 아,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던 막 그 광선총 핑핑핑핑핑 그 레이저 총 있잖아요. 핑핑핑 나가고 막 쥐익 하는 그 황산검 이런 거.
3: 예? 예. 레이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죠. SF 영화예요.
4: 예, 그래서 스타워즈.
3: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 레이저 광선검 정말 멋지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2: 아, 그건 레이저가 아니다.
3: 그건 레이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네. 빛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세이버는 말로는 광선검인데 레이저가 아니고요. 실제 스타워즈 제작진에서도 그거를 플라즈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 플라즈마. 네. 플라즈마라면 그 태양에 있는 그거 플라즈마.
5: 플라즈마가 뭐 태양이나 번개같이 엄청 고온이면 네. 원자가 이제 전자랑 핵이 분리된 걸 말하잖아요.
3: 네.
5: 그 플라즈마 검이 레이저 검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훨씬 어렵죠.
2: 그래요? 플라즈마 검이 훨씬 어렵죠.
3: 예, 고온으로 아주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영화니까. 네, 그래서 스타워즈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4: 아, 동심을 깨고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강연에서.
2: 이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진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또 지식이 대폭발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4: 맞아요. 그러니까
2: 레이저 포인터, PPT 할 때 그 레이저 포인터 이제 네. 그것도 그러고 CD도 레이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D라고 있어요. 아니 그거 대놓고 레이저 디스크예요.
4: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5: 심지어 그 마트 가면 우리 바코드 찍잖아요. 예. 그것도 빨간 빛나고 레이저고.
2: 레이저.
5: 그리고 CD도 레이저지만 DVD나 블루레이 가면 그거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도 다르고.
4: 사실 네. 뭐 요즘 레이저 하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넷입니다.
2: 인터넷이요?
4: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될 때 이 가느다란 유리 우리
2: 광섬유.
4: 그렇지. 광섬유의 광통신, 광케이블.
2: 광케이블.
4: 광섬유 속에 레이저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0: 정보를 얻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1: 인터넷 기술이 그럼 레이저 기술이네요. 아, 이건 처음 알았네.
2: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인터넷 기술, 광통신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레이저 기술인 거예요?
2: 예, 실제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은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첨단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레이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소자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레이저 기술을 세어봤는데 한 30가지 정도
0: 들어갑니다. 30가지요?
2: 네, 3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1: 야, 그렇지. 반도체 만들기도 레이저 커팅 이런 거 다 하니까 네, 산업에서도 네, 정말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2: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다른 게 아니고 BD입니다. 근데 빛인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아주 고농축, 농축된 빛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빛에너지.
2: 보통 일반 빛 같은 경우는 뭐 사방으로 퍼지고 이게 뭐 60와트, 100와트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지고 그렇죠, 그렇죠. 집중이 안 돼서 예. 그냥 비추는 정도밖에는 예. 안 되는데
1: 퍼지죠.
2: 예.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한 아주 안 퍼지게 모을 수가 있어요.
1: 응축이요.
2: 예, 응축해서.
1: 예.
2: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1: 아, 예, 예,
2: 블레드 장갑 많이 해봤죠. 예,
1: 예, 하고 예. 친구들
3: 한거
1: 이거 이러면서
2: 다 올리고 막 구멍 나고
1: 그래요. 예, 예, 예, 맞아요.
2: 그게 요만한 태양빛 돋보기 사이즈만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에 모았을 때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에 에너지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태양빛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가 큰 빛을 더 작은 곳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1: 그러면 구조 자체가 레이저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게 맞아요?
2: 아닙니다. 돋보기는 그냥 태양빛이 있는 빛을
1: 그렇죠.
2: 그냥 모은 있는 거잖아요.
1: 모아, 모으죠.
2: 레이저는 네. 빛을 만든 겁니다.
1: 아~
2: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만 가진 거.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방향만 가진 빛을 선택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높은 에너지로 만든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1: 원하는 특성을 증폭한다.
2: 네, 예.
1: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죠?
2: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 네. 우리가 빛이 뭔지부터 먼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돼요. 그래야지 네. 레이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보통 태양빛을 얘기를 하죠. 네. 태양에서 오는 빛. 그럼 태양빛은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1: 그렇죠.
2: 가지광선 빛이 있고 또 네.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그다음에 파란색 밖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빛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백색광이라 가지고 밝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레이저는 단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합니다. 아주 순수한 색깔의 빛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퍼지지 않게 나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네.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2: 그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레이저 물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1: 레이저 물질이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2: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레이저 구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저런 구조?
2: 네. 제일 가운데 레이저 물질이 있죠. 네. 얘가 여기서 레이저 물질,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1: 물질, 레이저 물질이 가운데 있고.
2: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빛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빛에너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1: 내보내.
2: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에너지, 왼쪽에서 네. 들어가는 그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1: 에너지가 들어가고 네. 가운데로.
4: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주나요?
2: 뭐 전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빛에너지를 넣어서 빛에너지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화학 반응에 일어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높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1: 저장해요.
2: 이 레이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1: 저장.
2: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빛을 더 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두 개의 거울. 이걸 광공진기라고 하는데
0: 하늘색 막대
2: 예, 하늘색 같은 막대 요 두 개가
1: 벽 같은 게
2: 예예 이게 거울입니다.
1: 네.
2: 요 거울을 두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1: 오.
2: 그러면 이 레이저 빛이 일반 빛과 뭐가 다르냐고
1: 네네.
2: 비교를 하면 일반 빛을 먼저 좀 알아야
1: 자, 태양.
2: 확인해야 돼요.
1: 네.
2: 태양에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가 가득 차 있거든요.
1: 그렇죠.
2: 수소는 에너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 수소 원자 안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전자, 있습니다.
1: 네.
2: 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요.
1: 네.

0: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떨어집니다. 네.
1: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지죠.
0: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내는데 그게 빛에너지로 내놓거든요. 빛에너지. 근데 그때 나오는 빛에너지는 특정 색깔도 없고 타이밍도 안 맞고 전부 다 사방으로 방향성도 없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네. 똑같은 원자, 레이저 물질을 만드는 원자 안에는 원자가? 저렇게 전자가 올라갔다가 네.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1: 흥분한 상태가 좀 더 오래
0: 조금 더 지속됩니다. 아, 예.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빛, 다른 예. 똑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자극을 받아서
1: 짝꿍이 와요. 같이
0: 짝꿍이 와요. 오면 예. 걔가 그 짝꿍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그 나오는 놈은 같은 색깔,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을 갖고 아, 나오게 됩니다.
1: 짝꿍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 예, 예. 그래서,
0: 예, 예.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보면 똑같은 두 개가 나오니까 예. 말 그대로 빛의 증폭이 일어난 거죠. 아,
1: 그게 쌓이고 쌓이면 증폭이 되겠네.
0: 증폭이 되겠어. 그래서 원자 하나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1: 유도방출.
0: 한 개, 두 개 생기면 이거는 표도 안 나는데 네. 이 거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수많은 원자들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반사가 되면서 아, 예, 예, 예.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0: 계속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울은 약간 빛을 투과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100% 반사고요. 네. 오른쪽에는 일부 투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1: 아, 빠져나갈 수 있게?
0: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쌓인 유도 방출된 빛이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뭐냐 그러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즉 유도 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 이것의 약자가 바로 레이저가 됩니다.
2: 아... 여기서 어쨌든 핵심이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물질일 것 같은데 네. 그 레이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0: 레이저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네. 외부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그거를 조금 오래 머물고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네. 머물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내놓을 때 그걸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레이저 물질은 네. 보통 루비,
1: 루비?
0: 사파이어,
1: 보석?
0: 이런, 네, 맞습니다. 네? 아...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1: 이산화탄소?
0: 그것도 이산화탄소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S는 그런 반도체 물질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보석,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보석이랑 이산화탄소 그런 게 네. 빛을 머물게 했다가 증폭을 시켜버린다.
0: 네, 예.
1: 그럼 다이아몬드도 가능합니까?
0: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1: 근데 루비 진짜 비싼데? 사파이어도 비싸고. 아니,
3: 루비나 사파이어가 예. 이런 데 쓰는 건 다 만드는 거거든요. 합성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별로 비싸진 않고.
1: 아, 인공이에요?
3: 왜냐면
1: 아.
3: 우리가 천연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천연은 다른 불순물이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 아닐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루비랑 사파이어는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얘네가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루비는 거기 크로뮴이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조금씩 박혀 있고 사파이어는 보통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들이 빨간색을 만들고 파란색을 만들고 한 역할이라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말씀드려 좀 어렵죠.
4: 얘가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1: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해요?
0: 형광특성, 색깔을 먼저 봅니다.
1: 색깔을
0: 그래가지고 봐라. 색깔을 봐서 이게 색깔이 빛을 에너지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에너지를 가해준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빛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아까 말한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요 근처에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 일단 후부근에 오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을 해요. 그 측정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물질이 고체 레이저 물질이거든요.
1: 고체 레이저, 예.
0: 예, 고체 레이저 물질에서 레이저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히토리움 원자입니다.
1: 아, 히토리요?
0: 예, 히토리움.
1: 그 히토리움?
0: 예, 예, 여러분 지금 중국이 수출 통제한다는 그 히토리 있잖아요. 예. 히토리움을 만약 수출 통제 중국이 막아버리면요, 레이저 전 세계 레이저 산업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1: 그러면은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이저 물질이 히토리입니까 현재?
0: 어떤 물질이 가장 강력한 레이저냐, 좋은 레이저냐 이렇게 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1: 애매해요. 왜요?
0: 왜냐 그러면 네. 레이저를 지금 사용하는데 보면 라식하는 데도 쓸 수 있고,
1: 예, 예. 그렇죠.
0: 철판도 자를 수도 있고, 네. 분광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성들이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 레이저가 무조건 가장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네. 어떤 레이저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특성

0: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판단합니다.
1: 세기도 조절을 할
0: 해야
1: 수가
0: 될
1: 있어야 될
0: 거고,
1: 거고.
0: 시간적 특성도 조절을 하고요.
2: 아,
0: 어, 온몸이 잘났다기보다는 제일 좋은데 자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죠.
2: 우리 교수님은 군사용 레이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0: 예, 군사용 레이저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2: 근데 군사용 레이저는 그럼 뭔가 다를 거거든요, 또. 상업용이랑. 어떤 레이저 물질을 이용하나요?
0: 군사용 레이저로 쓰는 거는 일단 전장에서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2: 전장이에요.
0: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2: 예.
0: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2: 광섬유 레이저.
0: 네. 광섬유 레이저가 바로 뭐말 그대로 광섬유 유리로 만든 실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아주 효율도 높고 고출력으로 가는데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3: 아, 그러면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인 거예요?
0: 네, 광섬유에 사실은 이터뷰미라는 그 원자, 아까 주기율표의 희토류에 대한 원자를 도핑을 하면 그게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이 됩니다. 그거를 광섬유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2: 넣어줘가지고
0: 예,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던져도 되고,
2: 안정적이고
0: 네, 예,
2: 튼튼해야
0: 오랫동안
2: 되고.
0: 튼튼해야 되고,
2: 그렇죠.
0: 그다음에 잘 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레이저가 똥 쏜다 해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 2초나 2, 3초를 계속 따라가면서 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1: 아,
0: 네.
1: 그렇겠네요.
2: 레이저 무기가
0: 네.
2: 실전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0: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 예.
0: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드론이 전장에서 나타나기
2: 아,
0: 시작하면서 문제가
2: 그렇지.
0: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레이저 무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드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수억 원짜리 수십 원짜리 미사일 쏴서 떨어뜨리는 이런
2: 맞아요.
0: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2: 그렇지.
0: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폭탄 제거라든지 지뢰 제거에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2: 지뢰 제거는 그렇게.
0: 특히 또 우리나라는 2024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
2: 천광.
0: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 그럼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2: 센서를
3: 거예요?
2: 교란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카메라 같은 거막 CCTV 같은 거 망가지듯이.
0: 지금 거기서 말하는 천광은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2: 아,
0: 겁니다.
2: 그래요? 뚫어버리,
0: 예, 뚫어버림, 태워버리는 겁니다.
2: 진짜요?
0: 예, 그래서 20kW 정도, 그게 한 3kg 정도, 날씨가 좋은 날엔 3kg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는데, 그걸 정확하게 태워가지고 한 점을, 그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면, 거기에 굴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1: 야,
0: 겁니다.
1: 20kW면 엄청난 출력이네요.
0: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메가와트를 목표로
2: 메가와트요?
0: 합니다. 지금 20kW에서 30kW 정도면 드론, 조그만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도를 격추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2: 메가와트면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네.
0: 네, 가능합니다.
2: 진짜요?
0: 진짜 전투기 미사일용입니다.
2: 와.
0: 메가와트는.
4: 이게 대인이나 대전 차용으로는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0: 전차는 너무 크고요.
4: 아, 철판 못 뚫나요, 그렇게?
0: 철판 뚫으려 그러면 진짜 작아야 되니까.
1: 사람한테 지상에 잘안 쓰는 이유는 워낙에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사람한테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2: 있죠, 그게.
0: 왜냐 그러면 레이저가 이게 아주 약한 레이저 포인트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 눈에 지나가면 실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지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축구장에서 사람 눈에 하는 것도 그럼
0: 그러면
4: 협약 위반.
0: 그건 테러입니다.
4: 테러로
2: 아니, 이거,
0: 테러로
2: 이게,
0: 구분됩니다.
2: 이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제 장난감들이 문방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이거, 이 레이저 이거요.
0: 네.
2: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지? 막 그거 가지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0: 진짜 위험한
2: 진짜
0: 겁니다.
2: 위험한
0: 이거
2: 건데.
0: 레이저 포인터 갖고 눈에 들어가면 그 각막 맞는 부분은 상합니다.
2: 아, 그니까.
0: 네.
2: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무기를 쓰는 건지, 참, 이게 참 상상이 안 돼요.
3: 그 숫자로 막몇 킬로와트, 메가와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잘, 감이
0: 잘안 오죠.
2: 예.
0: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그냥 제가 조그만 레이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2: 그러니까요.
0: 같습니다.
1: 가지고 오셨어요?

0: 아, 진짜 잘 어울리네.
1: 예, 제가 지금 준비한 레이저가 네네.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2: 반도체 레이저?
1: 예, 예, 반도체 네. 레이저인데 출력으로 따지면 1와트급이에요.
2: 1와트.
1: 예, 1와트라고 하면 지금 이런 레이저 포인트에 쓰는 출력의 한 수천 배에서 만 배 정도 된다고 아,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실제로 1와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켠 상태거든요.
2: 지금 뭐 저기 녹색으로 지금 오, 들어와요.
1: 네. 예, 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길에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2: 안 보이죠.
1: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레이저 빛이.
2: 오, 보인다, 보인다. 오, 탄다. 와.
3: 엄청 세.
2: 우와. 오, 구멍이 났어요. 연기가 나요. 와.
1: 그래서.
2: 오, 냄새.
1: 냄새 나면 아마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예. 그러면.
2: 아. 와,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어,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아, 이게
1: 레이저네요. 요게 연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요. 네.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0: 아, 길이 보이는 거죠?
2: 길이 보인다?
1: 예, 이제 보이죠?
2: 보이고, 오, 너무 잘 보이죠? 어.
1: 초록색이 잘 보이죠? 길이.
2: 초록색 아, 보이네요, 길이.
1: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 하나 더 해드릴게요.
2: 풍선 터뜨리기요.
1: 예, 풍선 한번 퍼뜨려 볼게요.
2: 자.
1: 하겠습니다.
2: 아,
0: 깜짝이야.
2: 이게 레이저구나. 야, 잘 봤습니다. 야.
1: 레이저가 무기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흡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거죠.
0: 근데 이게 지금 1와트였잖아요.
2: 1와트, 1와트. 네. 그러니까 메가와트 이런 거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1: 그러니까 철판을 뚫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와. 수 있다고
2: 그러니까
1: 하는
2: 출력이
1: 거죠.
2: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4: 에너지가
2: 더 커지는 거죠. 더 네. 세지고. 야,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그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SF 영화처럼 이제는 진짜 빛이 날아다니는 어?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1: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아.
1: 적외선이거든요. 1마이크로미터 7제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네.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른 순간 벌써 타겟을 막고 있어요.
2: 그래서 아~
1: 레이저 무기는 막고 눈에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아~ 얘기예요.
2: 아니, 그래서 그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레이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새처럼.
1: 예, 맞습니다.
2: 그게 그런 원리네요, 그러면? 아, 예. 눈에 보이자. 그러니까 더 무섭네.
0: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전기만 꽂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네요?
1: 전기세만 드는 거죠. 레이저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4: 어, 몇 와트 기준으로요?
1: 청광 기준으로 한 30kW, 20에서 30kW 정도.
2: 오, 가성비가 완전 넘산데요, 가성비가?
1: 네. 사실 레이저 만드는데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기만 공급되면 무한히 사용될 수가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저 무기가 되는 거죠.
4: 그 드론이 가성비 무기라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성비 무기를 잡는 또 가성비 방어 무기가 또 레이저네요.
1: 네. 드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일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2: 예를 들면 어떤 게요?
1: 네,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2: 아, 날씨.
0: 네. 비 오면.
1: 비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면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2: 네, 그렇죠.
1: 앞에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진행 안 나는 말이고 그 말은 레이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2: 그때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하네요?
1: 네,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총 들고 다니면 쏘잖아요. 네. 그럼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레이저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 부피가 너무 커져요.
2: 너무 휴대용 무기는 힘들겠네요.
1: 나중에 뭐 혁신적인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좀 들고 다니기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레이저가.
2: 예.
1: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를 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레이저가 어쨌거나 좋은 의도로 쓰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쓰이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사실은 레이저를 네.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이저는 등급이 있어요.

0: 과학 실험할 때도 사실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과학자분들은 레이저를 좀 많이 쓰나요?
1: 레이저 진짜 중요하죠. 또 저희 생물학자들은 현미경 많이 보잖아요. 근데 현미경 중에서 또 성능 좋은 현미경들은 또 레이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
0: 공초점?
1: 아주 정밀한 형광 이미징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때 이제 레이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이제 다 쓰거나 수리해야 되면 연구비 엄청 깨지죠.
0: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2: 천문학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늘에다가 인공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 되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거리를. 그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정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정말 강력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광학이라고 불러요.
0: 적응광학. 네. 참 신기한 기술이네.
3: 화학 쪽도 워낙에 많이 써서 사실 뭐 화학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구조가 어떨지를 볼 때 레이저가 최고의 장비고요.
0: 분자 구조를 본다고요? 레이저? 네.
3: 별은 그래도 망원경 있고 하면 확대해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있으면은 뭐 미생물이든 선충이든 볼 수 있는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는 추론의 정보가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색이 바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코올이라 부르면은 뭐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있지만 유독하다는 메탄올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탄소 하나 차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면 그냥 정확하게 뭐 지문 찍듯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0: 분류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3: 전부 다 가능해요.
0: 이 레이저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 분야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 도대체 처음에 뭘 하려고 만든 걸까요?
4: 처음에는 뭘 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0: 우연이에요?
4: 그냥 빛을 증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0: 빛을 어떻게 좀 이용해보자.
4: 네, 예. 예. 그 전에 전파가 무선전파, 무선통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무선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0: 그렇죠.
4: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예,
0: 신기심으로.
4: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파도 증폭을 했는데 빛도 증폭할 수 있지 않을까.
0: 호기심으로.
4: 예예.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왜 우리가 무선통신 쓰는 전파 대비 빛은 에너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빛을 증폭하는 것,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물질에서는 유도방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유도방출이 가능하면 빛도 증폭할 수 있다는 이론을 191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0: 또 아인슈타인이요? 와, 진짜. 네. 안 끼는 데가 없으시네. 아니, 다 끼어 있으시네.
5: 레이저의 진짜. 기본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0: 레이저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까?
4: 만들지는 않았는데, 첫 이론, 유도방출이라는 이론 자체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 제시합니다.
0: 쭉 던진 거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던졌고, 그분이 여기저기 과제를 많이 주셨어요.
4: 유도방출이라는 말을 처음 제시하고 과정이 있다는 걸 해서 그러면 유도방출이 있으면 빛도 증폭하자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2: 그러면은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0: 누구예요? 세웠고.
4: 네. 실제 동작하는 레이저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시오도 메인만 박사님입니다. 1960년에 루비 결정을 이어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듭니다.
0: 루비를 이용해서?
4: 그거를 논문을 적어가지고 처음에 유명 저널에 제출을 해요.
2: 네. 투고를 했군요.
4: 투고를 했는데.
0: 나 이거 만들었다.
4: 네, 나 레이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보자마자 레이저는 안 돼 하면서 바로 리젝을 시켰다고 합니다.
0: 바로? 예, 예. 레이저는 안 돼?
4: 예, 너무 에너지가 해서 난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이먼 박사님하고 그 회사 연구소가 열이 받아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0: 시연이요?
4: 예, 시연을 직접 해버렸다고 합니다.
5: 그러면 그때까지 막 논문 거절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4: 놀랬죠. 그래가지고
0: 놀랬죠. 당연히 놀랬죠.
4: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 저널의 편집장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0: 얼마나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4: 네, 뭐
0: 그런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건데
4: 네, 예.
0: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4: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0: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메이먼 박사님조차도 네.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쓸지를 몰랐다 그래요.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1: 어디다 쓰지?
0: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메이먼 박사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레이저에 별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살인광선.
1: 살인광선.
0: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이러니까 이게 살인광선이다, 무섭다라는 의미에서 했고 이거는 나쁜 별명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문제를 찾는 해결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1: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지? 너무 웃기네.
2: 그러니까 해결은 방식은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데 뭘 풀어야 될지
0: 모르는 거죠. 보통 과학 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쓸 줄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엄청 유용할 것 같기는 한 거예요. 예상은 했는데
2: 느낌은 있죠.
0: 느낌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몰랐던 거죠.
1: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고
3: 그렇죠. 네.
1: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쓰이고 있는 거고 네.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겠죠.
0: 참 안타깝게도 메이먼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3: 거죠. 줘야죠. 이분을 왜 좀 만들었는데 왜.
0: 예, 좀 억울하긴 게 있는데 이 1960년에 예. 메이먼 박사님 레이저를 시연을 하기 전에 1953년에 예.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타운스 박사님이란 분이 네. 메이저를 만듭니다.
3: 메이저?
0: 예, 비슷하죠.
3: 처음 들어봤는데.
0: 이게 레이저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을 증폭을 한 건데 네.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에요.
1: 마이크로웨이브?
0: 네. 네, 우리가 말한 마이크로파를 말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증폭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증폭한 거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 거나 과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고 실제 찰스 타운스 박사님은 196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3: 아, 이걸로요? 메이저로?
0: 네, 메이저로 받는데 정작 메이저를 발명하신 메이먼 박사님은 같은 일이라고 해서 받지를 못하다
3: 너무 억울하겠다.
0: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3: 아, 진짜요?
4: 요즘 같았으면 공동수상 했을 것 같은데.
1: 공동수상. 뒤늦게 좀 상 좀 더 인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0: 실제로 그 뒤에 매년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1: 아니, 돌아가셔도 이거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쓰고 있는데. 메이저는 우린 몰라요. 메이저는 몰라요. 왜냐면 레이저는 알아요. 레이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인데 이거를 돌아가셔서라도 좀 늦었지만 드려야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아, 근데 네. 이 규정상 사후에는 노벨상 수상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요.
1: 예.
5: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레이저가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5: 이후에 레이저라는 걸 뭐 장비로 쓰든 기술로 쓰든 이게 관련돼서 받은 노벨상이 이제까지 20개가 넘어.
1: 저 봐봐, 야, 20개가 넘어.
2: 물리학도 받았고, 화학도 받았고,
1: 다 받았습니다.
5: 아, 심지어 진짜. 아까 화학에서는 분자를 보는 게 목표로 했는데 분자 구조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던 거는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뭔가 섞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반응이 다 끈 결과물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999년에 노벨 화학상 이 반응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게 천조분의 1초, 천조분의 1초로 끊으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1: 아니, 천조분의 1초는 아니, 상상도 못하겠는데요.
2: 이게 천조분의 1초를 우리가 펨토초라고 부르죠.
0: 네, 예. 펨토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처럼 계속 나오는 걸 연속광 레이저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가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아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네. 그게 바로 펄스 레이저라고 펄스 얘기를 레이저. 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는 시간 동작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광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 하면 같은 에너지를 1초 동안 늘려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천조분의 1초 동안 내보내느냐. 예.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시냇물, 강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 그냥 한 시간에 1톤의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댐을 세워요. 네.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에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펄스 레이저는 바로 이런 동작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2: 그럼 총 에너지는 같아도 순간 출력은 펄스 레이저가 훨씬 크겠네요?
0: 훨씬 큽니다.
1: 훨씬 크겠네요.
0: 예, 훨씬 크게 됩니다.
4: 그럼 그 펄스의 요 빛을 끊어서 쏘는 거니까 그 비트 쪼개기처럼 얼마나 그러니까요. 쪼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0: 펄스 레이저는 나오는 그 펄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게는 마이크로초도 있지만 네. 밀리초, 마이크로초, 그다음에 나노초, 10의 9승, 그다음에 피코초, 펨토초. 최근에는 오. 아토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 아토초. 아토초는 더 펨코초보다 더 짜게 쪼개는 거예요?
0: 100경분의 1초입니다.
1: 100경분의 1초요?
0: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2023년에
2: 노벨상.
0: 노벨상을 받습니다.
1: 와, 100경분의 1초?
0: 네. 와, 실제적으로 아까 원자가 움직이나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100경분의 아토초로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1: 그럼 아토초로 화학 쪽에서 만약에 아토초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돼버리면 더
5: 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초가 짧아질수록 비싸져요. 저도 이제 레이저도 사용도 하고 그러네요. 또 그러네요. 적어도 펨토 정도는 돼야 화학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절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들은 흥미로운 소식이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킬로와트급 펨토초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진짜요? 걸 봤거든요.
0: 아, 예. 자랑 좀 하자면
1: 예, 하셔야죠.
0: 네. 제가 2022년에는 네. 국내 최초로 3kW 연속 발진으로 3kW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야. 작년에는 네. 평균 출력이 1kW인 펨토초 레이저를 국내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드문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쪽에서 개발해서 보관보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출력 레이저를 한 연구실에 한 거는 조금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1: 이거 펄스를 가두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걸요?
0: 이런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광공진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광공진기 안에 빛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순간적으로 아까 댐에서 숨은 열었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가죠.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빛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팍팍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한 나노초 레이저 정도 됩니다. 아. 피코초나 펜토초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빛은 사실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동이 여러 가지 네. 파동이 있는데 제가 레이저 빛은 하나의 색깔이다, 하나 색깔만 있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안에 또 깊이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파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레이저는 같은 색깔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올 때 타이밍은 다 달라요. 아, 출발점이. 그렇죠. 그런데 피코초나 펨토초를 할 때는 안에 공진기 안에 어떤 소재를 딱 넣게 되면 이 파동들을 타이밍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나갈 때 너 이때 모든 파동들 여기서 출발 이러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펄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좁고 시간이 짧고 강력한 펄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모드 잠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 빛의 파동을 동기화시켜가지고 동시에 발진하도록 만들면 그게 펨토초가 나올 그러니까 펨토초, 피코초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대화하고 떠드는 소리하고 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하는 게 그렇죠. 똑같이 되면 네, 예. 확 커지는 네, 예.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0: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모드 잠금. 걔네들끼리 파동들끼리 대화해서 우리 한 번에 나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모드 잠금이 되는 거예요?
0: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어떤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손실과 지나가는 빛의 손실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공진기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액티브하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면 지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2: 축구장 같은데 한꺼번에 발을 굴르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다가 들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서 발을 부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0: 정확하십니다. 저도 네.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 안에 거. 있는 물질이 동시에 서로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조금 적게 나가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 안에서 서로 맞추게 됩니다.
5: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맞아도 문제는 이게 천조분의 1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5: 천조분의 1초에 맞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당연히 출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제어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게 듣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1: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월드와이드.
2: 아, 네? 월드와이드.
1: 쓰리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2: 쓰리 손가락. 네?
1: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펜토초.
0: 네, 예.
1: 그 기술로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될까요?
0: 지금 펜토초 레이저는 응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응용. 레이저를, 좋은 레이저를 만들자. 좋은 거기에 레이저. 초점을 두고 일단은 고출력. 고출력이 될수록 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다른 기계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4: 아, 역시 그 처음에 레이저 그 개발의 전통.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의 그 전통을.
2: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0: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때려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응용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레이저 갖고 와. 그럼 우리 샘플에 때려봅니다. 어, 잘 돼? 그러면 이거 갖고 갈게.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되게
1: 맞아,
0: 많습니다.
1: 맞아, 맞아. 화학 쪽에서 계속 때려보듯이 갖다, 무조건 레이저 갖다 대는군요.
0: 네.
1: 그러면은 펜토초만으로도 웬만한 데에는 다 네.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사람은 아, 항상 부족합니다. 아,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1: 아, 그래요?
0: 더 요구합니다.
1: 아 그래서 아토초가 나온 거고요?
0: 네, 그렇죠.
4: 그래서 궁금한 게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 펄스에 말하자면 길이에?
0: 요 정도면 끝이지 싶은데 계속 그거를 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연구원사들이요. 아토초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아토초를 실제로 보이고 그걸 또 쓰고 펜토초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펜토초 쓸데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제 20년 전만 했더라도 레이저 처음 할 때는 아 펜토초 좋기는 한데 산업용으로는 출력도 작고 뭐 그것까지 예. 필요 없어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1: 이리 주셔 저리 주셔
0: 예예 이래 주고 예. 저리 주셔 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때려부러서 정말 이것도 대하는 정도까지 만들어버리더라고요.
1: 아, 대단하네요. 진짜.
2: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0: 계속
2: 거죠.
0: 계속 도전합니다.
1: 인간의, 네.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그게? 네. 예.
4: 그럼 아토초의 한계도 지금 다들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0: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1: 하죠. 갈 때까지 가겠네. 예, 예. 왜냐하면 이 레이저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런 거죠. 이 레이저가 발명됐을 때는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2: 맞아요.
1: 레이저 맞아요.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0: 예. 지금 레이저 과학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응용 분야가 반드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응용 분야, 여기 이런 거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 또 새로운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쓰고 싶은데 상상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과학자분들은 혹시 레이저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연구에 착함 잘 쓰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2: 레이저로 진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연구 많이 되고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데 스타샵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1: 스타샵?
2: 네. 이건 반도체 칩 같은 데다가 거대한 돛을 답니다. 네. 얇은 호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가속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1: 레이저를 바 뒤뿜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2: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거죠.
1: 레이저 밀어버리는
2: 네. 그러면은 관성이 계속 생기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도를 얻으면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생이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살아생전에 거기서 보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5: 저희는 아토초 레이저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특정하게 원하는 곳에 그 유전자 부위만 잘라낼 수 있는 거. 근데 화학 분자도 결합마다의 성질이 다르니까 아토초 정도로 전자 수준 제어가 되면 딱 여기만 잘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것처럼 아예 편집이 되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의 분자 연금술 수준의 시대에 이르는 거라 세상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1: 교수님이 하셔야겠네, 아토초를. 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4: 아, 저는 약간 첨단 레이저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첨단 레이저 산업이 발달해서 제가 쓰는 레이저들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1: 어, 그러네. 아, 오히려 내게 좀 더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많이 비싸요?
4: 비싸죠. 뭐, 레이저는 무조건 천만 원, 억 원 단위니까.
2: 아, 레이저 비싸요.
0: 네, 맞습니다.
5: 이것도 인연인데 뭐 싸게 안 돼.
1: 아, 여기서
0: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1: 오, 어렵다.
4: 육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1: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육체 역학.
2: 육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6: 모든 일상이 다

0: 전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불음,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 그것도 유치역하게 들어가니까
0: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본 예?
1: 이야 공식이에요?
0: 네 나비스톱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 이걸 푼다고요?
0: 네
1: 너무 무서워요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0: 제가 소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0: 휴대전화의 전파는 외모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 관련된 마지막 소주제 다룰 날입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라고 하는 이 투자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저희가 이게 뉴스에서도 최근에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년간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죠. 5월 달에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부 종목에 한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게임스톱이라는 회사를 그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했는데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막 주식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폭락하긴 했지만 그와 같은 공매도에 대항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어떤 그 세력들을 또 세력화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또 많은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란 걸 이번 기회에 그냥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주식에 관심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 들어가기 전에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 등락을 부르는 또 아주 간단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먼저 알고 들어갈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라고 할까요? 쉽죠? Ups and downs. Ups and downs. Ups and downs. There are a lot of ups and downs in the stock market. 하면 하루에도 뭐 주가가 올라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단 말이에요. 등락, 영어로 ups and downs, ups and downs. 들어보세요.
1: Ups and downs. Ups and downs.
0: 그렇죠. 자, 공매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셨을 텐데요. short이라고 하죠. short. 영화도 있었어요. 할리우드 영화 중에 숏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그 공매도를 엄청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세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니까, 자, 이걸 숏 셀링이라고 하죠. 숏 셀링. 스톡 숏 셀링. 자, 물론 이제 스톡이 없어도 숏 셀링 하면 다 공매도로 이해합니다. 자, 요건 좀 알아둘게요. 요 숏이란 단어를 까먹으면 공매도는 아예 얘기를 못 합니다. 스톡 숏 셀링. 공매도라는 말. 주식 공매도. 들어보세요.
1: Stock short selling. Stock short selling.
0: 그런데 이게요, 동사로도 쓰여요. 주식을 공매도하다. 이걸 뭐 하냐면 숏 한다고 해요. 우리도 숏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숏 어 스톡. 숏 어 스톡. 특정 주식을 숏하다. 즉, 공매도를 하다. 즉, 빌려서 일단 주식을 먼저 파는 거죠. 나중에 주식 주가가 내려가길 바란 다음에 저 내려가면 사서 다시 갚는 그런 방식인데, 뭐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보죠. 더 비싸게 사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자, short 자체가 동사하기도 해요. short a stock. 주식을 공매도하다. 들어보세요.
1: Short a stock. Short a stock.
0: 오케이. 주식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 뉴스 보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이 문장만 영작을 해볼게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뭐 여러분 의견이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테니까 그냥 저희는 영어에 집중합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바꿀까? 그것만 고민해볼게요. 자, 그럼 주식 공매도가 숏 셀링이 유리하다는 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Favorable, favorable 이런 단어가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번에 했죠. Institutional investors. 그분 그 기관 투자자에 더 유리하다. 그러면 Stock short selling is more favorable, 누구한테? For institutional investor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기관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 뭐가? 공매도가. 문장 어렵지 않죠? Short selling, stock short selling is more favorabl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보세요.
1: Stock short selling is more favorabl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Stock short selling is more favorabl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0: 공매도라는 어떤 투자 기법을 설명하다 보면 주식을 빌린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미리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나중에 그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됩니다. 특정 계약 일자가 있겠죠. 어느 날짜까지 갚아야 됩니다.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팔면 수익을 볼 것이고 주가가 올라가면 더 비싼 가격에 사서 팔아야 되니까 혹은 되갚아야 되니까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투자 기법이죠. Borrow stocks 쉽죠. 그냥 빌려.

0: 빌리는 겁니다. borrow stocks, borrow stocks 빌리다. 들어보세요.
1: borrow stocks, borrow stocks.
0: 갚다 별거 없어요. return이에요. return. return the borrowed shares. 자, stock을 shares로 바꿔봐서 이것도 주식이란 뜻이니까요. 빌린 주식을 return, 반납하다. 즉, 갚다. return the borrowed stocks. borrowed 한 건 빌린의 의미로 형용사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보세요.
1: Return the borrowed shares. Return the borrowed shares.
0: Very good. 자,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하다. 물론 더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야 수익을 보겠죠? 갚을 때 더 싼 가격에 사서 파는 거니까. Buy at a lower price. Buy at a lower price.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사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 Buy at a lower price. 들어보세요.
1: Buy at a lower price. Buy at a lower price.
0: 오케이. 자, 우린 영작해 볼게요. 주식을 빌렸다가 나중에 빌린 주식을 갚을 수 있다. 이게 공매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borrow 했다가 return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문장을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아까 두 표현. You can borrow stocks. 빌릴 수 있다. And return the borrowed shares later on. 빌렸다가 나중에 갚는다. 여기까지만. 자, you can borrow stocks and return the borrowed shares. 빌린 주식을 later on. 나중에 되갚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한번 더요. You can borrow stocks and return the borrowed shares. Later on, 나중에 이렇게 되팔 수 있죠. 들어보세요.
1: You can borrow stocks and return the borrowed shares later on. You can borrow stocks and return the borrowed shares later on.
0: 그래서 빌렸다, 갚는다 이 개념. 자, 그 다음에 공매도를 아무래도 숏을 한 사람 입장에서 혹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떨어지길 바라겠죠. 주가가 내려와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럼 바라다가 뭡니까? 바라다. Hope. Hope stock prices will fall. 주가가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숏을 하는 거죠. Hope stock prices will fall. 자, 영어 표현 어렵지 않죠? 들어볼게요.
1: Hope stock prices will fall. Hope stock prices will fall.
0: 자, 근데 이게 적잖 저기 그 부작용이 있다는 저기 분석들도 많죠? 너무 주가 시장 자,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한테 좀 유리하니까 공매도를 계속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금지했습니다. 전면 금지했어요. Ban, 금지, all short selling.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면 금지를 지난 1년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연장이 한 차례 됐고 5월 초부터 다시 이제 공매도가 일부 종목에 대해서 허용이 됩니다. Ban all short selling. 자, 들어보세요.
1: Ban all short selling. Ban all short selling.
0: 왜?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Give an edge to institutional investors. Favorable이라는 형용사 아까도 썼지만 그렇게 써도 되고요. Give an edge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만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Edge가 우위예요. 우위. 우위. Edge. Give an edge. 누구한테 우위를 제공하다. 유리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Give an edge to institutional investors.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즉,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 Give an edge to institutional investors. Give an edge to institutional investors.
0: 오케이. 한국은 1년간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다. 그죠? 지난 1년간 그랬죠? 이거 그대로 해볼게요. Korea banned all short selling of stocks for a year. 지금까지 딱 1년. 그죠? Korea banned all short selling. all이 뭐예요? 전면이죠? 부분 허용도 아니에요. 그냥 전면 금지. All short selling of stocks. 주식 공매도를 1년간 for a year. 금지했다. 들어보세요.
1: Korea banned all short selling of stocks for a year. Korea banned all short selling of stocks for a year.
0: Very good. 자, 오늘 정리해볼게요. 공매도가 오늘 주제였습니다. 주식 공매도, 영어로 stock short selling.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들어볼게요.
1: Stock short selling. Stock short selling.
0: Very nice. 빌린 주식을 갚다. Borrow 했다가 return 하는 거죠? Return borrowed shares. 더 붙여서 return the borrowed shares. 빌렸다가 그 주식을 팔고 나중에 사서 되갚는다. 그죠? 들어보세요.
1: Return the borrowed shares. Return the borrowed shares.
0: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1년 넘게 금지했었죠. Ban all short selling. 전면 금지. 그래서 all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지하다, 전면 공매도. Ban all short selling. 들어보세요.
1: Ban all short selling. Ban all short selling.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떠셨어요? 주식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좀 영어로 알고 싶었는데 이런 표현들도 많으셨을 거고, 주식에 혹시 관심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요즘 또 워낙 많이 회자가 되니까 참고로 또 유용한 표현들이라고 생각하고 배우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하실 때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lothes versus outfit. Clothes versus outfit.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 clothes 그리고 outfit을 비교해 볼게요. 바로 clothes로 들어가 볼게요. clothes, 네, 이거는 옷을 뜻하고요. clothes 같은 경우는 항상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s를 빼시면 그냥 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수 형태, clothes. 그리고 이제 발음 연습을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발음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th가 있고 어려운 th에다가 바로 또 s가 나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간단합니다. 원어민들은 일단은 똑같이 clo로 시작하다가 z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clothes. 너무 쉽죠? close, z, z 발음 나와야 돼요. close, close, very good. Okay, close.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Close 같은 경우는 신체를 가리기 위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는 그냥 옷, 그 옷 자체를 뜻합니다. Okay, so close refers to the things that you wear to cover your bod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have too many clothes. His clothes got wet. Those clothes are dirty. Clothes. 옷. Close. 네, 오늘 제대로 이 단어를 발음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have too many clothes. 나는 옷이 너무 많아. I have too many clothes.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옷을 얘기할 때는 clothes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I have too many clothes. Do you have a lot of clothes?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His clothes got wet. 그의 옷은 젖었어. His clothes got wet. Okay? 여기서도 똑같이 발음을 clothes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Z 발음으로. His clothes got we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옷들은 지저분해. 빨래해야 돼. 세탁해야 돼. Those clothes. Okay? Those clothes. are dirty. 지저분해. 오케이?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ose clothes are dirty. Those clothes are dirty. 다음은 outfit으로 넘어갈게요. Outfit.

차이점이 뭘까요? 네, outfit, 의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여기는 중간에 T가 있잖아요. 영어에는 주로 이제 T가, 특히 미국식 영어는 중간에 T가 있으면 T가 그렇게 강하게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outfit가 아니고요. T를 아주 가볍게 outfit. 오케이? 그래서 혀가 그입 천장을 닫자마자 바로 F로 가는 거예요. Outfit, outfit. 네, 이해하셨나요? T 발음 그렇게 많이 안 들리죠? Outfit, outfit. 의상입니다. 오케이. Clothes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clothes는 그냥 입는 그 옷을 뜻하고요. Outfit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입는 한 벌의 의류입니다. 그래서 의상이 되겠죠. So outfit refers to different clothes put together as one set, and usually you're wearing it for a particular reason or a particular d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ove your outfit today. You should post your outfit. She bought a new outfit for the party. Outfit, 의상, outfi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ove your outfit today. 오늘 당신의 의상이 너무 좋아. I love your outfit today. Okay?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방 그 입은 옷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을 때 뭔가 특정한 뭔가 예를 들어서 티셔츠가 예쁘다, 뭐 모자가 예쁘다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고요. I love your clothes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요. 그거보다는 오늘 입은 세트로 그한 벌이 너무 예쁘다, 의상이 너무 예쁘다. I love your outfit today.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You should post your outfit. 네, post는 어디 SNS 아니면 온라인으로 뭔가 올릴 때 post라는 동사를 쓰죠. You should post your outfit. 네, outfit 대신 이 해시태그로 OOTD 혹시 보셨나요? 네, OOTD는 outfit of the day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입은 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많은 패셔니스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 OOTD 보실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O는 outfit, 그 다음에 outfit of the day를 뜻합니다. Okay? You should post your outfit.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는 파티를 위해 새 옷을 샀어. She bought a new outfit for the party. 여기 같은 경우는 she bought clothes for the party 보다는 뭔가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입은 한 벌이니까 a new outfit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bought a new outfit for the party. She bought a new outfit for the party. 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 clothes 이거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 나옷 많아. 그냥 일반적으로 옷을 얘기할 때 clothes. 그 다음에 outfit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 아니면 그 하루에 입은 그 의상, 약간 한벌한 세트로 입은 거를 주로 outfit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have too many clothes. I have too many clothes. I have too many clothes. I have too many clothes. I have too many clothes. I love your outfit today. I love your outfit today. I love your outfit today. I love your outfit today. I love your outfit today.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U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를 다시 한번 소개하죠.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rends or 유행.
0: 네, 유행,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Mm-hmm. 자,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만나볼 건데요.
1: Alright.
0: 그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ometimes I follow trends and sometimes I don't.
0: 네, 저는 유행을 가끔은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I think right. this is what most people can say.
1: Yeah, 네. I mean nobody 100% only follows trends.
0: 네,
1: right?
0: 그렇죠. 가끔은 yeah.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을 텐데요. Mm-hmm.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Mm-hmm.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누구죠?
1: We have Billy.
0: From the USA.
1: Oh, yeah, from the USA.
0: You know, additional info. 빌리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준비한 것 같은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I don't go out of my way to avoid following trends, but I do follow them when they interest me. I don't go out of my way to avoid following trends, but I do follow them when they interest me. I don't go out of my way to avoid following trends, but I do follow them when they interest me.
0: 네, 관심이 생기면 유행을 따르기는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Okay, so he said, I don't go out of my way to avoid following trends, but I do follow them when they interest me.
0: 네, go out of my way라는 거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Go out of my way 하면 가던 길을 벗어나서 right. 애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일부러 mm-hmm. 하는 걸 말하는데 I don't go out of my way to avoid following trends. Mm-hmm. 유행을, 트렌드를 따르는 걸 피하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mm-hmm. 애쓰지는 않고 but I do follow them when they interest me. Mm.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면 따르는 편이라고 합니다.
1: All right.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don't go out of my way to avoid following trends, but I do follow them when they interest me. I don't go out of my way to avoid following trends, but I do follow them when they interest me. I don't go out of my way to avoid following trends, but I do follow them when they interest me.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But you have to have your own style.
1: 맞아요.
0: You can't just wear anything
1: 네.
0: without being fashionable. That's
1: 그렇죠.
0: not a hipster.
1: 네. 그래서 아예 유행을 아예 아무것도 안 따르는 것은 아니고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0: right.
1: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인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subcultur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류는
0: yes.
1: 아니고. 그래서 I'm not a hipster 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자체가 저는 힙스터는 아닌데라는 게 저는 유행, 대세 유행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말이죠.
0: Yes, because hipsters hate mainstream.
1: 네.
0: They're like, ew,
1: 네.
0: no.
1: 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만의 어떤 유행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 또 거기서 벗어나려고
0: yeah.
1: 하죠.
0: They change it. Yeah.
1: 그래서 힙스터는 아니지만이라는 표현과 반대돼서 바로 But I do know some people who actively avoid anything that's mainstream. 그래서 저는 힙스터 그러니까 유행을 막 피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주변에 대세인 유행은 actively 적극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0: So he's not a hipster but he has hipster friends.
1: Yeah, who exactly he has hipster friends who avoid anything that's mainstream like it's the
0: plague.
1: 네.
0: plague.
1: plague는 그냥 유행하는 전염병인데
0: uh-huh.
1: Avoid something like it's the plague. Uh-huh. 이게 굳어진 표현이에요.
0: Yeah, avoid it like the plague. Stay away from it.
1: 그렇죠.
0: Right? Because back in the day, the plague was really dangerous.
1: Yeah,
0: you know, before modern medicines.
1: Exactly, it could kill people easily.
0: Yeah.
1: So you need to stay away from
0: like really.
1: The plague. 네, 그래서 전염병인 것처럼 피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긴 있습니다. 저는 힙스터는 아닌데 힙스터가 주변에 있긴 있어요.
0: Yeah. Basically, he's just describing what a hipster is, and even in the next sentenc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hipsters
1: 네,
0: as well.
1: 힙스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0: Uh-huh.
1: 자, 그 다음.
0: Yeah, and next, he says, and they feel that as soon as something becomes popular, then it can no longer be cool.
1: 그 they라는 것이 hipster friends that Billy has.
0: Yeah.
1: 그들은 feel that 어떻게 느끼냐면 as soon as something becomes popular, 어떤 것이 인기가 올라가면 인기가 많아지면 it can no longer be cool.
0: Yeah.
1: 더 이상 그건 이제 쿨한 게 아니라고 멋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0: Mm-hmm. And now we have a full hipster explanation. So he says, "Well, I don't mind if something that I enjoy is also enjoyed by the masses."
1: 저는 I don't mind, 싫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If something that I enjoy, 제가 즐기는 거 좋아하는 무언가가 is also enjoyed by
0: the masses,
1: 대중, 일반 사람들.
0: Yeah.
1: 그러니까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걸 좋아해도 저는 그게 싫지는 않아요.
0: Yeah, because he's not a hipster.
1: Mm-hmm.
0: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I don't go out of my way to follow the latest trend or to buy what everyone else is buying just because, but if something interests me, then it doesn't bother me if everyone else feels the same way. In fact, sometimes that can even be better.
0: Now, I don't go out of my way to follow the latest trend or to buy what everyone else is buying just because.
1: Now, 여기서 물론이라는 뜻을 쓰였죠. I don't go out of my way. 아까 요약 문장에 나왔었던 이 표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애써서 굳이 애써 노력하지는 않아요. To follow the latest trend,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or buy what everyone else is buying just because. 그냥 여기서 just because 뒤에 생략된 걸 생각해보면 just because everybody is
0: buying it.
1: Yeah. 그래서 그 최신 유행을 애써 따르거나 모두가 사는 물건을 저도 그 이유만으로 사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0: Right.
1: 네. 보통 이제 우리말에 왜 그랬어? 그냥 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게 보통 just because로 많이 번역이 돼요.
0: Yeah, just because.
1: 별 이유 없다.
0: Yeah, there's no real reason, you know, just because.
1: Just because.
0: Yeah.
1: 네. 그래서?
0: Great, he says. But if something interests me, then it doesn't bother me if everyone else feels the same way.
1: 네. 그런데 최신 유행을 열심히 따르는 편은 아니지만 if something interests me, 무언가 제 관심을 끌면 interest 자체가 이제 관심을 끌다라는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라서 then it doesn't bother me, I don't mind 같은
0: I don't
1: 거죠.
0: Mind. 네. Yeah, I don't mind.
1: 싫지는 않아요. If everyone else feels the same way, 나 말고 수천만 명이 그걸 똑같이 좋아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0: Yeah, and he goes even as far as to say this. In fact, sometimes that can even be better.
1: 사실 가끔은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라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 4개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유행을 가끔은 따르고 가끔은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not gonna lie. I follow trends sometimes, but I will never be 100% a sheep. 30% at most. Sometimes I follow trends not because I want to be like everyone else, but because they're cute and I like them.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Champion says,
0: I'm not going to lie.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Mm-hmm. I follow trends sometimes. Mm-hmm. 가끔은 유행을 따릅니다. But I will never be 100% a sheep. Mm-hmm. A sheep이라는 것은 물론 양이죠, 양.
1: Of course.
0: 그래서 난 절대로 100% 양이 되진 않겠다. 양이라는 존재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
1: Yeah, you literally only follow everyone else like sheep do. They literally have to follow one another or 네. like a shepherd.
0: 네, 정말로 따라만 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mm-hmm. 그래서 그냥 100% 따라만 가는 사람은 하지 않겠다. Mm-hmm. 유행을 네, 쫓는 사람만 되진 않겠다. 그래놓고는 좀 마지막에 진지한 얘기로 가다가 30% at most. 뭐 30%. 최대 30%. 여기서 갑자기 그냥 좀 유머스러워졌어요. 그리고
1: All right. Shamir says,
0: Sometimes I follow trends. 가끔은 유행을 따르는데 not because I want to be like everyone else.
1: Yes.
0: 모든 사람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싶어서는 아니고 mm-hmm. but because they're cute and I like them.
1: Yeah.
0: 여기서 말하는 they와 그 them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물건들을 가리킬 거예요.
1: The trending stuff, the clothes, 네. the whatever it is that's trending.
0: 네, 그래서 그 물건이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서 따르는 거지 사람들이 다 그걸 따르고 있어서 따르는 건 아닙니다. 라고 yeah. 하네요.
1: All right, that's more close to Billy, right? Mm-hmm. Perfect. So those are our social media posts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딱, 여기는 이분은 돈이 많이 있는 여자였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Okay. Now, if you look on the next page. Okay. 자, 어떻게 먹었는지, 이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는지, 뭐를 먹었는지, 너무, 우리도 올리브도 먹고, 참치도 먹고, 포도를 굉장히 좋아했죠? Okay. 자, 생선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좀 특이하게, 네, 이렇게 식당에서 먹는데, 이 카우치, 소파에서 이렇게 드시네요. 옆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 왜 그랬냐면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아주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파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소파라는 게 요새는 다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파를 거실에 있죠? 이 당시에는 돈이 없었으면 소파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나는 너무 힘들게 먹으면은 안 돼. 그리고 하인들이 물건 음식들을 갖다 주고 그래서 이게 다 I'm rich. 나는 부자야. 네, 그런 상징들이었습니다. Okay. Let's continue reading on. Bronze helmet. Only an important person would have owned an iron and bronze helmet like this, decorated with a dragon's head. It was found in a grave and had to be pieced together like a jigsaw. The helmet is 1,400 years old. This is a dragon's head made out of gold. Eyebrows. Bead necklace. Ordinary people were buried with objects like this necklace. Each bead may have been added at a different time, like a modern charm bracelet. One of the beads is much older than the others, which shows that people made jewelry using old and new materials. This is the oldest bead in the necklace. The bronze helmet and the bead necklace were both made in Anglo-Saxon times. 네, 친구들, 여기 청동으로 만든 헬멧, 그리고 구슬로 만든 necklace, 자, 목걸이 이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Let's find out more. 자, let's look at the helmet. 네, 이 사진을 보면은 친구들, 이 용 머리로 이 장식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금으로 만들었고요. 고고학자들이 이 헬멧을 보고 이런 디테일을 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무나 이런 헬멧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멧이 사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돼 있지만 퍼즐 같이 이렇게 조각조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 퍼즐 맞추기를 했다고 합니다. It was pieced together like a jigsaw. 자, 여기 옆에 보면은 목걸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걸이는 구슬. So this is our second word. 구슬은 beads라고 해요. 그래서 이 beads로 만들었는데 이 beads가 오래된 beads, 아주 오래된 거와 아주 이제 new, old and new beads로 해서 이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It was made during the Anglo-Saxon times. Anglo-Saxon 시대. 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물건들이 발견이 된 거죠.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Okay, so we found a helmet. 이제 악세사리도 이렇게 발견이 됐고, 정말 재밌네요. Learning so much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treasure이라는 거예요. 보물이죠.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 will be back next time. Take care. Bye-bye.
1: 용령의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0: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리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야, 한 주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네. 달려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0: 벌써 박수입니다.
1: 대단해요. 네네네.
0: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호텔에서 휠체어 빌리기라고 해서 같이 호텔에 간 뭐 가족, 뭐 친구, 누가 됐든 간에 뭐 휠체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1: 필요한 상황이죠.
0: 게, 그렇죠. 네, 그런 네, 게 네. 있을 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멋있다.
0: Alright. 네. 그런 상황을 우리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이 문장을 써야 되겠죠. 특히 뭐
1: 네네.
0: 할아버지, 할머니 필요할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오,
0: 어디에 있는지. 왜냐면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요거를
1: 그쵸.
0: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묵고 있는 숙소 룸 넘버를 꼭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면 투숙객 이미 확인이 되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0: That's
1: 해서.
0: correct.
1: 아하, 어쨌든 간에 오늘
0: 네.
1: 휠체어를 영어로 한번 빌리는 것도 도전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할아버지가 쓰실 그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s,
2: Yes.
1: I need your help.
2: How can I help?
1: My grandfather, walk very uncomfortable, so he needs a wheelchair.
2: A wheelchair?
1: Yeah, do you have?
2: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we have a wheelchair.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우리 룸으로? My,
2: 예스. To the room.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1: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Grandfather and
2: Yep.
1: me, is in the 800, 821
2: A
1: room.
2: room number.
1: Yeah.
2: Room number.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Walker?
2: Yeah. Do you need a walker?
1: Walker?
2: Yeah. Do you need one as well?
1: Walker, who is
2: It's
1: it?
2: like, not a person. The
1: Person?
2: frame.
1: Frame!
2: The walker. Do you know?
1: Okay.
2: Let's get one too.
1: Thank you.
2: Okay. Just one second.
0: Alright, 잘 봤습니다.
1: 예.
0: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Right,
1: 우리가 왜냐면
0: right.
1: 여행 중에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꼭 그게 호텔이 아니어도요.
1: 네.
0: 이런 경우 같은 경우 휠체어를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That's
1: 백화점이나,
0: right.
1: 네,
0: 그럴 때
1: 맞아요.
0: 꼭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1: 그리고 뭐 휠체어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유모차.
0: 그런 것도
1: 예.
0: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4: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4: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호텔에 가서
1: 네.
0: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1: 그쵸?
0: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Can I get a for my grandfather? 아,
0: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1: 여기서 그냥 for로 하는군요.
0: 단순하죠, 그렇죠?
1: 내가 개탈수 있을까요?
0: Yes.
1: 휠체어를 내 할아버지를 위한.
0: Yes.
1: 네. 그럼 여기 휠체어가 들어가야겠네요. 휠은 그거예요. 바퀴. 휠체어. 휠체어인가 이거? 왜냐면 바퀴가 두 개잖아요.
0: 또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1: 그쵸.
0: 시작하는.
1: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Wheelchair.
0: 자, 휠체어라고 했는데 one word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0: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이라고 했는데요. 정답
1: 오.
0: 맞습니다. 자, 일단은 one word라는 게 중요해요. 한
1: 네.
0: 단어로 써 주시고요. 오케이? 아, 발음할 때 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1: Wheel.
0: Wheel, right? 우리가 흰색도 화이트라고 안 하죠?
1: White.
0: White이라고 하죠. 그래서
1: 네.
0: H가 없는 느낌으로 발음할 때 wheel chair. 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Wheelchair. 근데 그 있잖아요.
0: Wheelchair.
1: WHOLE. 홀.
0: Hole.
1: 그건 홀이죠.
0: 그때그때 달라요. 네.
1: 정말
0: 영어
1: 까다로워요.
0: 발음. 그래서 그거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1: 네.
0: 재밌는 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는 똑같은 패턴인데 이 발음이고, 이건 다르냐?
1: 맞아요.
0: 이럴 수가 있어요.
1: 근데 뭐
0: 근데,
1: 우리나라 말도 비슷할
0: 그쵸.
1: 거예요. 예.
0: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죠. 이렇게
1: 그쵸.
0: 해서 wheelchair가 맞겠고요. 자, 참고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랑 같이 묶어두면 좋다. 아니면 적어도 덩어리로 묶어두면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heelchair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만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게요.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in a wheelchair. 이렇게 쓰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1: 아.
0: 오케이. 뭐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나는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휠체어를 탑니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비동사랑 왜냐면 있는이라는 느낌을 줬죠. 그래서 네. 비동사랑 같이 나중에 문장에 넣으실 때는 쓰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Right? So yeah, he is in a wheelchai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도 비동사랑 같이 섞어 쓰시는데
1: 예.
0: 목발 있죠?
1: 예.
0: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써주시면 돼요. 이 crutch 자체가 목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양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he is on crutche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 네.
0: You got it, right?
1: 음흠.
0: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할아버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이랬잖아요.
1: 네.
0: 근데 저번에 빌리다라는 동사로 못 썼죠?
1: Borrow,
0: right? 여기서 can I borrow? 괜찮아요.
1: 오.
0: 완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음식 주문하듯이 예. 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강조해 준 것뿐이고요.
1: 아.
0: 여기서 get을 써도 되고 borrow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can I get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Can I get 직역을 하면 제가 명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역을 하면 결국에는 뭐 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 그걸 줄 수 있나요?
1: 네네.
0: 이건 사실 음식,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주문할 때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에요.
1: 오.
0: Right? So, can I get something?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wheelchair 말고
1: 예.
0: 걸을 때 좀 걸음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1: 아,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예,
0: 많이
1: 쓰시죠?
0: 그거를 a walker이라고 합니다.
1: A walker.
0: Walker. Okay. So a walker. So 제 아내를 위한 혹은 예? 제 아내가 쓸 walker를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그렇죠.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뭐 유아차 이런 네? 거 빌리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
1: 그렇죠.
0: 뭐죠? 스트 뭐죠?
1: Stroller.
0: Stroller, right? 그러면 저 stroller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아기를 위한 어떻게 할 거예요?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그렇죠.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맞아요.
0: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can I get을 알게 되면 빌릴 수 있는 거를 계속 바꿀 수도 있고요.
1: 계속 쓸 수가
0: 있네. 도대체 누가 쓸지도 뒤에 for someone.
1: 아하.
0: Right? So 누가 쓸지를 쓸 때 for이란 전치사 너무 편하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너무 편하죠, 그렇죠?
1: 내 아내를 위한, 내 아기를 위한 그냥 이렇게 직역해도
0: That's
1: 편한
0: it.
1: 것 같아요.
0: So simple, right?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0: All right.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0: All right. 자, 이거 읽어볼게요.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Okay, very, very nice. 자, 이랬을 때, 오, 거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1: 네.
0: 아, 물론이죠. 할아버님 방으로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1: 네. 일단 뒷문장부터 볼까요?
0: Okay.
1: I can bring it.
0: 뭐예요, 그게?
1: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내가 그것을?
1: 나는 그거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0: 에,
1: 어디로? To his room. 그의 방으로.
0: 그렇죠? 네. 결국 그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 그럼 물론이죠니까 또
0: 이거는
1: 왠지,
0: 뭐 그냥 그죠? 사실 뭐 물론이죠. 그럼요라는 건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1: 또
0: D로
1: 다른
0: 시작하는
1: 걸,
0: 거 있습니다.
1: D. 아!
0: 확실히 그렇다.
1: D로 가는 아이고. 거면은 이거 definitely인데요.
0: 얘 D 맞죠?
1: 얘 D예요. 왜냐면 나 오브콜스 하려고 그랬어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1: Definitely.
0: 틀려도 돼요?
1: Definitely.
0: 오케이.
1: Definitely.
0: Alright.
1: Yes.
0: 자, 틀려도 된다고 했더니 바로 틀렸습니다.
1: 그래요?
0: 자, 그렇지만 스펠링 거의 맞아요.
1: 그래요? 아, 이게 헷갈리네요.
0: Definitely.
1: 아, I군요.
0: 네, 여기 A 아니고 I입니다.
1: Definitely.
0: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물론이죠 하면 of course, sure 한 1억 번 들어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1: 네.
0: Definitely. 이거는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죠. 그래서 확실히, 물론. 당연히 라고 할 때, 그것만 단독으로, definitel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자, definitely. 앞쪽에 이거를 청취로 알아들으려면 강세를 알아야겠죠?
1: 예.
0: 바로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 이렇게 안 되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거죠. 약간, definitely. Right?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0: 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면 이게, 소리가 들리네? 이거
1: 예.
0: 경험하실 거예요.
1: 그죠, 그죠.
0: Alright, so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이라고 했어요. 자, bring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 필기해 놓겠습니다. bring의 과거형, PP 형태.
1: 자, bring의 과거는 brought이에요. brought. brought. brought. 그리고 얘는? 얘도 똑같은 것 같은데.
0: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똑같이 쓰더라고요.
1: 예, brought는 아닌 것 같아요. Bring, brought, brought.
0: Okay.
1: Yes.
0: 자, 정답. 맞습니다.
1: B-R-O-U-G-H-T.
0: Bring, brought, brought. 대신에 얘는 발음할 때 brou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마를 조금만 더 벌려주세요.
1: Brought.
0: 이런 느낌으로.
1: 예.
0: 자, 여기서는 I can bring it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그것을, 이게 wheelchair가 되겠죠? The wheelchair, right?
1: 네.
0: 그것을 bring 하겠다. 그의 room으로.
1: 예.
0: 그러면 그쪽으로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다는 가까이 얘기예요?
1: 가까이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 wheelchair를 딱 집어서 그의 room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brin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1: 그래서
0: 이거를 한국어로 딱 가져오다. 이렇게 픽스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고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어쩔 때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아.
0: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 예.
0: Right?
1: 예.
0: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예.
0: So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로는 가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가져오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근데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bring은 뭔가와 뭔가가 가까이 간다. 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두 개 다 써놓은 겁니다.
1: 네.
0: Alright. So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의 room과 wheelchair가,
1: 예.
0: right?
1: 예.
0: Okay.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걸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bring 해라. 명령어로 어떻게 해요?
1: Bring it to me.
0: 그렇죠. Bring it to me.
1: 가져가다
0: 오다. 우리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진다는 거. 자, how about this? 저는 will 써볼게요. Will.
1: 네.
0: 수건이 영어로 뭐예요? 수건.
1: Towel.
0: Towel, right? 저는 그 수건들을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 겁니다.
1: 아.
0: 그러면은 수건들하고 당신의 방이 가까워질 거다,
1: 네.
0: right? So 나는 그 수건들을 가져갈게요. I will.
1: I will bring the towels.
0: Towels. 자, 당신 방으로.
1: To your room.
0: To your room.
1: 예.
0: You got it.
1: 아.
0: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그러면 가까워진다. 좀 멀어질 때는 bring 말고 뭘 써요?
0: Take를 하죠.
1: 아, take.
0: I'll take it from you.
1: 아.
0: 너로부터 멀리 가져갈 거야.
1: 네네네.
0: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Bring it to me.
1: Bring it to me.
0: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1: I will bring the towels to your room.
0: All 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1: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All 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0: 네. 자, 지금 호텔 측에서는 아, 할아버지가 다른 방에 묵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1: 네.
0: 알고 보니까 같이 계신 거죠.
1: 그렇죠.
0: 아,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1: 아하. Actually, he's with me. 여기까지 해볼까요?
0: 오케이. 그리고 뭐 몇 번 방에 있다.
1: In room 821.
0: Alright.
1: 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신다. 그럼 저는 왠지 이걸 쓸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staying.
0: 오, 이렇게. 왜 stay라고 안 하고 staying이라고 했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왜 그랬을까요?
1: 아, 왜냐면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잖아요.
0: 오.
1: 비동사가 있어서 왠지 같이 있어요. 진행형으로 느낌이 왔어요.
0: 저기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1: 오!
0: 맞습니다.
1: Yes.
0: 자, so actually he i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Mm-hmm.
0: 맞습니다. staying이라고 했고요. 자, staying은 머물다, 뭐 지내다, 뭐 있다.
1: 네.
0: 그거는 계속 있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Mm-hmm. 그렇죠? 그런데 발음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stay보다는
1: 네.
0: st 뒤에 이렇게 모음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된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stay가 아니라 stay처럼 가까이 사실은 나요.
1: 아.
0: But again, 이거는 의식하고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stay, 이게 아니라 stay.
1: Stay.
0: stay 이런 느낌.
1: 아하.
0: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얼마 전에 했었죠?
1: 아, 네네.
0: 이거 뭐였죠?
1: 다래끼.
0: 다래끼. 이거 스타이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1: 스타이.
0: 그게 더 편해요.
1: 그러네요.
0: 이게 왜 자동이라고 하냐면 이걸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혀가 입이 실제로 편해서 내는 거거든요. So, 스타이, 스타이.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1: 스토리.
0: 스토리.
1: 스토리.
0: Right? 훔치다. 뭐 이거 할 때 스틸이 아니라
1: 스틸.
0: 스틸.
1: 아.
0: 자기도 모르게 된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네네.
0: 또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staying with me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몇 호실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방에 안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1: 방에 안에 들어가야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몇 호실에 있어요, 머물러요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n room 하고 나서 여기 호실을 몇 호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호실이었죠?
1: 821호실이요.
0: 그렇죠. 821호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1: 네.
0: 하나는 room 821. 하나하나 읽는 것.
1: 네.
0: 또 하나는 뒤에 두 개를 묶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따로 읽고. 그래서 821.
1: 아.
0: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4호예요. 그러면 1004 이런 경우도 있지만
1: 네.
0: 어떤 경우는 104 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를 두 개를 묶어 버린 케이스가 흔합니다.
1: 근데 104 하면 혹시 104호로 생각하진 않을까요?
0: 104?
1: 네.
0: 아, 아니면 1004?
1: 1004.
0: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1: 예,
0: 싶다면.
1: 예, 예.
0: 오케이. 아.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해요.
1: 821. 그렇게는 안 해요.
0: 1300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느낌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룸 넘버를 읽을 때 누가 어렵게 하려고 하겠어요.
1: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821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0: 821호라고
1: 네,
0: 하죠.
1: 네, 네,
0: 네. 영어에선 보통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게
0: 하나
1: 하는군요.
0: 하나 하나 해서 각 디짓을 821 or 821. 네, 둘 다 가능합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0호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Room
1: 310.
0: 310. 오호. 자연스러워요. 310 or 3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43호요. 만약에 19층에 43호일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1943도 가능하지만
1: 네.
0: 19 43호?
1: 43.
0: 그렇게도
1: 아하,
0: 부릅니다.
1: 네네.

0: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저는 room 310에 있어요. 310에 있어요. 그러면
1: I'm staying in room 310.
0: Alright, I'm staying in room 310. Or
1: 어허.
0: 그냥 I am in이라고 해도 돼요.
1: I'm in.
0: I'm in, right? 자, 그럼 이번에는 stay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우리는 머물렀어. room 1943호에.
1: We stayed in room
0: 1943 or
1: 1943.
0: 1943. Either way is
1: Yes.
0: fine. Okay? 중요한 거,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봐요.
1: 네.
0: 어떤 느낌인지
1: 네, 이
0: 아시겠죠?
1: 호텔은 객실이 너무
0: 아,
1: 많네요.
0: 굉장히
1: 예,
0: 많아요.
1: 너무
0: 네.
1: 많아가지고.
0: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알겠어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1: 네. 자, let me know.
0: 이게 뭘까요?
1: Okay,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요.
0: 오케이.
1: 예.
0: 뭐 하면요?
1: If you need a to.
0: 이거 아까 했었죠?
1: A worker.
0: That's what it
1: A
0: is.
1: worker. 자, a worker to.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시다면 let me know.
0: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워크를 바로 전에 봤다고 조금 더 나아졌죠?
1: 그죠?
0: 아, 이거 뭐한 10번 문장에 쓰면요. 확 들어와요.
1: 정말.
0: Okay, so if you need a walker too,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걸을 때 보행, 보조를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 지금 let me know 뭐뭐 하다면, 이런 거는 회화에서 기본 자세예요. 그죠? 뭐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Tell me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 네.
0: let me know라고 하는 거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느낌으로 바꿔버립니다. So, Let me know는 사실 직역하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알려주세요. If는 여기서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okay? so 평소문이면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you need a walker 하다면
1: 네.
0: 오케이. Okay? 이것도 아미 소라가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인데요. 그 어떤
1: 하하.
0: 도움은 any help입니다. 자,
1: 네.
0: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1: Let me know.
0: 당신이 그 어떤 help라도,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1: If you need any help.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Right? 두 번째. 당신이 얘기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이건 친구들끼리도요. 너 얘기하고 싶으면, 토크하고 싶으면 알려줘.
1: 네.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그렇죠.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Yes.
0: 지금 너 약간 말할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캐주얼하게도 쓸수 있습니다.
1: Yes.
0: 자, 읽어볼게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1: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0: Alright,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1: Let me know if you want to talk.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1: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0: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0: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Alright,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굉장히 심플하죠. Can I get 뭐뭐뭐? 물론 borrow도 가능합니다.
2: 네.
1: 자, 아내가 쓸 보행 보조기 빌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아내를 위한 워커를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1: 오, 좋아요. For까지 써서.
2: 네.
1: 자, 다음은요. 아기가 쓸 유모차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1: For my baby. 이런 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1: For my grandfather.
2: Mm-hmm.
1: 읽어보겠습니다. Can I get a walker for my wife? Can I get a stroller for my baby?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네, 다음은요. 아, in room 하고 몇 호실 이렇게 네.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310호실에 있어요. 그냥 비동사만 쓰시면 돼요.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310호실 안에 있다.
2: I'm in room 310.
1: Alright. Very nice.
2: Mm-hmm.
1: 저희 1943호에서 묵었어요. 아. stay를 써서 과거형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머물렀다.
2: We stayed.
1: 자, 1943호에서.
2: In room 1943.
1: Okay. 자, 다음은요. 사실 저랑 821호실에 계세요. 자, 사실은요.
2: Actually.
1: 그는 저와 머물고 있어요.
2: He's staying with me.
1: 네, 821호에.
2: In room 81.
1: Alright, you got i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in room 310. We stayed in room 194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Okay, 아유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4: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3: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4: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yes.
5: Yes.
2: Can I get a wheelchair for my grandfather?
5: Definitely. I can bring it to his room.
2: Oh, actually, he's staying with me in room 821.
5: Okay, let me know if you need a walker, too.
2: Okay? Yeah.
5: Sure.
2: Thank you.
1: 아, 마무리 깔끔합니다.
2: 정말.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영작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Yes.
2: I can't pay you back.
1: 누구에게 갚는다라고 할 때 굳이 money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인데요. Can I get 명사. 그렇죠?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2: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가 쓰실 휠체어 빌릴 수 있을까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오케이,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동시에 약간의 리뷰 필요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금요일입니다. Yes.
1: 너무 신나요.
0: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해봐야 됩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과자 몇 봉지 때문에 열차 놓칠래?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기차가 잠시 정차한 거예요. 이랬을 때 기차 안에서 뭔가를 파는 기차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해외에서. 그랬을 때 앞에 밴딩 머신이라든가 이런 자판기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 중. 이 상황을 연출해봤습니다.
1: 와우.
0: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다 영어를 우리가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와, 이게 우리말로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1: 네.
0: 이거 영어로 우리가 진짜 해낼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 거, 제 생각 그런
1: 예.
0: 예상해 보건데,
1: 네.
0: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 아,
0: 네.
1: 근데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런저런 스탑, 뭐, how many time,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솔직히 저는 크게 자신은 없어요.
0: 보통 이런 날잘 됩니다, 또.
1: 아,
0: 네.
1: 그래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예.
0: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1: 오,
0: 싶어서요.
1: 쫄깃해.
0: 아, 근데, 진짜 몇분안될 텐데.
1: 시간이 많이
0: 아, 진짜
1: 없는데.
0: 이거, 저도
1: 아,
0: 경험이 한번
1: 그쵸.
0: 있거든요.
1: 막 심장이 갑자기 쪼그라드는
0: I
1: 느낌이에요.
0: know. 자,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짧게 정차하는 그 순간에 과자를 살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ah.
2: Yes. How may I help you?
1: This is 그 스테이션.
2: Yep.
1: Yeah, the train stop this stop.
2: Yes.
1: Yeah. And how much time stop?
2: Oh, how long?
1: How long?
2: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2: Yeah,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10:10?
2: 5 minutes past 10.
1: 10 under.
2: 10:05.
1: 105분? 10:05?
2: 10:05.
1: 10시 5분. 아, 오케이.
2: Okay?
1: 아니, 저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I'm hungry, so I want some snack. So I,
2: You want to go
1: yes,
2: buy some?
1: Can I?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Gonna?
2: You've got. You have.
1: Have.
2: So if you go and come
1: Only
2: back
1: five?
2: 5 minutes, about.
1: Okay, 갔다
2: Okay?
1: 올게요.
2: All right. Be quick.
0: 네.
1: 아우,
0: 근데 그거
1: 정말.
0: 아세요?
1: 뭐요?
0: 그나마 영어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1: 예.
0: 이게 의미가 있지. 영어가 느리잖아요? 이미 기차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순간에 영어가 팍팍 나올 수 있으려면 연습 많이 해야
1: 얼마나
0: 돼요.
1: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1: 정말. 갈 길이 멉니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How long is the train?

0: 근데 이 기차가 여기서 정차 안 와요.
1: 네.
0: 여기서 서 있느냐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1: 그럼
0: 여기
1: 일단은 이게 뭐예요?
0: 얼마나 오래에
1: 아, 얼마나 오래? 이거는?
0: 기차가
1: 뭐 한다?
0: 여기에 서나요?
1: 그렇죠.
0: 네. 그 여기
1: 비동사 나왔어요.
0: 그죠?
1: 힌트 드린 거예요.
0: 아, 저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은 스탑핑이겠다.
1: 오케이.
0: 에, stopping here.
1: 알라이.
0: 얘는 저기예요. 작은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소문자. 작은 거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소문자라고 하죠, 보통. 오케이.
0: Yeah.
1: So,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이라고 했는데 정답 맞습니다.
0: 네.
1: 자, stop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다, 멈추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죠.
0: 예.
1: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은 시제를 뭐 가지고 따로 입영작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비동사 ing가
0: ING,
1: 나왔어요. 이거는
0: 네.
1: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오케이, 스탑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좀 어색하죠?
0: 네.
1: 멈추고 있나요?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된 미래 사실로 쓴 겁니다. 오케이,
0: 아.
1: 여기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0: 그죠?
1: 3분 딱 멈추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그쵸?
1: 확정된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뭐뭐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비동사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0: 우와.
1: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헷갈리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0: 그럼 만약에 비동사를 안 쓰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How long stop the train here? 이렇게 해도 돼요?
1: How long
0: Ah, does the
1: does
0: stop?
1: the train stop here? 이것도
0: 아,
1: 가능해요. 근데
0: 아.
1: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0: 예.
1: 원래 항상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서 있는 시간이. 그래서 원래 스케줄이 어때요? 이런 느낌을 조금 더줄 수가 있고,
0: 아, 그러면 이게
1: 여기서는 뭐 열차마다 그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0: 네.
1: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forget about it. 여기서는 확정된 미래 사실로 썼다
0: 네.
1: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스탑해요?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의문사. 앞에 how
0: Long.
1: long입니다. How long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딱 봤을
0: 시간이요.
1: 때. 시간.
0: 네.
1: 그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 long?
0: 얼마나 오래?
1: 얼마나 오래?
0: 네.
1: 그렇죠? So, how long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질문 어순을 넣어주면
0: 네.
1: 얼마나 오래 뭐뭐뭐야, 뭐뭐뭐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정말 길어지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그 트레인 얼마나 여기서 스탑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많이 쓰죠? 너 얼마나 오래 잤니? 얼굴이
0: 오.
1: 엄청 부었어. 막 이러면서 너는 잤니가 뭐예요? 그냥 과거형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 잤니? 그러면
0: Did you sleep?
1: Did you sleep? 그러면 너 얼마나 오래 잤는데?
0: How long did you sleep?
1: That's it. How long did
0: 오.
1: you sleep? How about this?
0: Yeah.
1: 이게 약효가 얼마 가거나
0: 네.
1: 나의 의지가 얼마 동안 가거나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할때 last라는 동사가 있어요.
0: Last,
1: last. 네,
0: 지속되다.
1: 지속되다. 자,
0: L-A-S-T.
1: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얼마나 오래 가나요?
0: 예,
1: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그죠.
1: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last 하나요?
0: Oh,
1: Does it?
0: how long does it lasting? Last.
1: Last.
0: Yeah.
1: How long does it last?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질문 어순.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마찬가지예요.
0: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1: When,
0: 건데요.
1: where,
0: 예.
1: how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0: How
1: 이거.
0: long이?
1: Okay?
0: 네.
1: So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did you sleep?
0: How long did you sleep?
1: How long does it last?
0: How long does it last?
1: 자, 그리고 참고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0: 네.
1: How long is the movie? 이거 무슨 말이에요?
0: 그 영화 얼마나 길어?
1: That's it.
0: 오.
1: 2시간짜리야? 3시간짜리야?
0: 오.
1: 물어볼 때 How long is the movie잖아요.
0: 우와.
1: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아까 제가 질문 어순 쓰라 그랬죠.
0: 네.
1: 근데 is the movie? 이거
0: 이거
1: 질문 어순
0: 이상한데요?
1: 아니죠.
0: 이거 뭔가, 예, 뭔가 완전하지 않아요.
1: 뭔가 이상하죠.
0: 예.
1: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길어? 그냥 명사가 얼마나 길어라고 할 때는요. How long is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So how long is the concert?
0: 여기는 how long이 왠지 그 뭐죠? 의문사가 아니라 그냥 이 문장 전체에 동사를 도와주는 느낌으로 쓰였네요. 예. 영화가 얼마나 길어?
1: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수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1: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인걸요. 네, 그래서
0: 예.
1: how long is 그냥 단순하게 명사 길이 물어볼 때는 오케이, 뭐가 어떻게 됐어? 얼마나 오래? 이런 게 아니라 how long is 명사. 끝.
0: 오.

0: How long is the movie? How long is the concert? How long is the speech? 간단하게 쓸
1: 이거
0: 수 있죠.
1: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어떻게 물어봤냐면, 'This movie how running time?' 'Running time'으로 갔어요.
0: 그놈의 그 러닝 타임이
1: 예,
0: 계속 사실은
1: 못
0: 들어오게 되죠.
1: 알아들으시죠, 근데.
0: 근데 제가 왜이 얘기하냐면 그렇게 쓰는 분들 엄청 많아요.
1: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가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자
1: 이제는 how long is the music?
0: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자 이랬더니 정확히 10시 5분에 떠나요. 이렇게 얘기를
1: 오,
0: 합니다.
1: it leaves at 10:05. 잠깐만. 그거는 떠납니다. 10시 5분에 정확히. 정확히가 들어가야 되면은 또 우리가 정확히는 그거잖아요. Definitely 그런 건데. 그죠?
0: 확실히.
1: 확실히 이거 확실히예요. Definitely. 예.
0: Definitely.
1: 예.
0: 네. 좀 이상하기도
1: Perfectly.
0: 하지만은요. 이게 아니라 오늘은요.
1: Totally. Exactly.
0: Exactly. 제가
1: 아.
0: 항상 잘 쓰죠. Exactly.
1: 예.
0: 정확히. 그러니까
1: 정확히.
0: definitely를 쓰게 되면 확실히 그렇다라는 느낌이어서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오늘은 이 단어를 하고
1: 이게 더
0: 싶었어요.
1: 정확하네요.
0: 그쵸, 그쵸.
1: 네.
0: 진짜 exact하네요. 그쵸?
1: 예.
0: So exactly. 이렇게 얘기를 할때 제가 발음하는 것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납니다. C하고 L이라는 자음 사이에 sandwich가 돼서 거의 안 나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강세를 충분히 주면요.
1: 네.
0: 내가 일부러 억지로 틀니를 내야지 하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Exactly,
1: 아,
0: exactly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1: 그죠.
0: 그게 아니라 A에 강세를 주고 exactly, exactly. T가 나기는 나지만 아주 작게 날 뿐입니다.
1: 아,
0: 자, 한번 해볼게요.
1: 네.
0: Exactly, exactly.
1: Exactly, exactly.
0: 이렇게 나야 돼요. Very
1: 오,
0: nice. 자, 근데 몇 시에 떠난다 그랬죠?
1: 10, 5.
0: 10:05.
1: 10:05.
0: 그런데 시간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1: At.
0: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올 때는 항상 at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1: S로.
0: 뭐 예를 들어 10시 5.3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1: 그쵸.
0: 333분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at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1: 기차 떠나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0: 뭐 그것도 그렇고
1: 예.
0: 시간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항상 at이에요. 뭐 대략 언제쯤에 하면 뭐 앞에다 뭐 around 이런 거를
1: About.
0: 더 넣죠. 네.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면 get up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1: 예.
0: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는 건데 나 6시에 일어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I got up at 6 o'clock.
0: 그죠? I got up at 6 or 6 o'clock. How about this?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그 회의는 8시 반에 시작합니다.
1: Oh,
0: 그럼 어떨까요?
1: the meeting
0: Starts
1: starts at
0: 8시 반?
1: 8:30.
0: 8:30. The
1: Yes.
0: meeting starts at 8:30. 이것도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1: 네.
0: at을 써줘야 된다. 자, 읽어볼게요. I got up at 6.
1: I got up at 6.
0: The meeting starts at 8:30.
1: The meeting starts at 8:30.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t leaves exactly at 10:05.
1: It leaves exactly at 10:05.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비도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많이 시장하셨네요.
0: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1: 네.
0: 아, 그 기차에서 먹는 또 낭만이 있잖아요.
1: 너무 맛있죠.
0: 뭔가 뭐 그런
1: 달걀하고
0: 계란하다.
1: 사이다.
0: 너무
1: 꼭
0: 맛있겠다.
1: 드셔야 돼요.
0: 근데 여기
1: 네.
0: 없는 거예요.
1: 아이고.
0: 달려가야죠.
1: 그쵸. I want to, and grab some snacks. 여기서 끊어볼까요? 예. 그쵸. I want to 사서, 잡아서 그거를, some snack을 갖고 오려고 하네요. 예. 그러면 이걸 사야 되니까, buy로 할게요. buy.
0: I want to buy
1: buy
0: and
1: and grab
0: grab some
1: snacks.
0: snacks.
1: 예.
0: Okay. 자, 아쉽지만 일단은 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go가 나오든 run이 나오든 아~ right? 왜냐면 buy 하는 거나 grab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아~ 사는 거, grab도 어떻게 보면 사오는 겁니다. 왜냐면 훔쳐오진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0: 자, 일단은 여기 지금 run을 넣었어요. 그래서 달리다, 아, 뭐 빨리 가다라는 뜻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I want to go and grab some snacks 이러면 틀린 건 아닌데 마치 안방에 들어가서 뭐 좀 가져올게.
1: 오,
0: 여유 있어요.
1: 그런 느낌이구나.
0: 근데 run은 급하잖아요, 그렇죠?
1: 3분이에요.
0: 야, 어,
1: 시간
0: 3분.
1: 없어요.
0: S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run은 달리다 당연하고요.
1: 네.
0: grab이라고 하는 것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1: 네.
0: 원래 기본적으로 잡다. 근데 뭔가를 grab한다는 거는 잡는다는 거는 보통 뭔가를 사다라는 뜻도 되고요. 뭔가를 먹거나 마신다는 뜻으로도 자주 씁니다.
1: 오호.
0: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snacks를 grab한다는 건 문맥에 따라 먹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여기서 그거를 사온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1: 음흠.
0: 자, 그리고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grab some snacks라고 했죠?
1: 네.
0: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coffee.
1: 오.
0: grab은 coffee랑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1: grab a coffee?
0: 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아예 snacks는 아, snacks도 쓸 수 없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제 말은 친구 같은 표현들이 항상 있어요.
1: 그죠.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오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원래
0: 커피는 셀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어를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 한 잔.
0: 맞아요.
1: 오.
0: 우리가 1회분으로 살 수 있는 거, 컨테이너에
1: 네.
0: 들어있는 것은 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1: 오.
0: So grab a coffee, grab a coffee. 저는 이 덩어리 표현 알아두시면 요즘에 솔직히 커피 많이 드시기도 하고.
1: 진짜 다들 그랩하고 있어요.
0: That's right.
1: 예.
0: So 이거를 맥락에 따라 커피 한 잔 사는 거가 될 수도 있고 한 잔 마시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I will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뭐 할게 라고 할 때 뭐 쓰죠 우리?
1: 할게.
0: 할게.
1: Let me.
0: Yes. Let me. 내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나 가서 커피 한 잔. 하자.
1: 하자.
0: 할게. I'm
1: 할게.
0: sorry. 내가 할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그럼 어떨까요?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그렇죠.
1: Oh.
0: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Yes.
0: 이게 원어민들은 grab a coffee를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1: 오,
0: 그래서
1: 잘 안 들리겠다.
0: 덩어리로 알아둬야
1: 네.
0: 돼요.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마시자.
1: Let's grab a coffee.
0: That's it.
1: Oh.
0: Let's grab a coffe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1: Oh.
0: 네. 자, 엄청 노렸어요. 이 순간이 오기를.
1: 네.
0: 한번 읽어볼게요.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네. Let's grab a coffee.
1: Let's grab a coffee.
0: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맥락상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커피를 나 가가지고 한 잔 사올게. 오케이. 나 지금 커피 오늘 안 마셨거든.
1: 에이,
0: 이런 느낌이
1: 그쵸.
0: 될 수도 있죠.
1: 자,
0: 그래서 여러분들이 run and grab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go and get 하는 것보다 후다닥 갔다 오는 느낌이.
1: 더 긴박한 느낌.
0: 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1: 네.
0: And again, 이거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네, 그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그럼 5분 정도 있으시네요.
1: 다행이네요.
0: 제깍.
1: 5분이 있어요. Uh-huh. You've got about 5 minutes. 그럼.
0: Then. 오늘은 그냥 이거는 선물이에요.
1: Thank you.
0: 네. 자, 맞습니다.
1: Yes.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5 minutes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1: About.
0: About 나왔어요. About 나오면 정확한 수치인가요?
1: 아니요, 대략.
0: 그렇습니다.
1: 네.
0: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이기 때문에 about.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치가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뭐 몇 분, 몇 시간,
1: 그쵸.
0: 아니면 뭐 몇 미터,
1: 예.
0: 뭐 다양한 게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1: 예.
0: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30분 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have got이라고 하는 거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have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드리기도 할 건데요.
1: 네.
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We've got 이렇게 출발해서 We've got 이거는 결국 we have예요.
1: 네.
0: So 우리 30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We have got 30 minutes.
0: 그렇죠. 대략.
1: We have got about 30 minutes.
0: 그렇죠. We've got about 30 minutes.
1: Mm-hmm.
0: 자, 이번에는 그냥 have 써보세요.
1: 네.
0: 나 한 $50 정도 있어. 정확하진 않은데 나 한 $50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about $50.
0: That's it. Right? I have $50. 이러면은 정확한 거죠.
1: 네네.
0: About을

0: 좀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exactly 같은 거 쓰면 나 정확히 $50 있어. I 빼버리는 거죠. I have exactly $50.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반대로.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ve got about 30 minutes.
1: We've got about 30 minutes.
0: I have about $50.
1: I have about $50.
0: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필기는 해 두시되 이거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눈으로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 뭐예요?
0: approximately.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니요. 이게
0: 오케이.
1: 뭐예요?
0: Alright. 자, about과 의미가 같아요. 이거는 대략, 약이라는 뜻인데요.
1: 와,
0: 네, 이게
1: 어떻게
0: 너무
1: 읽어요?
0: approximately, approximately,
1: Approximately.
0: monthly에 가깝게
1: Monthly.
0: approximately.
1: 오.
0: 이게 대략, 약이라는 느낌인데 얘안쓸것 같잖아요.
1: 네.
0: 사용 빈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는 글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1: 아.
0: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던가 좀 그런 뉘앙스를 띄고 싶다면 이거 충분히 쓰고요. 뭐
1: 오.
0: 글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1: 아프라시.
0: 예. 네. 근데 읽을 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글쓸 때는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와.
0: 알아두시면
1: 예.
0: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아까
1: Have got.
0: 이거 뭐랑 똑같다고요?
1: Have.
0: 똑같아요.
1: 오.
0: 이 have got이라고 하는 것은 have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1: 오.
0: 그리고 has got이 나오면 당연히 has랑 똑같다.
1: 왜 got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할까요?
0: 그렇죠. 굉장히
1: 예.
0: 헷갈리는데 have got을 쓰면 have보다
1: 예.
0: 장점은 뭐냐면 조금 어감을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1: 오.
0: 들어서 뭐 친구가 너는 돈이 없잖아. 나한테 그랬어. 그랬을 때 I have money 이거보다 I've got money 이러면
1: 다 돈이
0: 왜냐
1: 있어.
0: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리 자체가 장음이 강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네.
1: 오.
0: 그래서 여기서 뭔가 오분이 있다라는 걸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것도 있고요. 그것도 그런데 원어민들의 습관 같은 거예요, 사실. 오케이.
1: 네.
0: So you've got 이렇게. 근데
1: 예.
0: 결국에는 you have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얘가 큰 의미는 없다예요.
1: 네.
0: 오케이. So 가보겠습니다.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Alright.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Okay,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2: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3: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long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써주는 거예요.
1: 네.
0: Okay, how long, 얼마나 오래? 자, 너 얼마나 오래 잤어? 너
1: 오.
0: 얼마나 오래 잤니?
1: How long did you sleep?
0: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1: Yes.
0: Did you sleep? 자,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가다, 지속되다,
1: 네.
0: last입니다.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1: How long does it
0: It
1: last?
0: last. That's it.
1: 아,
0: How long
1: yes.
0: does it last?
1: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0: 세 번째는 비동사 ing 써볼게요.
1: 네.
0: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자, 그 기차는 여기에 얼마나 오래 멈춰요?
1: 네. How long is the train

0: stopping here.
1: 오, very nice.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long did you sleep? How long does it last?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Grab something. 맥락에 따라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간단히 먹거나
0: 네.
1: 둘 다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0: Let's grab a coffee.
1: 그렇죠. Let's grab a coffee. 이렇게. 가서 과자 좀 사올게. 자, let me로 출발해 주세요. 내가 가서 약간의 과자들을 사올게.
0: Let me grab some snacks.
1: 가서.
0: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1: 그렇죠.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고는 사실 빠져도 큰 문제가 되지는
0: 네.
1: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저는요, 달려가서 스낵 몇 개 좀 grab 하고 싶어요.
0: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1: There you g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가 되겠죠.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grab a coffee.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3: It leaves exactly at 10:05.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3: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미션 해결할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Excuse me?
4: Yep.
0: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4: It leaves exactly at 10:05.
0: 10:05? Oh,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4: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5 minutes?
4: 5 minutes.
0: Okay. Thank you.
4: Don't be late.
0: Yep.
1: All right.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0: 네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는 우릴 오해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 got us wrong.
1: 네. 자, get someone wrong을 쓰시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grab하고 명사를 쓰게 되면 그것을 사거나 간단히 먹는 겁니다.
0: 네.
1: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0: 오호.
1: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0: 뭐죠?
1: 오늘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0: 와, 벌써 그렇게 됐다니.
1: 아, 스스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0: 아니, 오늘 유독 잘하시더라고요.
1: 네. 어떠셨어요, 이번 시즌?
0: 저는 뭐 역시나 시즌이 지날 때마다 내가 정말 영어가 레벨업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 조금씩 느껴요.
1: 스스로 느끼고 있나요?
0: 맞아요.
1: I like that.
0: 전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뭐 영어로 짧게나마 대화할 시간이 생기면 이 왕초보 영어를 했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1: 너무 좋습니다. 스스로
0: 네.
1: 내가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또 한 시즌
0: 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겟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새로운 시즌에서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 항상 아시잖아요.
0: 얼마나 재밌을지
1: 재밌는
0: 감도하나요?
1: 영어 자연스럽게 흡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0: 네.
1: 자, 좋습니다. 자, 새로운 시즌이지만 여전히 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0: 네.
1: See you on Monday.
0: See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볼 건데요.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Could you bring me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 좀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보세요.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ould you bring me 물건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ould you bring me 물건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는 그쵸, would you 동사, could you 동사 혹은 can you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여러분이 동사에다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가지고 오다라는 동사, 바로 bring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bring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을 이라고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어순구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bring은요, bring, 대상, 물건으로 어순구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ould you bring 대상, 물건으로 여러분이 패턴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흔히 저에게 갖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상을 me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could you bring me 어떠한 사물, 물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 could you bring me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래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쵸? Could you bring me 물건인데 물, 그쵸? Water이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라는 부탁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한 번만 더.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 해서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수건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우리가 외래어로 towel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한 번만 더.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라고 얘기를 해서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가위 좀 가져다 줄래요? 라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그쵸? Scissors,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부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한 번만 더.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라고 해서 가위 좀 가져다 줄래요? 라고 또 부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화장지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쵸? 화장지, tissue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toilet paper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tissue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로 얘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쓰는 그 tissue 같은 경우엔 toilet paper라고 여러분이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화장지

0: 편지 좀 혹은 티슈 좀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 부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한 번만 더. 시작.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라고 얘기를 해서 화장지 좀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까지 한번 부탁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뭐좀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Could you bring me 어떠한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물건 좀 저한테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표현이었었거든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Could you bring me some towels?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Could you bring me some scissors?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하거나 혹은 좀더 응용을 해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쵸. 바로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제가 물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 구조 얘기를 할때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다 그랬죠? 그쵸. 가지고 옵니다.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이라고 얘기를 해서 bring 대상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처럼 I will bring 대상 물건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네, 제가 물좀 가져다 드릴게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느냐? 바로 I will bring you some water.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bring 대상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Could you bring me some water? Oh, I will bring you some water. 이렇게 여러분이 bring이라는 거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bring you some water.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bring you some water. 이렇게 해서 bring me와 bring you 이렇게 대상을 바꿔서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죠. 화장지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you bring me some tissue?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거꾸로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Can I bring 대상 some tissu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상대방에게 제가 좀 갖다 드릴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여기도 Can I bring you some tissu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제가 당신에게 티슈 좀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bring you some tissue?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you some tissue? 라고 얘기를 해서 이 bring이라는 동사 뒤에 대상을 넣고 그 뒤에 무언가를 넣는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I will bring you, Can I bring you, Could you bring me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요 bring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부탁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로 어떻게요? 그쵸? Could you bring me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물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excited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매일 10분 동안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신감도 키우고 행복감도 늘리고 도전도 해보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스스로 문제점도 파악해보고 해결하는 시간이겠죠? Then you can find out what problems you have, right? And I'll give you the solutions too. 그러면 거기에 해결책도 드릴 테니까요. No worries, no hurries. 서둘 필요도 없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바로 차근차근 도전부터 출발할게요.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핵심이 뭐예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건 간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건 상관없으니까 행복한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거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어떤 무엇이 있던 간에. 그래서 바로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게 포인트입니다. 영어로는요. ever란 단어를 붙이시면 돼요. 뭐 어디 다음에요? what 다음에. whatever. you 다음에 동작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그냥 보시면은 그냥 의미 없는 숫자랑 똑같으니까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힌트 얻고 바로 출발해서 we're gonna practice more in this rou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예, you're gonna build up your confidence first with these four sentences. 무슨 생각을 하던, 무슨 말을, 무엇을 믿던, 무엇을 원하든.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부분에 아까 나왔던 ever만 붙이면 돼요. whatever.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 이라니까 동작만 쓰시면 되는 거죠. whatever you think잖아요. 그래서 whatever you think. 내가 무슨 말을 하던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say니까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요. 뒤에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부러 커마를 찍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어체에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이, whatever. 뭐든 신경 안 쓰고 싶다 할 때, I don't care라고 할 때 whatever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러면선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하던 간에 하고 뒷말이 그렇죠. 나오는 걸 전제로 쓰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whatever you believe. 그러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자, whatever you believe in. in도 쓰면 안 되나요? 그거는 신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푹 빠져서. So whatever you believe in 쓰셔도 되고요. whatever you believe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는 나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쌤이 하는 걸 제가 따라하다 그대로 외울래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경직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구나. 내가 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구나. 아, 틀리면 그냥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배우면 되지. 이런 좀 유연한 사고. What you need is flexibility, right?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거겠죠. 내가 무엇을 원하던, whatever you want. 그렇잖아요, 그렇죠? Whatever you want. 자, 그러면 간단하지만 구어체에서 실제로 조건을 달아서 야, 어떻게 뭐뭐 하건 간에 이걸 하라고 라는 식으로 강조를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네 가지 싹 바꿔놨죠, 먼저. 자, 그러면 갑니다. 오케이. 무슨 생각을 하든, your turn. Whatever you think. 자, 좋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your turn. 그렇습니다. Whatever you say. 간단하죠? 예, 아, 저희, 다 같이 하세요. 여기 카메라 감독님도 하시고 여기 프로듀서님도 하시고 우리 자막 하시는 선생님도 하시고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들 함께 하실 때 즐거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믿든. 자, 그럼 뭐예요? Believe죠. Your turn. 맞습니다. Whatever you believe. 내가 무엇을 원하든 이란 얘기니까 바로 your turn. 그렇죠. Whatever you want.

want. 예, want니까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습 다 끝났고요. 예, 여러분, 요거를 거울 보고 옆에 사람이 던져주면 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로 보고 해도 되고 사람이 파트너가 없을 경우에는 거울 보고 하시는 방법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That's what I did. 그렇죠? 바로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거울 보면서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행복한 생각을 해. 자, 요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whatever you think. 그것까지는 이미 나왔잖아요. whatever you think. 행복한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생각하다 뭐예요? think를 그냥 또 쓰세요. think.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생각은 뭐예요? thoughts죠. 그래서 happy thoughts. think happy thoughts. 보니까 되게 쉽죠. 근데 맨 처음에 봤을 땐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발상을 전환하는 예, 그러한 어떤 과정을 자꾸만 연습하시는 것이 이 하루 딱 한 문장의 포인트라는 걸 알아두세요. 솔직히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니 좋은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좋은 선생님들 프로그램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 때 생각을 바꿔보자. 이게 포인트인 거죠. Whatever you think, think happy thoughts. 그럼 바꿔보세요. Think positive thoughts.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Not sad thoughts. 그렇죠? 슬픈 생각 말고요. 자, 간단하잖아요. 그녀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지 않아 라고 할 때요. Whatever you say.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Whatever you say. 나 누구에 대해서?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안 믿어.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까. I don't believe it. 그렇죠? I don't believe it. 발음은 I don't believe it. 물론 영국식으로 하면 whatever you say about her. 이렇게 하면 whatever you say about her. I don't believe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영국 스타일은. 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을 거야. Whatever you choose. 아니면 pick. 아니면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whatever you choose. 예,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니까 you won't regret.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R-E-G-R-E-T. You won't regret. 이렇게 동작과 함께 하시고요. 마무리합니다. 다 기억 안 나시면 마음 비우고 하나만 해보세요. Try it again.

Alright, did you practice enough? The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무슨 생각을 하든 행복한 생각을 하라고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맞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내가 좀 한번 세볼게. 돈이 아니라. 자, 그러면 볼까요? Whatever you think happy thoughts. Whatever you think happy thoughts.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Right, I'll count my blessings, not my cash. 원래 count one's blessings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되뇌이면 주위에 그런 분명히 좋은 일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말고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I'll count my blessings. Count your blessings 쓰니까요. 자, 여러분!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주위 분들과 함께 연습도 많이 하시고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뭐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confidence, and love. Thanks a lot. Bye!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에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약간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